보혈 찬송 메들리 들으셨습니다. 예, 그리고 서로 사랑하자 히즈윌의 찬양이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사랑해드란 가족 여러분, 조미숙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대하시는 모습을 보면 참 놀랍죠. 사람들은 세리라고 손가락질했고 또 죄인이라고 거리를 뒀지만 예수님은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아, 저 사람 안 돼 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 안에 있는 가능성과 회복을 보셨어요. 어쩌면 신앙은 모든 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바라보는 법을 배우는 과정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누군가의 말과 행동이 이해되지 않는 순간이 있다면 판단보다 이렇게 말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겠네. 그 한마디가 상대를 위한 배려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을 지키는 믿음의 언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 야고보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심판하는 마음보다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갖는 그런 하루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주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 관계도 그렇고요. 마음도 그렇고 조금씩 회복될 수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너무 이 땅의 것에 매이지 말자고요.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와 옹기장이 선교단이 함께하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여름 찬송가의 가사를 써내려가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계실 텐데요.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31일 동안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필사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찬송가 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광산구 송정동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리는 이번 콘서트에서는 찬송 큐레이터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의 강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옹기장이 선교단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이번 콘서트에는 찬송가 필사노트를 지참하시면 되는데요. 현장에서

필사 프로젝트의 마지막 찬송가도 함께 필사하고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을 위한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못하셨거나 필사 노트가 없으셔도 걱정하지 마세요. 찬송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시다면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함께 찬송하는 찬송가 콘서트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참여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리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 방송 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쌀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사랑했더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한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모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한 말씀 이렇게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에요. 아, 그리고 지금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8월 27일입니다. 송정제일교회에서 이 필사 프로젝트 콘서트가 열리게 됩니다. 정자영 교수님 그리고 옹기장이와 함께하게 되는데요. 자, 신청하십시오.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찬송 이렇게 보내주시면 세미나 함께 하실 수 있고 또 오시는 분들에게 추첨을 통해서 좋은 선물들이 준비돼 있습니다. 기대하시고 예, 신청하십시오.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단원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사랑의 뜨랑 걸어주시고 함께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립니다. 기능성 속옷의 명가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 기능성 스포츠 양말, 대한 명인이 만드는 명품 떡갈비 송정 떡갈비 식사권,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 마사지기, 11가지 귀한 재료로 정성을 담아 끓인 남동 풍성화차, 유기농 건강음료 전문기업 참든 건강과학에서 건강즙을, 코에이 쇼핑 대리점의 샤워헤드와 필터를, 무등산 토종닭 생오리 숯불구이의 명가 까사무등의 식사권, 믿음도 체력도 업 GDFC 골든딜레이트 풋볼클럽 풋살장 이용권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연 참여 바랍니다. 네, 와, 손겨듯 감사함으로 정성껏 받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의 한 말씀 받으시고 526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그리고 찬송과 필사 프로젝트 콘서트에 지금 참여하기 위해서 신청하신 분들이 계신데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은혜가 있을 거예요. 네, 7238님, 9986님, 1806님, 7356님, 1667님, 1302님, 아유, 반갑습니다. 503님 오셨고요. 또 7978님도 반갑습니다. 0118님, 9140님, 6472님, 또 8905님, 6481님, 1009님, 9986님, 또 1100님, 9986님, 9992님, 8918님 반갑습니다. 7916님도 오셨고요. 그리고 네, 2042님, 8968님, 이 아침 은혜가 넘친다라고 하셨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예, 3285님도 오셨고 8609님도 오셨고, 아, 0292님 반갑습니다.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한 말씀, 이렇게 해서 한 말씀도 받아가시고 여러분의 얘기들도 보내주세요.

0: 스페셜.
1: 내 인생의 찬양.
2: 안녕하세요. 광주교통방송 어린이협 창단 13기 4학년 지은율입니다. 저는 지금 광산구 신가동에 위치한 윤석이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본향교회에 다니고 있고요. 본향교회는 말씀, 기도, 찬양이 중심이 되어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교제하고 이웃에 복이 되는 일에 힘쓰는 멋진 교회입니다. 광주교통방송 어린이협 창단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을 사랑하는 어린이들이 모여서 표정, 몸짓,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고 있는 합창단입니다. 제가 합창단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요, 부모님께서 춤추고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는 저를 보시고 아이돌 댄스보다 하나님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하나님 아이로 쓰임받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계셨는데 라디오에서 교통방송 어린이 합창단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들으셨고 부모님의 권유로 오디션을 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합격해서 합창단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습하는 과정이 힘들지만 연습한 만큼 멋진 무대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 감사하고요. 무엇보다 세상에 수많은 노래와 춤이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린이 합창단의 공연을 통해 표정, 몸짓 하나하나에 감동받으시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시는 어른들의 모습이 은혜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어린이 합창단을 시작하게 된 것은 부모님께서 춤추고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는 저를 보시고 아이돌 댄스보다 하나님 앞에서 춤추고 찬양하는 아이로 쓰임받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계셨는데요. 라디오에서 교통방송 어린이 합창단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엄마 아빠의 권유로 오디션을 보게 되었어요. 감사하게도 합격해서 합창단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활동한 게 너무 행복한데요. 제가 어린이 합창단에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찬양으로 복음을 전하는 은유리가 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첫 번째 찬양은 내 안에 부어주소서입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는 교통방송 어린이 합창단 오디션 볼 때 했던 곡입니다. 어린이 합창단 오디션 볼 때 너무 떨렸거든요. 그래도 합격해야 하니까 열심히 불렀어요. 그리고 합격해서 지금은 합창단 단원입니다. 저는 이 곡은 지금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학교를 가거나 혼자 있을 때 자주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찬양 함께 하시죠.

0: 지금 여러분께서는 광주 극동방송 13기 지은율 단원의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자모 이명아 집사입니다. 우리 은율이는 웃는 모습이 예쁘고 파티에서 리더십이 강한 아이랍니다. 은율아, 끝까지 화이팅!
1: 제가 예수님을 만났던 건 초등학교 3학년 때 새벽 예배를 갔는데요. 새벽 예배 때 기도할 때 마음이 뜨거워져서 예수님을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에게 얘기를 해줬어요. 엄마는 너무 기뻐하셨어요. 저는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어요. 3학년 때부터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은 걸 꿈을 꿨습니다. 학교에서 뮤지컬 배우를 봤는데 멋져가지고 뮤지컬 배우 꿈을 꾸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노래하고 춤추는 게 너무 좋아졌어요. 그리고 제가 소개하고 싶은 두 번째 찬양은 천국은 마치입니다. 천국은 마치는 교회에서 찬양 율동할 때 자주 부르는 곡이라서 이 곡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 너무 기쁘거든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는 보화처럼 천국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은율이가 되고 싶어요.

저희 엄마 아빠는 너무 좋은 분이세요. 사랑하는 엄마 아빠께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연습할 때, 공연할 때 장소까지 운전해 주시고 혹여나 내가 힘들어하지 않나 마음을 잘 살펴주시고 기도해 주시며 언제나 응원과 격려해 주시는 엄마 아빠들 감사하고 사랑해요. 늘 언니가 최고라고 칭찬해 주는 동생들아 사랑해. 어린이 합창단을 위해 사랑과 헌신으로 힘써주시는 선생님들, 자모님들, 직원분들 그리고 저를 위해 중보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찬양 나누고 싶은데요. 서운한 데는

하리. 제가 좋아하는 세 번째 찬양은 로마서 16장 19절 찬양입니다. 왜 좋아하냐면 작년 나라사랑 축제 때 광주지사가 메인으로 맡았던 곡이라서 기억에 남아 선곡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나라사랑 축제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요. 8월 13일, 14일에 있을 나라사랑 축제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전국의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들이 연합해서 열심히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자리에 많이 오셔서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무더운 여름날 건강하시고 나라사랑축제에 많이 많이 오세요. 저는 지금까지 광주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4학년 지은율 단원이었습니다.

0: 무더운 여름 저희는 최선을 다해 나라사랑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희 공연이 너무 궁금하시죠? 아마 저희 공연을 보시면 깜짝 놀라실걸요.
1: 한 아이의 노래는 작을 수 있어도 모두가 함께하는 노래는 큰 힘이 있거든요.
2: 저희는 이 공연을 준비하면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과 교회를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노래를 통해 배워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지윤율 친구의 내 인생의 찬양이었습니다. 5226님은 은율이 고마워요. 아기같이 너무 귀염귀염한 목소리인데 소금 꽉 찬 느낌이라고. 미래의 믿음의 뮤지컬 배우로 빛나길 축복합니다. 라고 이렇게 축복의 마음 주셨고요. 또 4540님께서도 네, 아이의 목소리가 너무 사랑스럽다라고 이렇게 축복의 마음을 보내주셨어요. 네, 우리 은율이 응원합니다.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주빌리 상임위원이신 열방샘교회 이빌립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 북한 동족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하신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망의 그늘 아래 갇혀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저들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 독재 아래 표현의 자유, 이동의 자유가 없을 뿐 아니라 신앙의 자유도 없는 가운데 굶주림과 학대, 감시당하고 있고 우상 숭배를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채 김일성 3대 세습 우상 숭배 아래 죄와 사망의 짐, 가난과 질병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사 저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북한 땅에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난 가운데 있는 북한 지하 성도들과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풀어 주시옵소서.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주빌리 상임위원이신 열방샘교회 이빌림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필사할 찬송은 복의 근원 강림하사입니다. 이 찬송의 가사는 18세기 영국의 목회자 로버트 로빈슨이 23살 무렵에 썼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는 예배를 시작할 때 자주 불리는 찬송입니다. 왜 이 찬송은 예배를 여는 노래로 잘 어울리는 것일까요? 오래된 찬송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선율이 익숙하기 때문일까요? 현대 예배학자 제임스 화이트는 기독교 예배를 하나님의 행동과 인간의 응답이 만나는 대화의 구조로 이해했습니다. 사람이 먼저 하나님께 다가가 예배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시고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들은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의 근원 강림하사는 예배의 첫 순서에 잘 어울리는 찬송입니다. 첫 가사에 예배가 시작되는 순서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는 그네의 찬송으로 응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말 가사에서는 찬송하게 하소서라는 간결한 표현이지만 영어 원문 가사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의 악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를 노래하도록 내 마음을 조율해 주소서. 악기는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기준이 되는 음에 맞춰 조율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마음은 걱정과 욕심, 상처와 두려움에 흔들려 원래 음정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 찬송을 부른다는 것은 흩어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에 맞추어 조율하는 것입니다. 음악적으로도 이 곡은 회중이 함께 부르기에 참 잘 어울립니다. 짧고 분명한 선율이 반복되면서 처음 부르는 사람도 쉽게 기억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따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이 부분의 이름이

되면 선율이 한층 높은 음역으로 올라가는데요. 마치 우리 마음이 하늘의 찬송을 향해 들려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후 선율은 익숙한 흐름으로 돌아 편안하게 마무리됩니다. 이처럼 단순하고 분명한 선율은 한 사람의 기교를 드러내기보다는 온 회중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줍니다. 특히 이 찬송의 3절에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그런데 영어 원문 가사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주님, 제가 얼마나 쉽게 주님을 떠나는지 압니다. 이 찬송의 작사자 로빈슨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자꾸만 그분에게서 멀어지는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고백을 한 사람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온 회중이 같은 선율로 함께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의 연약함이 공동체의 정직한 기도가 되고 그 고백은 우리를 붙들어 달라는 간구로 이어집니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흔들리는 마음을 자신의 의지로만 붙잡으려 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조율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제임스 화이트의 관점에서 보면 이 찬송은 하나님의 강림과 인간의 응답으로 예배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회중이 함께 입을 열어 노래할 때 예배의 실제 행위가 됩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이 찬송을 필사하시면서 첫 문장의 순서를 천천히 마음에 새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가 먼저 찬송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마음과 목소리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한 글자씩 가사를 옮겨 적는 동안 걱정과 두려움에 흐트러졌던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조율되고 혼자만의 고백이 함께 드리는 회중의 찬송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지금까지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 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올여름 여수와 익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이제 우리는 우리 조선이 독립국입니다.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한다. 이를 세계 만방에 알려 인류가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자손 만대에 알려 민족 자존의 올바른 권리를 영원히 누리도록.

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이었습니다. 와, 벌써 사랑이 들어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오늘 7월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을 그런 날이잖아요. 혹시 이번 달 기대만큼 흘러가지 않았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이 아니라 매일의 걸음을 보고 계시니까. 오늘의 한 말씀이 디모데전서 4장 4절이었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네, 7월의 아쉬움은 하나님께 맡기고요. 받은 은혜는 오래 기억하면서 8월을 힘차게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말씀의 보화. 말씀의 보화 오늘 이 시간은 광신대학교 내에 있는 은혜의 복음교회 이기수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사랑의 질서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1: 사랑의 질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으로 들리실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봤던 분들은 이미 아니까 특별하게 긴장하지 않고 그러려니 하고 읽어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을 처음 대하시는 분은 이걸 읽을 때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나 심각해지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화평, 곧 평화를 말씀하시던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나 다르게 들립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금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에서는 평안을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두 군데를 읽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십니까? 어느 말씀이 진짜 예수님의 말씀입니까? 만약에 오늘 마태복음 10장이 예수님이 하신 진짜 말씀이라면 기독교는 갈등과 분열을 만드는 종교가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말씀도 아니고 더더구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기 위해서 하고 계신 말씀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선포하고 계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거나 오해되게 읽혀지는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열쇠가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마다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34절에서는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35절에서도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37절에서는 나보다 또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38절에서는 나를 또 내게 39절에서는 나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자신을 중심에 놓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히 37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당시에도 충격이었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매우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성인도요 이런 요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석가모니가, 공자가, 소크라테스가, 마호메트가 자신을 부모보다 더 사랑하라고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요구를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십계명의 첫 계명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사랑과 예배의 첫 번째 자리에 나를 둬야 돼 이렇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도 하나님과 똑같이 자신을 가장 먼저 사랑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런 요구를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세 가지 가능성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속이고 있는 종교 사기꾼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정신병자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삼자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결코 취미가 될 수 없어요. 시간이 남으면 예배당에 오고, 시간이 남으면 기도하고, 또 급한 일 있으면 기도하고, 이럴 수 없어요. 삼자태길이에요. 여러분은 기독교를 반대하든지, 아니면 기독교의 열렬한 신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성도들처럼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여러분은요,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보다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하냐면 내가 토해내버리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를 반대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들은 분명한 신념을 가지고 기독교를 대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이 말씀을 이렇게 다시 읽어보시면 더 선명해집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예수님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사람들의 생명의 근원이시며 사람들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한 인간이 자신을 과장해서 나를 첫 번째로 사랑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당연한 요구를 오늘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34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평화가 아니라 폭력과 전쟁을 주려고 왔다고 읽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칼을 뽑았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입니다.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한다. 예수님은 폭력을 선동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실까요? 히브리서 4장은 그 검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곧 복음입니다. 복음은 사람의 마음을 갈라버립니다. 그래서 그 안에 숨어있는 우상을 드러내고 그 우상을 무너뜨려버립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합니다. 그 결과 우리의 심령의 왕의 자리에 예수님이 앉아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사랑의 첫 자리를 바로 예수님께 드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삶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려고 왔다 이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의 혁명을 일으킨 것입니다. 우리 심령의 정권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 문제가 생기죠.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 사이에 가치관이 다르지 않습니까? 삶의 기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까닭에 바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은 믿음으로 변화된 우리 삶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부모보다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느냐는 것이죠. 왜 가족보다 신앙이 더 중요하냐고 따지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구약 미가 7장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미가 7장 16절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미가가 활동하던 시대는 남유다가 영적으로 가장 타락한 시대 가운데 하나였던 시대였습니다. 여전히 성전이 있었고 예배도 있었고 기도도 있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이 다 식어버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진 믿음의 사람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가정에서 박해를 받게 됩니다. 광신도 취급을 받습니다. 시대에서 뒤떨어진 한심한 사람으로 조롱을 받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짓 신앙이 참된 신앙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갈등입니다. 네가 예수만 안 믿으면 이런 갈등 안 일어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실상은요, 그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일어난 갈등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이 세상에 들어오면 이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오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변화된 사람들을 세상은 거부하고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복음이 만든 갈등이 아니라 어둠이 빛을 견디지 못해서 일으키는 저항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것을 빛과 어둠으로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깨닫지 못하더라로 우리 성경은 번역됐지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아, 이해하지 못했나 보다 이렇게 여러분은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나 깨닫지 못하다는 원문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붙잡지 못하였다, 이기지 못하였다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둠에 빛이 비치면은요, 어둠은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을 일으키고 저항하는 것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에 빛이 비치면 죄가 드러납니다. 거짓이 드러납니다. 우상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견디

지 못하고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들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세상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입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사도행전 17장 6절에서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세상을 뒤집어 놓다는 의미의 뜻입니다. 복음이 정말 세상을 뒤집어 놓았을까요? 아닙니다. 복음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뒤집어진 세상이요, 뒤틀린 세상이요, 혼돈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자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세계, 원래 의도하신 세계로 되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거짓 질서가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된 질서가 회복된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여전히 거짓 질서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참된 질서가 불편한 것입니다. 참된 질서가 자신들을 죽일 것 같은 것이죠. 문제는 그 사람들이 그 회복을 바로 견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대로 삽시다, 하던 대로 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 사람을 예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께 돌이키고 삶의 질서를 새롭게 세우며 예수님을 가장 첫 번째 자리에 모시고 그분을 가장 먼저 사랑하는 자가 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있다면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은요, 여러분과 갈등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건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더 교회에 자주 가라는 의미의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이 들어왔다면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노릇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어머니 노릇을, 남편 노릇을, 아내 노릇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한다는 것이죠. 그걸 볼 때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원래 하던 대로 해. 왜 그래? 우리를 조롱하지요. 네가 언제부터 예수 믿었다고 너 그래? 그런 대로 하지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오해되게 하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를 쫓아 이 본문을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37절 말씀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은 예수님은 부모를 사랑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지요.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디모데전서 5장 8절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가족을 소홀히 여겨라 그런 말씀이 아니고 가족 사랑을 금지해라 이런 말씀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가족보다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을 예수님 자신에게 적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디에 가든지 네가 걸어가든지 네가 집안에 있든지 네가 시장에 가든지 회사에 출근하든지 네가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든지 항상 이것을 네가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먼저 사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법적인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적당히 사랑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항상 가장 먼저 사랑해라, 이걸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요구할 수 있는 사랑의 첫 자리를 바로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식보다 나를 먼저 사랑해야 돼 이렇게 요구할까요? 여러분 되게 어렵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자식보다는 하나님 사랑하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이 고민이 깊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는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식 더 사랑하니까. 자식 더 잘 되게 하려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마음을 아셔요. 이런 인간적인 마음을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네 자식이 먼저가 아니고 내가 먼저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욕심이 많아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요구하시는 이유는 사람의 존재 방식 자체가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곧 피조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사람은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느니라. 이걸 이제 자녀에게 적용하면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자녀를 사랑하며 자녀를 돌보며 자녀를 지킬 수 있느니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한다는 것은 종교적 의무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의 존재 방식과 그 질서를 지켜라 라는 요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게 될 때 가장 사람답게 살아가게 됩니다.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아름답은 자로 아내를 또 남편을 또 부모를 자식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되면 인간은 어떻게 돼요? 그 존재 자체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가장 추한 사랑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죄는 단순히 나쁜 행동이 아닙니다. 사랑의 질서를 깨버린 것입니다. 사랑의 순서를 뒤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시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는 뭐죠?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5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것이 우상숭배의 본질입니다. 사랑의 우선순위를 뒤바꿔버린 것입니다. 사랑의 순서를 뒤집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가정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가 하나님보다 더 큰 자리를 차지하는 그 순간

0: 은혜가 우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상이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그 위험한 이유를 시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5편 8절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그와 같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면 하나님 닮아갑니다. 그런데 사람을 가장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닮아갑니다. 우상을 가장 사랑하면 우상을 닮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처럼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집니다. 여러분, 우상은요, 듣지를 못해요. 보지를 못해요. 말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참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지요. 영혼이 점점 죽어가는 것이죠. 이게 우상인데, 우상을 사랑하는 자들은 우상처럼 됩니다.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요, 자식처럼 됩니다. 그래서 우상은요, 자기 영혼을 죽이는 죄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는 자신의 영혼만 죽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가정을 무너뜨리고 성적 타락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시면 가나안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들이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이 있는 곳마다 뭐가 있었냐면 신전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음란했습니다. 가정이 파괴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아버지가 없고 거룩한 어머니가 없는 거예요. 거룩한 자식이 없는 거예요. 음란으로 가득 찬 세상이 돼버린 거죠. 로마서 1장도 같은 원리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죠? 남녀의 성 역할과 질서가 무너져버립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무너집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무너지죠. 가정이 무너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사랑의 근원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랑은 반드시 욕망으로 변합니다. 사랑이 떠난 자리는 결국 욕망이 그 자리를 바로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운 사랑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부모가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그 순간 자녀는 순전한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부모의 못다 이룬 꿈을 이루는 욕망의 수단으로 변질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성공이고 부모의 성공이 되고 자녀의 실패가 곧 부모의 인생이 돼버리는 비극이 오는 것입니다. 결국 자녀를 잃어버리죠. 신앙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이 뭡니까? 하나님을 항상 첫 번째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첫 번째가 될 때 비로소 부모도 배우자도 자녀도 가장 바르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랑의 순서이며 질서인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말씀의 속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C.S. 루이스가 한 말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두면 다른 것들도 제자리를 찾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두지 않으면 다른 것들도 함께 잃어버린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붙잡힌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이건 억지로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히는 것이죠.
1: 말씀의 부화, 지금까지 광신대학교 내에 있는 은혜의 복음교회 이기수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2-571-1091 571국에 1091번 광주 은혜의 복음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보화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의 마지막 금요일 소망의 기도회 목포 만백성교회 신영경입니다. 모태신앙인으로 잘 자라던 한 학생이 어느 날 간증문을 쓰다가 문득 이런 의문이 들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주인이신가? 믿는 사람은 정말 구원받는가? 결국 간증문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그때부터 학생은 주일 예배 때만 잠시 기독교인일 뿐 다른 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인정하기가 싫었죠. 그렇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던 어느 날 점점 커지는 공허함 때문에 그는 다시 성경을 펼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신이 그동안 방황했던 이유가 깨달아졌다고 해요. 내가 죄인이어서 내 더러운 죄가 낱낱이 밝혀질까봐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걸 두려워했구나. 그동안 나는 피해 다닌 거였어. 이걸 깨닫는 순간 그는 마침내 예수님을 진짜 구주로 영접하게 됐고요. 그 후 거듭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옛날 간증문도 10년 방황 끝에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신앙의 방황이 계속되고 있는 분 계신가요? 이 시간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와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진짜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은혜가 꼭 있으시길 바라면서 7월 31일 소망의 기도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호남권역이 연합으로 함께하는 소망의 기도 오늘은 목포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삶의 진짜 주인임을 고백하시는 모든 분들 지금 소망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참여하실 분들은 061-284-9000으로 직접 전화 주시거나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691 우물정 0691로 문자 주시고요. 카카오톡 검색창에 목포 극동방송을 치시고 친구 추가하신 후에 대화창에 기도사연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찬양으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송과 함께 하시면서 기도해 주실 목포 창조교회 서인성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0: 아멘. 귀한 찬양 함께 듣고 왔습니다. 찬양 듣는 동안에 우리와 함께 기도해 주실 목사님 오셨습니다. 창조교회 서인성 목사님 나와주셨네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네. 호남권 여수 광주 익산 목포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목사님 오랜만에 뵈요.
1: 네.
0: 많이 바쁘셨군요.
1: 네네.
0: 네, 이 더운 여름 또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기 위해서 한 걸음에 달려와 주셨는데 우리 호남권역 청취자분들을 향해서 목사님 짧은 축복의 네.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아침 새벽 예배 드리면서 사하라 사막에 있는 테네레의 나무에 대해서 잠깐 묵상한 적이 있는데요. 400km 이상 되는 그 사막 가운데 딱 한 나무가 살아있어서 너무 신기하다고 그런 인터넷에도 그런 나무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나무가 사는 이유는 뿌리를 깊숙하게 30m 이상 내려서 수맥에서 그 물을 받아먹기 때문에 살아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무더운 여름 날씨지만 우리가 사는 길은 뭐 시원한 에어컨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필요하겠지만 우리에게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소망의 기도를 통하여서 생수 대신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0: 아멘. 네, 목사님께서 참 귀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날씨가 너무 덥지만 우리를 진정으로 시원케 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오늘 또 고백하고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삼는 것,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마음으로 이 시간 또 많은 분들이 기도 사연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이 기도의 시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뜨거운 자리가 되길 소망하면서 참여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유료 문자는 샵 0691 우물정 0691로 문자로 보내시거나 무료 통로인 목포 극동방송 카카오톡 이용하시고요. 또 직접 목소리로 기도 사연 주실 분들은 061-284-9000번으로 전화하셔서

0: 기도사연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요일 순서 첫 번째 문자 8467님께서 보내주신 문자로 시작하겠습니다. 딸 지영이가 공무원 취업을 위해 여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게 해주시고 아들 현욱이도 학업 계획을 잘 세우고 영육이 건강하게 자라게 하소서. 또한 남편 박정진의 건강과 사업장 위에 복을 더하사 돕는 일꾼들을 붙여주소서. 마지막으로 제가 하반기 취업을 준비 중인데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건강하고 좋은 사업터로 취업의 문이 활짝 열리길 원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네, 온 가족을 위한 기도의 제목 우리 8467님 남겨주셨는데 정말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 모습이 참 귀합니다.
1: 네,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8467번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청취자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가 또 주 안에서 응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0: 아멘.
1: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8467번님 딸 지영이를 위해서 또 아들 현욱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어머니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아들 딸을 위해서 간구하는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8467번님 딸 지영 자매가 공무원 취업을 위해서 여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것 위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여름철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아들 현욱 형제에도 학업과 계획을 잘 세우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시며 만남의 복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아들 딸로 잘 준비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남편 분에게도 하나님 건강과 또 사업장 태산산업위에 복을 닿아서 돕는 일꾼들을 붙여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마지막까지 주님의 뜻 안에 순종함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8467번님 하반기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예, 주일 예배 온전히 들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일터 허락하여 주옵시고 건강하고 좋은 사업터로 취업의 문이 활짝 열려 이 모든 것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이 가정위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여름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응답의 비결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아멘. 네, 8467님의 사랑하는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이 꼭 있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아, 다음은 7087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친정엄마가 림프종이 의심되어 다음 주 월요일 진료를 합니다. 조직검사가 꼭 필요하다면 외래에서 검사하기 편한 부위로 조직검사 받으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엄마가 입이 써서 식사를 잘 못하시는데요. 또 숨이 차고 복수가 차는 증상이 딱 맞는 약물치료가 꼭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부모님 두 분 다 아프시고 연세가 많으신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네. 남겨주셨어요.
1: 네.
0: 네, 정말 부모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는 7087님 네. 자주 보내주시는데 정말 네. 그대로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1: 아멘. 만복이 그는 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생각하는 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7087번님 엄마를 위해서 또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을 위해서 또 간구합니다. 만병의 치료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옵시고 치료하는 강산을 바라여 주옵시고 이 마지막 날에 끝까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먼저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을 치료받는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되 먼저 우리 이 7087번님 두 분 또 부모님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심으로 치료받게 하여 주옵시고 간증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로 원합니다. 살게 하기도 하시고 또 죽이시도 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로

0: 함께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7087번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심으로 부모님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간증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네, 7087님 부모님의 육신의 건강과 더불어서 무엇보다도 영혼의 구원을 받으시는 우리 부모님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다음은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교회 후배이자 7살 딸 아이를 두고 있는 남자 집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난 10월에 아내 되시는 집사님 췌장암으로 소천하시고 본인도 몸이 불편한데 외동딸도 키우면서 아버지 장로님의 사업도 물려받아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내와 엄마가 없는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여름방학 기간에 아내와 엄마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지지 않도록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네. 사연 주셨는데요. 참 귀한 마음이네요. 누군가 성도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게 참 귀하십니다.
0: 네, 때로는 다 이해하기 힘든 상황들이 있지만
1: 네. 네,
0: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 알 길은 없고요. 그 모든 것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교회 후배이자 7살 딸 아이를 두고 있는 남자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익명의 기도자를 또 축복합니다. 자신만의 기도가 아니라 또 성도를 위해서 우리 교회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귀한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또 7살 딸 아이 또 남자 집사님 10월에 아내 되시는 또 집사님 췌장암으로 소천하고 또 현재 본인도 몸이 불편한 가운데 있으면서 애동딸을 키우고 있는 이 아버지 장로님의 그 사업도 물려받아야 하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모든 것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역사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지만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 집사님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1: 아멘.
0: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건지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7살 딸 아이를 믿음으로 잘 양육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아내와 엄마가 없는 귀한 가정 가운데 우리 주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친히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시며 역사해 주시며 여름방학 기간에 아내와 엄마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1: 아멘.
0: 말씀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은혜를 받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막에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 가정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1: 주님.
0: 이 귀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네, 익명으로 보내주신 기도의 그 힘으로 꼭 힘내어서 승리하시길 후배 집사님 가정이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4210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창조교회 이미진 권사입니다. 요즘 나라와 교회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기도해야 할 이유가 너무 많다는 걸 느낍니다. 혼자 기도할 때는 연약하지만 함께 모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는 8월 4일 화요일 오후 7시 목포 창조교회에서 열리는 마마클럽 목포 연합기도회에 한 사람이라도 더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목포의 교회들이 하나 되어 지역과 나라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0: 네.
1: 우리의 작은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씨앗이 될 것을 믿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0: 네.
1: 네, 목사님 정말 귀한 사역 하고 계시네요.
0: 네, 우리 네. 교회 권사님께서 사연 올려주셨는데요. 지난달부터 우리 목포 마마클럽 연합기도회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1: 네.
0: 마마클럽 기도회는 마르다처럼 섬기고 마리아처럼 기도하는 어머니 연합기도운동,
1: 네.
0: 도시연합기도운동이고요. 부산에서 시작해서 지금 전국 46개 도시에서
1: 네.
0: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도 화순에서도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목포에서는 매월 첫째 주일 지난 화요일에

0: 진행합니다. 그래서 네. 다음 주 화요일에도 있는데요. 이 방송 듣는 우리 청취자들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오셔서 뜨겁게 기도하면 가정도 살고 우리의 심령도 살고 아멘. 교회도 살고 이 나라도 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즘 나라와 교회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기도해야 할 이유가 너무 많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 혼자 기도하도록 놔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모여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전처럼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기도의 불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전국 46개 지역에서 마르다처럼 섬기며 마리아처럼 기도하기를 힘쓰는 어머니 여성 연합 기도에 그리고 도시 연합 기도 운동에 함께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옵시고 또 어머니들이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8월 4일 다음 주 화요일 우리 창조교회에서 열리는 목포마마클럽 연합기도회에 한 사람이라도 더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교회 기독군들이 모여서 기도함으로 연합하여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기독군들이 각 교회에 흩어져서 교회의 기도의 불씨를 살리는 그런 기도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목포 교회들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 되어서 지역과 나라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가 모여져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귀한 씨앗이 되고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네, 사라져가는 기도의 자리인데 정말 창조교회에서 열리는 그 어머니의 연합 기도에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많이 참석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1시 방송되는 소망의 기도 오늘은 목포 극동방송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호남권역 4개 지사가 함께 청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듣고만 계시지 마시고 직접 사연도 보내주십시오. 목포 전화 061-284-900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유료 문자인 샵 0691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또 목포 극동방송 카카오톡 대화창에 기도사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찬양으로 쉬어갈게요. 최유정이 부르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아멘. 네, 귀한 찬양 함께 듣고 왔습니다. 바로 사연 나누도록 할게요. 6925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남편이 새가족 등록하고 타지역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 출석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땡볕 더위에 현장에서 일하다 보니 너무 지치고 힘들어합니다. 안전하게 일하게 하시고 집에 내려올 때라도 함께 예배자의 자리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네. 아, 등록하신 게 어디예요, 목사님?
1: 네네. 그것도 또 하나님 인도하심이니까요.
0: 네.
1: 또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6925번님, 남편이 새가족 등록할 수 있도록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신앙 생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는데 타지역에 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교회 출석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땡볕 더위에 현장에서 일하다 보니 너무 지치고 힘들어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해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 6925번님 남편에게도 하나님 그 땡볕 더위에 예, 구름 기둥이 되어주시고
0: 아멘.
1: 또 때로는 엘림과 같은 오아시스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을 예, 먹을 수 있고 또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또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남편 되게하여 주옵시고 집에 내려올 때라도 함께 예배자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그 무엇보다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거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응답해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6925번님 뿐만 아니라 또 비슷한 처지에 있는 모든 남편들 위해 함께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시고 그 남편 가장의 자를 잘 감당할 수 있는
0: 주님.
1: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감사하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아멘. 네, 정말 삶의 현장, 땡볕 더위 현장에서 일하는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6925님의 사연이었는데요. 삶 속에서 구름 기둥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또 영혼의 구름 기둥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늘 생각하면서 일하시는 귀한 남편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다음은 0031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의 현재 직장 생활을 8월에 마무리합니다. 은혜롭게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9월부터 새로 옮겨갈 직장에서 좋은 아이들과 학부모님, 신실한 동료들을 만나 행복하고 감사함으로 일하게 하소서. 또한 사랑하는 신랑이 정년퇴직하는 날까지 건강하게 회사 생활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퇴직 후에 거처와 새로운 삶의 터전도 주님의 선하신 손길로 평안하게 인도하여 주소서라고 하셨는데요.

0: 네, 이제 8월까지 마무리하셨는데 그동안도 수고하셨고 또 새로운 직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승리하길 소망합니다.
1: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3일길 앞서 가시며 그들의 장막 칠 곳을 찾아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 0031번님, 이제 현재 직장 생활을 8월에 마무리합니다. 마무리 잘할수 있는 지혜와 또 성실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은혜롭게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9월부터 새로 옮겨갈 직장에서 또 좋은 아이들과 학부모님, 또 신실한 동료들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래서
0: 아멘.
1: 그의 삶이 항상 행복하고 감사함으로 일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주시는 그 일터에서 또 감사함으로 영광 돌릴 때에 공급하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감당함으로 열매 맺게 하시고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특별히 사랑하는 신랑이 정년 퇴직하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회사 생활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 원합니다. 우리의 호흡마저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도 함께해 주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0: 주님.
1: 퇴직 후에 남편의 거처와 새로운 삶의 터전도 주님의 선하신 손길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평안케 하여 주옵시고, 항상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시고,
0: 아멘.
1: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이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0: 아멘.
1: 마음 가운데 감사와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아멘. 네, 목사님의 기도처럼 정말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넉넉히 감당하시길 소망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향기가 되는 가정 되길 축복합니다. 다음은 7189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오늘 극동 형제 7살 생일입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키와 지혜가 자라며 말씀으로 빛과 소금 역할 감당하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해주셨어요. 극동 형제 7살. 아, 너무 귀엽고 깜찍한데요. 네.
1: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7189번님,
0: 주님.
1: 우리 극동 형제 7살, 형제라고 부르는 우리 극동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함께해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예수님 키가 자라고 또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돌렸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극동이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었으며,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말씀으로 빛과 소금 역할 잘 감당하는 자녀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0: 아멘.
1: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께 또한 복을 받고 형통함을 받는 요셉과 같은 그런 극동인가 되게 하여
0: 주님.
1: 주옵시고, 또한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날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사랑하는 우리 극동이 모든 삶 가운데 주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또 지혜와 명철도 주시고 건강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은혜 가운데 잘 자라 하나님 나라 다음 세대로 서갈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0: 아멘.
1: 감사합니다. 우리 극동이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아멘. 네, 생일인데 축하한다는 말을 빼박은 것 같은데요. 극동 형제 정말 생일 축하하고 목사님의 기도를 받았으니까 더 평생토록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자라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다음은 6567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이리 신광교회 김금숙 집사님께서 오늘 오후 3시에 전북대병원에서 목 디스크 수술을 받습니다. 암투병 중이시라 몸이 많이 약하십니다. 주님께서 수술 시간 내내 의사 선생님 손을 붙들어 주셔서 수술이 깨끗이 되어 모든 통증이 사라지고 잘 회복하시도록 김금숙 집사님과 함께 해 주소서 소망의 기도에 감사드립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암투병 중이신데 또목 디스크 수술까지 잘 받으시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사형 선고를 받은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도
0: 주님.
1: 바울처럼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죽은 자를

0: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1위 신강교회 김근숙 집사님, 오늘 오후 3시에 전북대병원에서 목 디스크 수술을 받습니다. 하나님, 집도하는 의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실수 없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만병의 치료자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 먼저 만져주옵시고, 암 투병 중이어서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오히려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구하오니, 하나님 김근숙 집사님 얼음 만져주옵시고 수술 이후에 온전하게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아멘, 역사하여 아멘,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수술 시간 내내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또 모든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소망 가운데 회복되어 간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또 비슷한 처지에 있는 환우들 위해도 함께 주 믿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네, 육체적 질고 가운데 계시는 김금숙 집사님을 위해서 그 수술과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는 6567님의 사연 함께 나눴고요. 다음 사연 이어갑니다. 7174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수 신성교회에서 오늘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서울에서 라파 의료 선교단이 오셔서 무료로 한방 치과 미용으로 이웃을 섬겨주십니다. 의료진의 손길에 주님 함께 해주셔서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참 온 마을이 들썩들썩 하겠네요.
0: 네, 무더운 네, 날씨인데 참 귀한 사역 통해서 많은 분들이 힘을 얻겠습니다.
1: 네,
0: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여수 신성교회 오늘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서울 라파 의료 선교단을 통하여서 무료로 한방 치과 또 미용 이웃을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저들의 그 섬김을 귀하게 받아주옵시고 아버지, 또 섬김을 받는 이웃 또 어르신들과 마을 어르신들이 이 기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무더운 여름철 또 이와 같이 의료단으로 또 미용단으로 섬기는 그 모든 섬긴 청지기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 그 섬김이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저들의 생업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의료진의 손길이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 마을과 교회 공동체 가운데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넘치는 복된 잔치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여름철 많은 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또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진행하는 모든 교회들 위해
1: 주님,
0: 만복으로 채우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네, 오늘 또 많은 분들의 사연 함께하다 보니까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목사님 오늘 또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0: 네, 무더운 여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분은 목포창조교회 서인성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아멘. 말씀처럼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의 복된 자손들 후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제작의 송예민, 진행의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 신영경이었습니다.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가 개최됩니다. 이번 나라사랑축제는 8월 13일과 14일 이틀간 진행되며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문의 전화는 광주 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생명교회에서는 무더운 여름, 어린이들을 위한 워터슬라이드를 개장합니다. 일시는 8월 1일 토요일부터 2일 주일까지이며 장소는 광주 남구 회재로에 위치한 광주 생명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701-7496번, 010-4701-749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이스크 패밀리 코리아 컨퍼런스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바이블 칼리지에서 열립니다. 영적 예배를 회복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는 나이스크 월드미션 총재 피종진 목사님과 대표회장 최고센 목사님이 강사로 나섭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601-2912번, 010-2601-291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사역자 김은영 교수와 후신 가스펠 콰이어가 함께하는 광주 소극장 재즈 페스티벌 8월의 크리스마스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문화전당로에 위치한 아트스페이스 흥학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606-6621번, 010-9606-662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의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 극동방송 광주 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내 너를 위하여.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남구 효천 이지구에 위치한 주뜻 우리 교회 조민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빕니다. 오늘은 창세기 21장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으라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첩 하가를 통해 얻은 첫 아들입니다. 그 후 100세 된 아브라함과 90세 된 사라에게 이삭이 태어났죠. 이삭이 유아기를 잘 지냈고 젖을 만큼 자랐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본즉 언젠가부터 첩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립니다. 아기를 가지고 놀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86세에 낳았고 이삭은 100세에 낳았으니까 이삭이 태어날 때 이스마엘은 14세이고 또 이삭이 자라서 3살쯤 젖을 뗐다고 하면 이스마엘은 17세쯤 됩니다.

겁니다. 고등학생 정도 되는 남자아이가 3살 아이를 괴롭히는 거죠. 전에 하갈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날 아들이 길들여지지 않은 들나귀 같은 기질의 아이일 거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기질을 잘 다스리도록 키웠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사라는 이삭을 멸시하는 하갈의 아들을 보면서 위험을 감지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사건을 보고하고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고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여기 기업이란 아브라함이 죽은 후 얻을 유산, 부족장의 지위, 나아가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의미합니다. 사라는 전에 자기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줘서 이스마엘을 낳게 하더니 이젠 자기 아들이 생기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려는 건가? 자기 아들에게만 유산을 주고자 욕심을 부리는 건가? 만일 그렇다면 인간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대법에 의하면 여종이 주인의 아이를 임신하고 주인이 그녀와 그녀의 자녀에게 자유를 주려 한다면 그 여종의 자녀는 주인의 자녀와 재산을 나누어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라의 요구는 정당한 겁니다. 사라의 요구에 아브라함은 매우 근심합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스마엘도 노년에 얻은 사랑하는 아들이니까요. 이스마엘에게 할례를 행하고 이스마엘을 장자로 대우하며 키웠으니까요. 이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12절에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는 사라의 요구를 인정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불리는 자들은 오직 이삭의 후손이라야 한다고 못 박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조금 불편합니다. 이스마엘이 이대로 내쫓겨난다면 아버지에게서 버림받았다는 상처를 갖게 될 테고 사라와 이삭에 대한 미움이 생길 테니까요. 하나님이 이것을 모르실 리 없을 텐데 왜 사라의 말대로 하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이삭은 이삭대로 복을 주시고 이스마엘은 이스마엘대로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브라함 가정에게 약속하신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삭이 태에서 조성되기도 전에 이름을 정해 주셨고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은 이삭과 세우리라. 형체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의 언약 상대방으로 정해진 자녀가 이삭입니다. 언약 상대방으로 하나님과 교통, 교제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지 모든 민족에게 보여주고 그들도 이 복을 받도록 빌어주는 복의 통로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런 대표로 택함 받았기 때문에 받는 특별한 기업, 즉 목, 복이 있는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럼 이스마엘은요? 13절 나오죠?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아브라함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미 17장에서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번성의 복은 창세기 26장에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신 복과 거의 같습니다.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복의 통로 부분이 다를 뿐이죠. 약속의 자녀 대표로 택함 받지 못했을 뿐이지 이스마엘도 아브라함과 관계된 자이기 때문에 복을 약속받는 겁니다. 과연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는 걸 믿고 아버지로서 애정, 자기 중심적인 생각, 이성적 수준의 믿음을 극복하고 이스마엘을 내보낼까요? 아니면 아들을 버리는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못 믿겠다며 하나님 말씀을 거절할까요? 14절 보니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합니다. 그렇게 집을 떠난 하갈은
애급적으로 가다가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물이 떨어졌습니다. 사막에서 물이 떨어졌으니 곧 죽음이죠. 하갈은 화살 한바탕 날아갈 정도 떨어져서 아이를 바라보고 아이가 목말라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며 통곡합니다. 엄마의 통곡 소리에 아이도 따라 울죠. 이때 하나님이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셨으므로 개입하십니다. 아가라,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이런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십니다. 그리고 하갈의 눈을 밝히사 샘물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하갈은 샘물을 아이에게 먹입니다. 살았죠.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녀를 구분하시지만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 돌보심은 약속의 자녀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의 아이에게도 함께 계시다고 하고 소년 이스마엘은 청년으로 장성해서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됩니다. 돌이켜보면 하갈이 사라에게 반항해서 임신한 채로 집을 뛰쳐나갔을 때 하나님은 하갈로 사라에게 돌아가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안전하게 태어나고 자라나게 됐습니다. 이제 이스마엘이 장성한 후에는 독립의 길, 자립의 길로 나아가게 인도하십니다. 이스마엘에게 함께 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후원을 힘입어 이스마엘은 자기만의 이야기를 써 나가죠. 하나님의 택하심은 다 이해하기 어렵지만 항상 선하고 완전합니다. 모두에게 복이 되고 평안합니다. 이후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알았을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이삭과 함께 아브라함을 장사 지냅니다. 아브라함을 원망하지 않고 이삭에게 적대적이지 않다는 걸 짐작하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당장 이해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해야 합니다. 택함 받은 약속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 즉 하나님 나라와 구원 영생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영역에서 포기할 건 포기하고 내보낼 건 내보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행해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복을 보여주고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너를 위하여 지금까지 광주 남구 효천 이지구에 위치한 주뜻우리교회 조민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4147-5676번 010-4147-5676번 주뜻우리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정오의 기도. 나들목교회 김형수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극동방송 청취자들 동방송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새 힘을 얻고 생기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숨결을 극동방송을 통해서 날마다 공급받을 수 있도록 우리 극동방송을 사용하여 주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극동방송을 들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강팍해진 마음, 싸나워진 마음, 포화간 마음들이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부드러워짐으로 말미암아 극동방송을 통해서 귀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어 방송을 들을 때마다 제자리로 돌아가 본연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예수 믿은 것이 행복하고 신앙생활한 것이 행복하고 또한 극동방송을 들을 때마다 감격과 흥분과 희열을 느낄 수 있는 우리 극동방송 모든 청취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신 복음의 능력, 우리를 고쳐주신 복음의 능력 때문에 감격한 우리 청취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국내 유일의 초교파 목회 전문 종합지 월간 목회가 1976년 창간 이후 600개월 동안 단 한 호도 거르지 않고 통권 600호를 발간했습니다. 월간 목회는 오는 8월 1일자로 282면 규모의 통권 600호 기념 확장판을 발행하고 창간 50주년 기획 한국교회 목회백서 9번째 주제로 행정특집을 다뤘습니다. 이번 특집에는 신동식 목사를 비롯한 7명의 필진이 참여해 투명한 재정 운영과 수평적 소통을 위한 강수목회 실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대통령 표창 등 3차례 정부 포상을 받은 월간 목회는 5,500여 교회 배포와 함께 해외 배송 강화를 위한 PDF 에디션을 선보이며 지면을 확대해왔습니다. 박종구 발행인은 서평을 통해 50년의 기록을 회고하며 디지털 전환과 AI 문명에 발맞추어 목회 현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월간 목회는 기존 부설 목회연구원을 AI 목회연구원으로 확장 개편해 오는 9월 개원하며 AI를 사역에 활용하는 방안을 공유하고 목회자 의식 설문조사 등 기념사역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전임 목회자의 사례비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을 교단과 노회가 함께 보충하는 목회자 참여소득 제도를 제안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목회자 최저생계비 연구특별위원회는 어제 서울 종로구 총회 본부에서 공청회를 열고 월평균 기본 사례비가 140만 원 수준인 현재 교단 단독 목회자의 생계보장을 위한 보충형 참여소득안을 발표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정용택 목사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 215만 6,880원을 기준선으로 삼아 개교회와 노회, 총회가 차액을 분담하는 공적 지원 체계를 설명했습니다. 주제 강연을 맡은 정재영 실천신학대학원대 교수는 목회자의 경제 문제를 공동의 책임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특별위는 정밀 실태조사와 시범 노회 운영을 포함한 대책안을 오는 9월 제111회 총회에 헌의하기로 했습니다. 2017년 서울 홍대 인근 클럽 지하에서 청년 복음화를 목표로 개척한 유송처치가 성도들의 자발적인 헌신을 바탕으로 경의중앙선 가좌역 인근에 새 예배당을 마련했습니다. 청년중심교회에서 전세대 지역교회로 영역을 넓히는 유송처치의 사역

0: 남빈 담임 목사는 어제 인터뷰에서 보증금과 리모델링 비용 등 14억 원에 달하는 재정이 필요했으나 3개월 만에 청년 성도들이 적금과 주식을 정리하며 9억여 원을 모아 예배당을 세웠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송처치는 500석 규모의 대예배당과 소그룹실, 자무실, 카페 등을 갖추고 청년 중심의 유기적 생명력을 유지하며 작년 소그룹과 지역 섬김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1: 복음은 모든 벽을 허무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말해준 줄 믿습니다.
0: 남 목사는 새 예배당에서 다음 세대 사역자들을 양육해 전국과 세계로 선교적 교회를 개척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FEBC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2: 서울 강남중앙침례교회가 국내 거주 이주민들에게 복음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 다각적인 스포츠 복지 연합 행사를 기획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습니다. 강남중앙침례교회는 포천시청과 협력해 오는 10월 3일 경기도 포천 축구공원에서 제3회 GBC 다민족 월드컵을 개최하기로 하고 이주민 축구동호회 15개 팀을 대상으로 선착순 참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축구 경기를 넘어 교회 의료선교팀 전체가 참여하는 이동진료와 50여 명 규모의 임의용 뷰티봉사가 함께 기획됐습니다. 최병락 담임 목사는 이주민 섬김을 시대적 사명으로 규정하고 포천지역 이주민교회와 협력해 대회 이후에도 신앙적 유대를 이어가는 지속가능한 선교 모델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셸 스틸 신임 주한 미국 대사가 어제 30일 한국에 입국한 직후 첫 일정으로 서울 영락교회를 방문해 기도를 드렸습니다. 스틸 대사는 어제 30일 오후 6시쯤 서울 영락교회에 도착해 행정목사와 당회 관계자 등을 만나고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스틸 대사는 방명록에 한국에서의 새로운 여정을 기도로 시작하게 돼 기쁘며 자신은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난 스틸 대사는 부모님이 6.25 전쟁 직후 월남한 이북 출신으로 원래 집안이 영락교회 교인이었다고 방문 배경을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은 폭염이 지속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습니다.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김수연입니다. FEBC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누가복음 12장 2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만을 위해 곳간을 가득 채우려 했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마치신 후 현실적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신의 모든 삶을 헌신했지만 당장 내일 무엇을 먹고 입어야 할지, 세상 속에서 안전할 수 있을지 깊은 불안감을 안고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 없음을 매몰차게 꾸짖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의 그 무거운 마음을 깊이 공감하시며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세밀하게 지켜보고 계신다는 놀라운 진리를 마음에 새겨주셨습니다. 씨를 뿌리지도 거두지도 않는 공중의 까마귀와 수고도 길쌈도 하지 않는 들의 백합화조차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답게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천하보다 귀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모른 척 내버려 두실 리가 결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거친 세상을 살아가면서 재정적인 위기나 물질적인 부족함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 불안함 속에서 내 힘으로 무언가를 쥐어보려고 애쓰는 대신 우리는 가장 평범하고 작은 필요까지도 완벽하게 아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 염려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지나온 삶을 조용히 돌아보면 나의 텅 빈 손을 가장 청악한 때에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채워주셨던 분은 언제나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들에 핀 꽃 한 송이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손길 안에 우리의 모든 삶과 내일의 필요가 가장 안전하게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를 짓누르는 내일의 모든 염려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남김없이 맡겨드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참된 쉼과 자유를 넉넉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북구 용도동에 위치한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76국에 0691번, 062-576-0691번 건국신한교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진리의 말씀이 가득한 바이블 힘.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So take my hand. 저는 사실은 제가 6년 전에 불교신자였어요. 주님께서 어느 날 이제 새벽교도로 저를 인도하여 주셔서 제가 그 잠실교회를 섬기게 됐고 6년 동안 제가 이제 열심히 정말 기쁘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서 아는 기쁨이 정말 저는 처음 체험을 했어요.
2: 사랑하는 전파 선교사님의 목소리로 함께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 남전희 집사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겠습니까?
1: 또 주변 분의 권유로 극동방송을 듣게 됐습니다. 아, 그때

0: 사실 저희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았고요. 그래서 두 아이의 이름으로 그 전파 선교사를 신청해서 그 두 아이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극동방송에 부탁을 했었어요. 그렇게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닌 지 한 1년 6개월이 지났나 우리 큰아이가 아들아이인데 걔가 이제 대학 졸업 후 첫 직장을 구해서 다니고 있었는데 유난히 아이가 피곤해하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만성 골수구성 백혈병이란 진단을 받아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 병원에서 제 핸드폰 앱으로 극동방송이 앱이 있었는데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많이 울었고 또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제가 위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1: 힘과 위로를 주는 방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방송 가족들 말입니다.
0: 그러던 중에 그 11시에 소망의 기도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 사연을 올렸는데 그게 어떻게 채택이 돼서 제가 또 중보기도를 받았어요. 그 중보기도 팀에서 그 한 번 중보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끊임없이 저를 전화를 해주셔서 아이의 상황도 물어보시고 그렇게 또 기도를 또 하시고 그러는 게 처음 저한테는 너무너무 큰 힘이 됐습니다.
1: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픈 몸은 치유받고 자녀 모두 세례를 받습니다.
0: 동방송에서 또 우리 잠실교회에서 중보기도를 해주셔서 그 여동생인 딸아이와 그 골수가 100% 일치를 했어요. 골수 이식을 받고 아이가 나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복을 하고 있는 중에 아들아이가 또 딸아이가 두 아이가 같이 이렇게 세례를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을 저희가 체험하게 됐어요. 열심히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 많은 경험과 체험을 극동방송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어요. 더 외출을 해도 항상 틀어놓고 나가요. 찬양이 우리 집에 나오는 것도 너무 좋고 이렇게 하고 잠잘 때 끕니다. 그리고 또 아침에 눈을 뜨면 킵니다.
1: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남전희 집사님. 하나님께서는 남 집사님을 새벽에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0: 저희 집이 그 잠실교회하고 아주 가까워요. 근데 눈을 떴는데 교회를 가고 싶어요. 그래서 어머 내가 미쳤지. 불교 신자가 무슨 새벽 기도를 가고 싶니. 이건 무슨 마음이니. 그러면서 다시 잘라고 이렇게 들어놨는데 다시 그 마음이 새벽 기도를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혼자 이렇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이건 가야 돼. 그러면서 저는 아는 교회라고는 우리 집 앞에 있는 그 잠실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그날로 튀어갔어요. 성경책도 없었고 말씀도 몰랐고 찬양도 처음 듣고 근데 그냥 그날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그냥 제가 속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는데 어디 살아계세요?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를 확인하고 교회를 다닐게요. 제가 불교 스타일로 100일 동안 새벽 기도를 나오겠습니다. 저를 만나주세요. 이렇게 그냥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냥 혼자 이렇게 속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불교 스타일로 100일 기도를 했어요. 그날부터 100일 동안 제가 새벽 기도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 여기 있다는 거를 보여주셨어요.
1: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택한 자들을 부르십니다. 이 사역에 우리가 쓰임받고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상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사역을 극동방송과 함께 감당하시는 분들을 우리는 전파선교사라고 부릅니다.

그 말씀을 참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새벽기도 말씀이 사무엘상 하였는데 그 외 다윗과 그 사울의 왕의 쫓고 쫓고

0: 힘든 게 연속극 드라마처럼 재밌어서 그 다음날은 어떻게 될까? 다윗이 잡힐까? 어떻게 될까? 막 이런 내일을 기대하시라 뭐 이런 마음과 매일같이 아 오늘은 다윗이 잡혔을까? 도망갔을까? 뭐 이런 마음으로 제가 100일 기도를 다녔던 것 같습니다.
1: 독실한 불교 신자였는데 새벽에 갑자기 교회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 나갔던 새벽 기도. 그곳에서 매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이제 극동방송을 애청하며 소망의 기도를 통한 중보기도의 능력까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복소리의 주인공 남전희 집사님이 우리 방송 가족들에게 꼭 남기고 싶은 한마디입니다.
0: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그냥 이렇게 우리가 그냥 내 듣는 말씀이 아니라 저한테는 정말 극동방송을 듣게 하면은 정말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저는 체험을 해서요. 저는 이 멘트를 꼭 하고 싶어요.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1: 지금 바로 이 순간 극동방송을 들으며 도우며 듣게 하고 계신 방송가족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전파 선교사가 되어서 이 사역에 힘이 되어주십시오. 복소리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분들, 오늘 복소리 들으시면서 나도 복음을 전하는 소리의 주인공이 돼야지, 전파 선교사로 함께 헌신해야지 생각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십시오. 062-373-1000번,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입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수신인 번호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적어 보내주시면 계신 곳에서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는 안내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1: 김영한 목사입니다. 더위에 건강하세요.
0: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알려진 헐몬산에는 추수철인 무더운 5월과 6월에도 눈과 얼음이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고대의 왕들은 더위를 식히기 위해 그 산의 얼음을 가져다가 음료에 넣어 마셨다고 하는데요.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 땀을 흘리며 일하던 추수꾼들에게 그 얼음 냉수 한 잔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이었을 것입니다. 잠언 25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 작은 배려 하나, 변함없는 충성은 지치고 메마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죠. 무더운 여름입니다. 몸도 쉽게 지치지만 우리의 마음과 믿음도 함께 지치기 쉬운 계절인데요. 오늘 하루 가까운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면 어떨까요?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썸머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찬양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풍성한 찬양들을 전해드리는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여름에 더 은혜롭게 들을 수 있는 찬양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저 뭐 찬송가가 꼭 뭐 네. 여름이다 겨울이다 그게 아니라 내 영혼에 햇빛 비치네 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간다 그리고 저 뭐 하나님의 진리 등대 이런 노래로 계속해서 나가면은 내가 보기엔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지 않을까 왜 이 방송을 통해서 어떤 환자 병원에서 듣는 사람도 있고 괴롭죠 날씨는 덥고 또 바다의 시원한 물장구를 치면서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자동차를 끌고 지금 휴가 가는 사람들도 있고 방송 듣는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찬송을 듣고 은혜를 받는다 은혜 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가 틀어놓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0: 아멘 말씀하신 내 영혼의 빛 비치니 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리 등대 외에도 또 은혜로운 찬양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바닷바람 타고 함께하고
1: 으이,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2: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3: 출근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4: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0: 여기는
3: 여기는
5: 여기는 극동방송
6: 서머 스페셜입니다.
7: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휴가철에 이렇게 여행을 가다 보면 마음이 맞지 않을 때도 있고 또 남편과 아내나 가족들이 갈등이 있을 때도 있잖아요.
8: 덜어 있었겠죠. 근데 그거를 빨리 극복하는 게 두 사람의 마음이 통하는 거지. 큰일은 아니고 예를 들어 어디를 여행을 간다. 내가 원하는 거는 자기 어디가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러한 얘기를 안 하니까 나 혼자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런 데서 오는 스트레스. 아, 나 야로스동 가고 싶다. 그건 가면 되는데 그런 데가 없어. 그냥 생일날 뭐 해주래. 알아서 해래. 그러니까도 1년은 알아서 하는데 알아서 맨날 하긴 어렵잖아. 아, 나 오늘은 이런 거 사줬으면 좋겠다. 그럼 편해. 저 그런 데서 오는 스트레스 부부마다 다 있을 거예요. 애들 키울 때도 그렇고 어디 여행 갈 때도 그렇고 저 그런 의견이 다 다를 수도 있지. 받아들이고 잊어버리고 편안한 거죠. 그래서 아내는 남편이 사랑받아야 되고 남편은 아내의 존경을 받아야 되고 그게 성경의 철칙이야. 아내 남편 존경하라. 남편, 아내 사랑하라.
7: 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을 보내면서 모든 부부들이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행복한 그런 여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데요. 사랑에 관련된 좋은 찬양들, 찬송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풍성한 찬양과 함께하는 서머 스페셜 보내드렸습니다. 주님과 함께 시원한 여름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의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시는 경우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는 믿음의 기업 방주가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합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진행의 이화여자대학교 정자영 교수입니다.
1: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필사할 찬송은 복의 근원 강림하사입니다. 이 찬송의 가사는 18세기 영국의 목회자 로버트 로빈슨이 23살 무렵에 썼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는 예배를 시작할 때 자주 불리는 찬송입니다. 왜 이 찬송은 예배를 여는 노래로 잘 어울리는 것일까요? 오래된 찬송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선율이 익숙하기 때문일까요? 현대 예배학자 제임스 화이트는 기독교 예배를 하나님의 행동과 인간의 응답이 만나는 대화의 구조로 이해했습니다. 사람이 먼저 하나님께 다가가 예배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시고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들은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의 근원 강림하사는 예배의 첫 순서에 잘 어울리는 찬송입니다. 첫 가사에 예배가 시작되는 순서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는 그네의 찬송으로 응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말 가사에서는 찬송하게 하소서라는 간결한 표현이지만 영어 원문 가사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의 악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를 노래하도록 내 마음을 조율해 주소서. 악기는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기준이 되는 음에 맞춰 조율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마음은 걱정과 욕심, 상처와 두려움에 흔들려 원래 음정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 찬송을 부른다는 것은 흩어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에 맞춰 조율하는 것입니다. 음악적으로도 이 곡은 회중이 함께 부르기에 참 잘 어울립니다. 짧고 분명한 선율이 반복되면서 처음 부르는 사람도 쉽게 기억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따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이 부분에 이르면 선율이 한층 높은 음역으로 올라가는데요. 마치 우리 마음이 하늘의 찬송을 향해 들려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후 선율은 익숙한 흐름으로 돌아 편안하게 마무리됩니다. 이처럼 단순하고 분명한 선율은 한 사람의 기교를 드러내기보다는 온 회중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줍니다. 특히 이 찬송의 3절에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그런데 영어 원문 가사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주님, 제가 얼마나 쉽게 주님을 떠나는지 압니다. 이 찬송의 작사자 로빈슨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자꾸만 그분에게서 멀어지는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고백을 한 사람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온 회중이 같은 선율로 함께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의 연약함이 공동체의 정직한 기도가 되고 그 고백은 우리를 붙들어 달라는 간구로 이어집니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흔들리는 마음을 자신의 의지로만 붙잡으려 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조율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제임스 화이트의 관점에서 보면 이 찬송은 하나님의 강림과 인간의 응답으로 예배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회중이 함께 입을 열어 노래할 때 예배의 실제 행위가 됩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이 찬송을 필사하시면서 첫 문장의 순서를 천천히 마음에 새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가 먼저 찬송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마음과 목소리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한 글자씩 가사를 옮겨 적는 동안 걱정과 두려움에 흐트러졌던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조율되고 혼자만의 고백이 함께 드리는 회중의 찬송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지금까지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함께한 곡은 새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였습니다. 이제 찬송을 들으시며 찬송의 은혜를 우리 영혼에 깊이 새기는 필사 시간을 갖겠습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1분 찬송. 오늘도 안전한 운행을 응원합니다. 버스 트럭 타이어 전문점 금호타이어 무진대로점에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제주도에는 오름이 참 많은데요. 예전에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가 검은오름 일대를 재정비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수십 년 전에 진행된 숲

잡고기 사업으로 빽빽하게 심어진 나무들을 일정 부분 베어냈더니 숲이 더욱 건강해졌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1970년대에 국가 주도의 조림 사업이 실시돼서 울창한 삼나무 숲을 조성했는데 그 숲이 성공을 거두긴 했는데 너무 빽빽하게 심어져서 제주 고유의 식생을 복원하고 다양한 생물종이 살아가기가 어려웠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일대 심어진 나무들을 적당히 베어내고 빈 공간을 만들어주었더니 제주 고유의 식생이 회복되고 숲이 훨씬 건강해졌다고 합니다. 베어지고 자리를 내어주자 그곳에 햇빛이 풍부하게 비춰지고 키가 작은 식생의 발달도 활성화됐다고 합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어요. 삼나무 숲처럼 비워내는 재정비가 가끔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 미니멀 라이프도 인기인데요. 주변 정리를 단순하게 하는 것, 그리고 복잡한 생각을 비워내고 하나님께만 생각을 고정한다면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 있겠지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나를 돕는 분이신 하나님 편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모든 일을 우연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54편에서 말한 내용과 그에게 기름을 붓고 결국 왕이 되게 하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주장하며 이끄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긴박한 간섭과 역사, 그야말로 기묘한 섭리의 손길을 다윗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꼼짝없이 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이라고는 말한 대로 하나님이 자신을 돕는 분이시며 자신의 생명을 붙들어주시는 분이라는 믿음뿐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진짜 길을 내십니다. 다윗이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서 벗어날 때도 그는 사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그를 건져내셨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를 건지셨습니다. 다윗은 이를 너무나 생생하게 경험하고 또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보이셨습니다. 그 일은 너무나도 극적이어서 믿기지 않을 정도였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말한 대로 그를 돕는 분이시오 그의 생명을 붙들어주시는 분임을 그대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한 가지를 분명 지키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진실로 돕는 분이시오 그의 생명을 붙들어주시는 분이심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나를 돕는 분이신 하나님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시편 25편 1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상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기도와 간증, 은혜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복음 통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복음으로 통일로 출발해 볼까요?

0: 외화보리의 진실. 오늘도 데일리N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합니다.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저희가 얼마 전에 국제인권단체 GRC에서 북한 노동자의 하루를 재구성한 보고서를 만들어서 화제가 됐더라고요.
1: 네.
0: 러시아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이들의 증언을 토대로 김금혁이라는 29살, 29세의 가상인물을 만들었더라고요.
1: 네. GRC라고 하는 그 국제법 재단이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변호사님들이 중심으로 그러니까 제재가 어떤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됐고 어떤 나라가 이걸 제재를 이렇게 어기고 있는지 그거를 국제법적으로 다루면서 이거를 널리 좀 알리고 이걸 제재를 또 해야 된다라고 하는 식의 이제 어떻게 보면 네보코시 네.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인데요. 그러니까 북한의 이제 초국가적 억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들여다보고 연구하고 있는 그런 단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래서 그 단체가 얼마 전에 이제 보고서를 내봤는데, 근데 이제 되게 재밌었던 거는 해외 파견 노동자 문제가 이게 혹은 이제 숫자나 제도로만 설명하면 조금 멀게 느낄 수 있잖아요. 몇 명이 파견됐고 얼마를 그쵸. 벌고 또 어떤 제재를 어겼는지 이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루를 어떻게 사는가가 더 잘 와닿을 수도 있겠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가 되게 재밌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김금혁이라고 하는 29세 북한 노동자의 하루를 좀 따라가면서 이렇게 보고서를 쓴 겁니다. 물론 이제 김금혁은 실제 어느 한 사람이 아니고 약간 가명, 가상의 인물을 하나 만들어놨는데요. 그래서 여러 노동자의 증언을 모아서 만든 그런 인물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하루 속에는
0: 네.
1: 진짜 그 러시아에 파견 나간 북한 노동자가 느끼는 그러니까 현장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어서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도 생각도 듭니다.
0: 예, 하루 일과를 그러면은 좀 순차적으로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1: 네.
0: 우리 청취자분들은 머릿속으로 그려가면서 함께 했으면 네. 좋겠어요. 그러면 이 김금혁 씨의 하루가 언제 어떻게 시작을 하는 건가요?
1: 네. 저희도 이제 아침에 새벽에 그런 밖에 나가보면 버스라든지 지하철에
0: 네.
1: 진짜 아침부터 일찍 시작하신 분도 있잖아요.
0: 맞아요.
1: 그런 분들을 보면 정말 약간 반성이 되긴 하거나 그렇긴 하는데
0: 네.
1: 이 김금혁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5시 30분쯤 시작이 됩니다. 따뜻한 집 침대가 아니라 건설 현장 근처 좁은 컨테이너 여기에 어떻게 보면 약간 일종의 북한 네. 노동자들 위한 기숙사 같은 공간이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눈을 뜨게 됩니다. 여러 명이 한 공간에서 함께 자고요. 그러니까 네. 거기 컨테이너에 2층 침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치된 경우 있거든요. 그리고 난방이나 위생 상태 그 정말 최악입니다. 더울 때 엄청 덥고 추울 때 엄청 추운 게 컨테이너 생활이거든요.
0: 네.
1: 제대로 또 씻기도 어렵고요. 잠을 충분히 자기도 어렵습니다. 좁은 컨테이너 한 6명 이렇게 있는 거니까 이 장면이 이렇게 우리가 또 떠올려 봤을 때 중요한 이유는 노동 착취가 작업장에서만 시작된 게 거기에서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점입니다. 사람은 쉬어야 다시 일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얻게 되는 거잖아요.
0: 네.
1: 그런데 잠자리부터 여러

0: 허락하고 이제 씻는 것조차 어렵다면 몸은 어떻게 보면 일을 하면서 더욱더 지치는 게 또 빨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한 하루 노동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몸과 마음이 현재 무너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1: 참 끊임없는 감시 속에서 쉴 때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네. 그러면 이렇게 일어나서 바로 뭔가 출근을 할 것 같은데 출근하는 모습까지 묘사가 되어 있을까요?
0: 네. 보고서를 보시면 그거 오전 6시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1: 오전 6시요?
0: 김금영 30분 만에 챙겨서 이제 밖으로 나야 되는 혼자 이제 출근해야 되는 거죠. 노동자들은 보통 집단으로 이동을 하고요.
1: 네.
0: 주변에는 관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항상 그를 지켜보는 노동자거나 혹은 그 관리하는 이제 보위성 간부들, 요원들이 있는 거죠. 숙소와 작업장 사이의 거리가 멀지 않아도 마음대로 다른 곳에 들르거나 우리는 뭐 커피 한 잔 이제 사가거나 그게 네, 약간 로망이다라고 한 사람들 꽤 있잖아요. 그런 걸 절대 할 수 없고 또한 러시아 사람들과 자유롭게 만나거나 혹은 이야기하거나 이런 것도 어렵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단체 생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동을 통제하는
1: 네.
0: 그러니까 어디 뭐 지역을 통제하는 거에 더 나아가서 그냥 출근하는 그 지역 공간까지 통제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뜻입니다. 밖에는 도시가 있고 가게가 있고 혹은 거리가 있고 있지만 김금영에게 그 공간은 자유롭게 내가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는 러시아에 있지만 실제 생활 이게 여전히 북한식 통제 안에 묶여있는 모습이다
1: 네.
0: 라고 우리는 그려볼 수 있는 거죠.
1: 참 눈을 뜨고 감는 그 모든 순간이 통제 안에 있어서
0: 네.
1: 갈 수 있는 길목들이 다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0: 네.
1: 그럼 현장의 모습도 같이 그려보기를 원하는데 오전 일과도 궁금하고요.
0: 네.
1: 또 이렇게 일과 가운데 매번 있는 쳇바퀴 같은 루틴 가운데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또 어떤 부분들일까요?
0: 현장 노동 자체에도 당연히 힘듭니다.
1: 네.
0: 엄청 이렇게 몸을 써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근데 김금혁 씨에게 더 힘든 것은 늘 감시받는다는 느낌입니다.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노가다를 좀 뛰어보기도 했고 건설 현장에 가서 일을 해봤긴 했지만
1: 네.
0: 조금씩 쉬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좀 이렇게 뭐라 본인만의 공간 하나 만들어놔요. 그래서 거기 가서 잠깐 뭐 이렇게 눈을 붙이고 있다거나
1: 사각지대에서
0: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사람들 동료들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푸는 공간과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없습니다.
1: 네.
0: 작업장에는 관리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동료 중 누가 나를 보고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있습니다. 혹은 불평을 했는지 외부 사람과 접촉했는지 금지된 휴대전화라든지 이런 IT 기기들을 갖고 있는지 서로 눈치를 보게 되는 거죠.
1: 네.
0: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누가 마음 편하게 그 자기 자신의 깊은 그 속마음 그래서 스트레스를 푸는 그 시간
1: 네.
0: 이런 것들을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힘들면 힘들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부당하면 내가 부당한 처우를 받는다라는 생각이 들면 부당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신고로 이어지고요. 강제 귀국이나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면 이거는 반드시 침묵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시는 이 몸만 뿐만 아니라 생각 그리고 말 이런 모든 것까지 묶어주는 장치가 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근데 이 감시라는 게 일과 중에만 그런 게 아니고 서로 네.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눈을 뜨고 감는 그 모든 순간이 감시인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일터에서는 점심시간도 그만큼 참 소중한데 휴식시간이잖아요. 이곳에서는.
0: 네.
1: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도 점심시간, 저녁시간은 다 휴식시간이잖아요.
0: 네.
1: 일 역시 점심시간은 또 다르겠죠.
0: 점심시간이 한 30분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1: 30분이요?
0: 네. 근데 이제 보고서에선 난 12시 김금혁 씨는 뭘 하냐 내가 이달에 얼마를 벌고 또한 얼마를 바쳐야 하는지 계산하고 있다 하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국가기획부는 노동자가 매달 북한 당국이나 혹은 소속기관에 바쳐야 되는 돈을 말하고

0: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돈이 노동자에게 너무 큰 부담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점이죠.
1: 네.
0: 김우현 씨는 러시아 오면은 내가 돈을 많이 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뇌물도 바치고 어렵사리 러시아에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월급에서 국가계획분을 바쳐야하고 생활비를 바쳐야 되고 각종 비용이 또 빠져나갑니다. 그러나면 내가 손에 남는 돈이 없거나 빚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쉬는 시간에 그 돈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러 왔는데 매달 바쳐야 할 돈 때문에 더 위험하게 일해야 되는 구조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김금혁 씨는 추운 날씨, 그러니까 러시아는 얼마나 더 춥겠습니까? 우리보다 한 뭐 5도 내지 10도 정도 더 춥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건설 현장에서 야외에서 계속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뤄지면 이 개인만 혼나는 것이 아니라 작업조 전체가 더 오래 일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약간 또 눈치를 봐야 되는 거죠.
1: 네.
0: 건설 현장이 원래 사고 위험이 큰 곳이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는 뭐 안전에 대한 교육도 하고 뭐 이런 안전장치를 하지 않는 안전모를 뭐 쓰지 않거나 그러면 뭐 작업이 갑자기 멈추고 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완비가 된 다음에 다시 시작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런데 휴식이 부족하고 여기 보호 장비도 충분하지 않고 그 계획력을 채우라는 압박까지 있으면 이른바 이런 북락사고 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떨어지거나 낙상사고나 이런 사고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노동자는 사람이 아니라 이 생산량을 맞추는 도구처럼 북한 당국에 의해서 취급받게 되는 것이죠.
1: 네,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에서는 현대인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스트레스를 받아도 월급날 통장을 보고 다시 한 달을 버티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0: 네.
1: 근데 이력 씨도 분명히 월급날이 있겠죠?
0: 월급날은 항상 좀 보통은 기뻐야 되는 거잖아요.
1: 네.
0: 아, 월급날이다. 하지만 김금혁 씨에게 월급날은 오히려 허탈한 날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분명히 오래 일했고 네. 15시간, 16시간 몸도 많이 상했는데 정작 내 손에 남는 돈은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 돈이 어디로 갔는지 따져보면 국가계획분, 그 생활비 혹은 파견 과정에서 생긴 비용 등 이게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김금혁 씨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까지 일했는데 가족에게 보낼 돈이 얼마나 남았나 라고 하는 거죠. 가족을 위해서 나왔고 또 가족에게 충분히 근데 가족에게 충분히 보내지 못한다면 죄책감이 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 파견의 가장 큰 약속, 북한 당국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돈을 벌 수 있다. 뭐 그런 것을 이제 믿고 왔고 기대를 품었는데 그
1: 네.
0: 약속이나 그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1: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것도 참 하루 같지가 않아요.
0: 네.
1: 쉬는 시간도 없고 쉬는 공간도 없고
0: 그렇죠.
1: 쉴 만한 환경도 조성이 되지 않아서 근데 이렇게 북한에서 해외 파견에 나간 가상의 인물 이력 씨의 퇴근 전까지 그러니까 월급날의 그런 하루까지 함께 살펴봤는데
0: 네.
1: 이렇게 잠들기 직전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는 모습은 또 어떨까요?
0: 네. 이제 밤이 되면은 이제 거의 한계치에 다다르지 않았을까요?
1: 네.
0: 우리도 그러니까 어느 날 반일이라든지 외부에서 일을 하면 진짜 거의 골아 떨어지지 경험도 있었잖아요.
1: 평소보다 조금만 더 일해도
0: 그렇죠.
1: 그대로 쓰러지잖아요.
0: 근데 이력 씨의 하루는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지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목표량을 채워야 끝납니다. 어떤 날은 밤 10시, 11시, 자정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프거나 다치면 아프다 이렇게 얘기해서 빠질 수 있는 거잖아요.
1: 네.
0: 근데 그 계획부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자정 무렵 김금혁 씨는 가족을 떠올립니다. 아내와 딸을 위해 러시아에 왔지만 가족과 자유롭게 연락하기도 어렵습니다. 통화가 감시될 수도 있고 당연히 휴대전화 사용도 제한되고 있습니다. 나는 돈을 벌러 온 것인가? 아니면 자유를 잃고 버티고 있는 것인가? 바로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청취자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1: 네.
0: 생각입니다.
1: 감시 속에서 말조차 행동조차 조심하고 국가 계획분을 채우기 위해 밤늦게까지 일하는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면서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실제 그런

0: 현장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 이야기가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할 이유는 해외 파견 노동자 문제가 단순히 외화벌이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자유와 안전, 또 가족과 삶이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알고 또 바로 고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소망하면서요. 오늘의 외화벌이의 진실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데일리 NK 엔드센터 이상현 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복음으로 통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7월이 벌써, 7월 31일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날. 이제 내일이면 8월. 자, 그리고 또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좀 마지막인 느낌. 네, 즐거운.

0: 즐거운 금요일. 자, 7월을 아쉽게 떠나보내지만 즐거운 금요일,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바짝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새깨라.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자, 아주 덥습니다. 휴가철, 또 여름성경학교 수련의 철, 도전하기 좋은 날, 금요일 도전하기 좋은 날, 도전 찬양 시간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새끼라에서 대부분 교회 안 다니시는 우리 방학생들과 제가 통화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시간은 교회 방학생뿐만 아니라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 새끼라 또 극동방송을 좋아하시는 분들, 애청하시는 분들과 전화 연결해서 좋은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생방송 중에 여러분께서 도전이라고 두 글자 문자 주시는 분에게 제가 사전 섭외 없이 지금 바로 전화를 드립니다. 전화를 걸어서 앞 소절 노래를 제가 잠깐 부르면 바로 이어서 노래를 부르시게 되면은 선물을 드리게 됩니다. 어디로 보내냐? 샵 1069 문자, 전국 어디서나 서울 극동방송 수신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야 됩니다. 지역에서 원래 듣던 그 문자로 보내면 안 돼요. 샵 1069 이쪽으로 도전 이렇게 두 글자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에요. 그리고 어플로 듣고 계시는 분들, 극동방송 어플 무료 메시지로도 도전하고 이렇게 또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바로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는 못해요. 여기서는 제가 탁 눈에 띄거나 아니면 그냥 대충 골라가지고 전화를 합니다. 제가 학교 종이 하면 상대방은 땡땡땡 이러면 이제 딩동댕입니다. 그럼 좋은 선물 받으시는 거예요. 좋은 선물, 산토끼 그러면 토끼야 뭐 이런 식으로 받아 여러분께서 이렇게 부르시면 됩니다. 제가 찬양을 골라놨어요. 이미 골라놨습니다. 지금 여름성경학교 여름수련회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불렀던 찬양들을 오늘 제가 좀 골라놨습니다. 준비를 했어요. 이게 힌트입니다. 이게 힌트야. 예전에 내가 수련회 때, 여름성경학교 때 불렀던 찬양들 제가 준비했으니까, 제가 도전이라고 문자 주시는 분, 어플 메시지로 주시는 분 마구잡이로 제가 선정해서 전화를 드리면 제가 바로 앞부분 그 찬양을 부르면 바로 이어서 뭐 여보세요, 어디 사세요, 이거는 처음부터 안 합니다. 바로 찬양부터 들어가니까 여러분께서 바로 받아치면 선물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모든 분들에게 도전이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어요. 자, 어떤 분하고 제가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볼까요? 아주 빠르게 보내신 이분에게 제가 한번 도전장을 내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이거 한번 해봐야지. 이거 한번. 자, 어떤 곡을 할까 하다가 이거 한번 해봐야겠네요. 이거 한번. 3431 3431번님의 도전장을 제가 받아드립니다. 위대하고
1: 강하신 주님, 나의 주 하나님.
0: 할렐루야.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맞춰주셨어요. 아우, 고맙습니다. 3431번님 지금 운전 중은 아니신 것 같고.
1: 네.
0: 자, 혹시 본인 소개가 가능한가요? 소개해도 되고. 네. 안 해도 되고.
1: 목포 온세대교회 김인실 권사입니다.
0: 김은실 권사님.
1: 인이요.
0: 김인실 권사님.
1: 네.
0: 저하고 좀 이름이 비슷하시네요. 네. 김인실 권사님. 목포 온세대교회.
1: 예. 네.
0: 야, 교회 이름도 좋고요. 우리 권사님, 감사합니다. 언제부터 새끼라 들으셨어요?
1: 한 5년 정도?
0: 5년?
1: 예. 네.
0: 새끼라 5년 됐는데?
1: 그 전부터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국동방송을 들었거든요.
0: 국동방송 들어가지고 제가 시작할 때부터.
1: 예, 꼭 전화 한 번을 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0: 야,
1: 저희 형부가 예. 이제 돌아가 소천하셨는데
0: 예예.
1: 돌아가시기 전에 꼭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너무 좋겠는 거예요. 근데

0: 제가 용기가 없어서 여기다 형부가 어떻게 생각할까 몰라서 예. 신청을 못했는데
1: 예.
0: 제가 다행히 형부 돌아가시기 전에
1: 예.
0: 그 병원을 찾아가서
1: 예.
0: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런 거 이야기하고
1: 예.
0: 형부가 믿겠다고 돌아가셨거든요.
1: 오, 야 정말 하나님께서 네. 정말 기뻐하시는 일을 하셨네요. 네.
0: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면서
1: 예.
0: 정말

0: 그렇죠. 우리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맞춰졌잖아. 그렇죠?
1: 아, 그 역, 가운데에서 그 역할을 잘 하시잖아요.
0: 아유, 저는 그분은
1: 대단한
0: 옆에
1: 방송이에요,
0: 예.
1: 진짜.
0: 이렇게 또 새끼라고 5년 됐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들어 주셨고 드디어 이제 용기를 내셨네요.
1: 예.
0: 우리 아까 권사님?
1: 예.
0: 김인실 권사님. 아,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이렇게 옆에 또 가족 구원을 위해서도 야, 얼마나 또 감사하고 뿌듯해요. 그 일 하고 나서.
1: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0: 그러니까
1: 매주 매일 들으면서 거의 제가 이 시간에는 차를 운전 중이거나 듣고 있거든요.
0: 그렇구나. 그럼 문자도 가끔 이렇게 보내셨어요. 뭐 퀴즈 참여라든지.
1: 저 좀 몇 번 눌렀어요. 약전에 목포 영성교회 나오더라고요.
0: 예예. 예.
1: 그래서 나도 언젠가 되겠다고 오늘은.
0: 오늘은 작정을 하신 거야. 오늘은 1번으로 보냈거든요. 1번.
1: 아 그래요?
0: 예.
1: 애인 느낌이 될 것 같았어요.
0: 와 오늘은 그냥. 말 떨어지자마자 그냥 보내셨던 것 같아.
1: 아 그래요? 야. 저희도 수련회 중이거든요.
0: 수련회 중이에요? 어디에서 수련회 중입니까?
1: 중고등부인데 저희는 광주에서
0: 광주에서?
1: 예.
0: 지금 광주 따라간 거예요?
1: 예, 따라갔죠.
0: 그래서 광주에서 지금 듣다가 또 이렇게 문자를 주신 거예요?
1: 지금 쉬는 시간이고
0: 쉬는 시간에
1: 하니까
0: 이야.
1: 나와서 방송 듣다가
0: 중고등부 수련회 뭐 이렇게 도와주러 가신 거예요?
1: 전 교사예요.
0: 교사로 또 교사로 가셨는데도 그 사이에 또 새끼라를 또 들으시고 도전을 1번으로 하시고 야 우리 권사님 진짜 대단하다.
1: 감사하죠.
0: 야 권사님 선물 어떤 거 기억나는 선물?
1: 그냥 저는 열무김치 주세요.
0: 오, 자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정말 감사합니다, 권사님.
1: 제가 감사하죠.
0: 앞으로 건강하시고. 앞으로 더 용기 내셔가지고 주위 분들에게 이 새끼라 많이 좀 알려주시고 전두의 도구로 꼭 좀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1: 네, 국동방송 화이팅입니다.
0: 화이팅입니다. 예전에 이 중고등부 수련회나 권사님 이렇게 은혜 많이 받을 때 지금 아이들이 부를지 모르겠지만 이 노래 참 많이 불렀잖아요. 그렇죠?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1: 네.
0: 막 율동하면서.
1: 지금도 많이 불러요.
0: 지금도 많이 불러요. 그럼 이번 수련회 때 이거 한번 애들하고 한번 율동하면서 한번 하세요. 예?
1: 네.
0: 알겠죠?
1: 네, 감사합니다.
0: 온세대교회 목포의 온세대교회 다니시는 저하고 이름도 비슷한 김인실 권사님. 전국에 지금 퍼지네. 와. 예. 권사님 너무 감사하고 건강하시고요.
1: 네, 저도 감사합니다.
0: 우리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같이
1: 나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3시 11분 지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전국 생방송으로 오늘 도전 찬양 금요일에 우리 7월의 마지막 날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전하면서 더위를 날려버리고 마음은 또 시원하게 하나님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때 불렀던 찬양들 모아서 제가 준비하고 있거든요.

0: 여러분께서 도전이라고 두 글자 샵 1069번으로 문자로 아니면 어플 메시지로 주시는 분에 한해서 제가 생방송 중에 문자창 보고 제가 바로 전화를 드려서요. 받으시면 바로 학교 종이 제가 부릅니다. 그러면 땡땡땡 이런 식으로 받아서 조금만 부르셔도 딩동댕 선물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자 많은 분들 여전히 도전 도전 보내고 계십니다. 이번엔 어떤 곡으로 해야 될지 자 어떤 곡으로 해야 될지 고민이 되는데요. 이 곡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곡들 수련회 때 불렀던 곡들 6427번님께 도전장 갑니다.
1: 안녕하세요.
0: 돈으로도
1: 못 가요 하나님 나라.
0: 딴따단딴딴딴딴딴.
1: 감사합니다.
0: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본인 소개 가능합니까?
1: 네, 저는 대전 도안교회 섬기고 네. 있는 김영옥 집사입니다.
0: 김영옥 집사님.
1: 네.
0: 대전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 맞죠?
1: 맞습니다.
0: 네. 아우, 저도 목사님 말씀 참 좋아하고, 예.
1: 네.
0: 금방 뭐 설교 편집도 해봤습니다. 예, 설교 편집도 아, 많이 해봤거든요. 예.
1: 그렇습니다.
0: 오, 감사합니다. 우리 김연옥 집사님. 예. 뭐 하시다가 영, 지금 영,
1: 예. 옥입니다.
0: 옥, 예. 김연옥 옥이요. 집사님. 옥.
1: 네.
0: 예. 예. 지금 뭐 하시다가 도전을 하셨어요?
1: 지금 잠깐 병원 왔다가
0: 네네.
1: 오는 길에
0: 병원 갔다가 집에 가는 길에
1: 아니요 병원 도착했습니다.
0: 병원 이제 막 도착했어요. 왜 본인 네. 지금 어디 좀 안 좋으세요?
1: 아 저번 주에 식중독 걸렸다가
0: 아
1: 오늘 피검사 바로
0: 식중독 먹을 걸 좀 네. 지금 이게 더운 날이어가지고
1: 네.
0: 먹을 걸 조심하셔야 되겠는데 지금 운전 중은 아니시죠?
1: 네, 아닙니다.
0: 자, 새결한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1: 1년 네? 정도 된 것 같아요.
0: 1년 정도? 극동방송을 네. 1년 들으셨어요? 아니면
1: 아니요,
0: 듣다가?
1: 극동방송은 오. 제가 차 살 때부터 들었으니까 15년.
0: 오래되셨구나.
1: 네.
0: 우리 대전극동방송 10년 네. 넘게 애청자로 네. 있다가 1년 동안 이제 새결라도 들으시고.
1: 네.
0: 자, 오늘 처음으로 저하고 통화됐죠?
1: 맞습니다.
0: 예, 그래요. 항상 우리 이제 방학생들하고 대부분 통화하다가 오늘 이렇게 통화가 그렇죠. 드디어 됐네요. 사연이랑 가끔 보내보셨어요?
1: 예, 대전 극동방송에는 예.
0: 아니, 새끼라에는
1: 한번
0: 한번 보냈었어요.
1: 방학생들만 예. 해주셔서
0: 예, 그러게요.
1: 연결을 못했어요.
0: 그래가지고 네. 이렇게 도전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 오늘 도전 정말 네. 잘하셨고 네.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들이 들으세요? 이제 1년 정도 들으셨는데 새끼라.
1: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그 천주교 신자분인데
0: 예.
1: 이 새깨라를 추천해 주셨다고 한
0: 맞아요 기억납니다 저도 기억납니다 어떤 천주교 신자가 새깨라 열심히 듣다가 무교 네. 종교 없는 친구한테 야 너 새깨라 한번 들어봐라
1: 네네
0: 그래서 그 무교 분하고 제가 전화 연결을 해서 네. 교회를 다니게끔 지금 네.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1: 아, 너무 감사한 일이네요.
0: 참, 예.
1: 그래서 그분도 이제 어쩌면 마음에 울림이 또
0: 예.
1: 있어서.
0: 네네.
1: 또 종교를 다름에도 불구함에 또 추천해 주시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면서. 네.
0: 참, 이단에 있다가 나와서 방황하다가 이 방송 듣고 다시 귀한 교회에 가신 분들도 참 많고. 하나님께서 네. 참 특이하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1: 맞습니다. 네.
0: 그러다 보니까 우리 참여를 못할지라도 우리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이 살짝 아우 나도 선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응원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1: 그럼요. 네 맞습니다.
0: 자 그렇지만 오늘은 또 6427번님에게 또 이제 선물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왔네요.
1: 네 감사합니다.
0: 자 어떤 선물을 또 드리면 좋을까요? 기억나는 선물.
1: 소곱창 정거를 원래 하려고 했는데
0: 예예
1: 식중독 한번 걸리고 나서
0: 자 오늘 솔직히 제가 선물이 네. 오늘 살짝 한정적인데 이번 주 이제 네. 나갔기 때문에
1: 네.
0: 자 제가 다람골 웰빙 도토리묵에서 도토리묵과 도토리 냉면 강화성 네. 김치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0: 네. 그다음에 콜드블루 전문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1: 네.
0: 그리고 오지 153 시푸드에서 맛있게 매운맛 미스터 쭈꾸미. 네. AN 화장품. 여기서 골라주시면 네. 좋겠는데.
1: 쭈꾸미 하겠습니다.
0: 아우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거 네. 골라주셨으면 했는데. 근데 네. 이것도 네. 매워요. 네. 이것도 매우니까 다 낫고 나서 드셔야 됩니다. 예.
1: 감사합니다.
0: 다 낫고 나서 드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혹시 네. 가족 중에 전도 대상자 있어요?
1: 아, 네. 뭐 처가집이 아직 믿음이 없으셔서 장인 장모님이
0: 예.
1: 예, 그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0: 장인 장모님이 믿음이 없으세요?
1: 네, 네.
0: 아, 장인 장모님 커피 좋아하시나요?
1: 커피 좋아하시죠?
0: 좋아하세요.
1: 보내주시면
0: 그러면 제가 커피를 하나 더 보내드릴 테니까 이 커피 고맙습니다. 들고 장인 장모님한테 가서 나 방송 탔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중에 우리 장인 장모 전화 연결 한번 해보자고요.
1: 아, 네. 감사합니다.
0: 좋죠.
1: 예, 좋죠.
0: 자, 네. 장인 장모 지금 듣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미리 한번 연습 삼아서 메시지 네. 한번 보내시죠. 장모님, 장인어른 네. 하면서 한번 하시고 싶은 얘기.
1: 장모님 항상 아기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 죽어서도 같이 우리 가족 다 같이 천국에서 또 행복한 날을 꿈꾸면서 또 예수님 영접하시고 교회 같이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0: 네, 나중에 네. 진짜 그거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아 죄송해요. 아직 네. 아직 안 끝났군요. 예.
1: 예. 예. 끝났습니다.
0: 아, 끝났어요? 예.
1: 네, 다 했습니다.
0: 사랑합니다. 뭐 그거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1: 네? 아, 사랑합니다.
0: 예, 예, 예. 자, 우리 예. 6427번님 우리 대전 도안교회 김현옥 집사님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더위 조심하세요.
0: 돈으로도 못 가요.
1: 못 가요. 하나님 나라.
0: 그렇죠, 그렇죠.
1: 감사합니다.
0: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고맙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함께 찬양했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착한이라고 이뻐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거는요. 3시 21분 지나고 있습니다. 새 깨라 도전 찬양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 문자로 도전 주시는 분, 어플 메시지로 도전 주시는 분, 제가 바로 여기서 전화를 드려서요. 교회 다니건 안 다니건 지금 다 다니시는 분들, 애청자분들이 지금 전화를 받게 되고 있습니다. 제가 살짝 부르면 이어서 찬양 부르는 분 선물 받게 되시는 겁니다. 이번에 2분 한번 해봐야겠네요. 2분 한번. 자, 어린이

이니의 찬양, 여름성경학교 찬양, 뭐 중고등부 뭐 수련회에서 불렀던 찬양들, 이런 추억의 찬양들 하고 있습니다.

0: 여보세요?
1: 예, 여보세요?
0: 왕, 왕, 왕, 왕. 왕, 왕, 왕, 왕.
1: 모르겠습니다.
0: 공, 공, 공, 공. 자, 한 번만 더. 왕, 왕, 왕, 왕, 나는?
1: 아, 죄송합니다. 모르겠습니다.
0: 아유, 안타깝습니다. 죄송합니다.
1: 네.
0: 아, 아쉽네요. 아, 이거 아실 것 같은데. 여러분 아시죠? 자, 아시는 분 도전! 샵 1069번. 도전! 자, 이분. 한번 다시. 다른 분. 다른 분. 옛날에 여름성경학교 때 많이 했거든요. 여름성경학교 때. 자, 5073번님.
2: 여보세요?
0: 왕, 왕, 왕, 왕.
2: 나는 공주다.
0: 공, 공, 공, 공.
2: 나는 공주다.
0: 그렇죠! 축하드립니다. 오. 자, 혹시.
2: 네, 전남 담양입니다.
0: 담양. 어, 알아서 소개를 해주시네요. 뭐 하시다가, 지금?
2: 어, 신랑 자동차.
0: 네.
2: AS 받으러 왔는데 서비스 센터 앉아있다가.
0: 예. 서비스 센터 지금도 앉아있습니까?
2: 아, 지금 밖으로 나왔어요.
0: 밖으로 나왔어요. 운전 중은 아니시고요?
2: 네네.
0: 그러면 지금 차 안에서 남편이 옆에 운전 중? 예?
2: 아니, 이제 서비스 센터 왔어요. 그럼 대기실.
0: 대기실. 어.
2: 네.
0: 전남 담양.
2: 네.
0: 대나무, 중록원.
2: 네.
0: 떡갈비.
2: 그쵸. 그러지요.
0: 예, 예, 예. 오, 언제부터 이 극동방송은 들으셨나요?
2: 어, 극동방송은 몇 년 안 됐는데 계속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0: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2: 네. 눈만 뜨면 따가지고 이제 여러, 계속 듣고 있어요.
0: 왜 들으려고 노력하세요? 네?
2: 어, 들을 때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니까.
0: 어, 그래요.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하셨는데요?
2: 어, 저 초등학교 6학년 때 목사님이 개척에서 오셨거든요.
0: 네네.
2: 어, 그래서 지금은 40년? 40년
0: 어, 그래요.
2: 네.
0: 지금 출석하는 교회도 소개할 수 있어요?
2: 네, 전남 담양에 있는 소망교회 유현복 목사님.
0: 유현복 목사님, 담양 소망교회.
2: 네.
0: 예, 그래요. 우리 목사님하고 교회 자랑도 한번 해주세요.
2: 어, 우리 교회는 이렇게 시골 교회라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0: 예.
2: 우리 항상 목사님 사랑으로 크는 교회예요.
0: 네네.
2: 할머님들과 함께 지내고 장애인도 그냥 우리 시각 장애인분도 계시는데 그냥 가족같이 그냥 하나 된 교회.
0: 그래요.
2: 네.
0: 남편도 가족도 다 지금 교회 잘 섬기고 계시나요?
2: 그럼요. 딸내미가 반주하고.
0: 딸내미가 반주하고.
2: 성가대도 하고.
0: 성가대도 하고.
2: 네.
0: 온 가족이 교회 일꾼으로 네. 다니고 계시는군요.
2: 네.
0: 야, 정말 감사합니다. 새끼라인에 이렇게 사연들 몇 번 보내보셨어요?
2: 처음이에요.
0: 처음이에요?
2: 네. 야,
0: 처음 도전했는데 어떻게 탁, 예.
2: 오늘 보니까. 혹시나 해서 도전 눌러봤는데 이렇게 올 줄 몰랐어요.
0: 아니, 저도 이제 그냥 이렇게 100번째 이렇게 보낸 도전자에게 그냥 전화 한번 해봤어요.
2: 어. 예.
0: 와. 자, 선물 어떤 거 드릴까요?
2: 어. 하나님 은혜대로 그냥 아무거나.
0: 도토리, 묵, 도토리 냉면. 순무 열무김치, 그 다음에 커피, 쭈꾸미, 화장품. 여기서 한번 골라보세요.
2: 화장품 할까요?
0: 화장품. 그래요, 화장품. 화장품 하나 드리고, 그러면은 김치를 교회에다가 좀 보내드리고 싶네요. 아까 우리 어르신들.
2: 감사하죠. 어, 감사하죠.
0: 그쵸? 예.
2: 네.
0: 그래서.
2: 네, 감사하죠.
0: 예. 주일에 점심에 같이 맛있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2: 네.
0: 오늘 도전해 너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에 꼭 공주 되세요.
2: 왕자다, 나는 공주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0: 하나님 나라에 꼭 공주 되세요.
2: 네, 감사합니다.
0: 공, 공, 공, 공.
2: 공, 나는 공주다.
0: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 공주다.

0: 이야, 왕자 공주 탄생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자 공주 노아 퀴즈 앨범에서 즐겁게 들었습니다. 3시 28분 새끼라 도전 찬양 함께하고 계십니다. 샵 1069번으로 도전, 어플 메시지로 도전 주시는 분들, 제가 마구잡이로 전화해서 살짝 불러가지고 이어서 부르는 분들께 좋은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쯤 되면은 이제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다도 할 수 있는데라는 생각 안 드세요? 예? 자, 도전 옆에다가 방학이라고 좀 한번 써주십시오. 나 교회 안 다니는데 나도 할 수 있다. 나 안다 하시는 분들. 나 옛날에 교회 다녀봤거든. 여름 성경학교 가봤거든. 수련회도 가봤거든. 아, 그분들 다 알만한 노래잖아요. 샵 1069번으로 도전 옆에다가 교회를 현재 지금 안 다니고 계시는 분 방학이라고까지 그 한 문자에 써서 보내주십시오. 아니면 어플로 듣고 계시는 분들 도전 옆에다가 방학. 무교생도 환영입니다. 무교라고 적어주시면 방학 무교생은 거의 뭐 거의 99% 당첨 선물 확률이 됩니다. 도전 옆에다가 방학 무교라고 써주셔서 도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방학생 무교생 기다리는 가운데 이분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분에게 제가 전화를 걸지, 이번에는 어떤 찬양으로 도전을 할지. 아, 간절한 도전. 쉬워요, 쉬워. 쉽습니다. 아, 도전을 못 받으시네요. 아, 도전을 못 받으십니다. 0419번님이었는데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아, 자, 그러면 오, 방학생이 왔습니다. 방학생에게 전화 한번 해볼게요. 1175 1175 1175
1: 여보세요?
0: 싹트네.
1: 네?
0: 싹트네.
1: 뭐했어요?
0: 싹트네.
1: 싹트네. 싹이 터트었네.
0: 아유, 왜 아까워. 아까워요.
1: 아까워요?
0: 예, 아깝습니다. 제가 다음에 다시 또 전화 드릴게요.
1: 네.
0: 제가 또 룰이 있으니까. 예, 근데 또 방학생은 제가 방송 끝나면 또 전화합니다. 또 전화해요. 자, 방학생, 무교생들 도전하면 이렇게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근데 맞춰야 돼요. 맞춰야 선물을

0: 드립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이거 아시죠? 아 이거 쉬운 건데 누구의 도전을 받아들일까요? 자 그러면 이분의 도전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도전 3787번님의 도전을 받아들입니다.
1: 보세요.
0: 싹 트네.
1: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0: 할렐루야.
1: 싹 트네. 와.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이 지금 엄마하고 아이하고 같이 있는 상황 맞나요?
1: 네, 맞아요.
0: 어, 지금 누가 엄마고 누가 아이인지는 헷갈리네요. 네? 자, 일단 아이 나오세요. 아이.
1: 아이가 아직 말을 잘 못하는데.
0: 아, 그렇군요. 그렇죠. 그럼 엄마가 맞춘 건가요? 일단?
1: 네, 맞아요.
0: 아, 엄마가 되게 애띤 목소리를 가지고 계신군요.
1: 네.
0: 어떻게 본인 소개 가능해요?
1: 아, 네. 저는 지금 서울에 살고 있고,
0: 예.
1: 삼형제를 키우고,
0: 예.
1: 또 뱃속에 아기를 또 품고 있는
0: 와,
1: 엄마입니다.
0: 지금 혹시 옆에 라디오 켜져 있어요?
1: 네, 맞아요.
0: 운전 중이세요?
1: 네.
0: 그러면은, 위험해요.
1: 잠시만요.
0: 자,
1: 네, 정차를
0: 정차해야 됩니다.
1: 할게요. 네.
0: 자, 3787번님.
1: 네.
0: 지금,
1: 네,
0: 네,
1: 정차했고요.
0: 정차하셨습니까? 뱃속에
1: 네.
0: 아기가 있고, 또 지금,
1: 네.
0: 아이가 3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 옆에 있나요?
1: 네, 맞습니다.
0: 와, 카시트에.
1: 네, 카시트에
0: 카시트에
1: 있어요.
0: 있고,
1: 네.
0: 오,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지금?
1: 아이 병원에 갔다가
0: 네.
1: 집으로 돌아오는
0: 집으로 돌아오는
1: 길이었는데.
0: 길에.
1: 네.
0: 와, 삼형제?
1: 네, 삼형제가 있고, 네, 넷째 이제 뱃속에 있어요.
0: 남자만 셋이요?
1: 남자만 이제 넷이요.
0: 사형제
1: 네.
0: 성별이 나왔습니까?
1: 네,
0: 와,
1: 나왔습니다.
0: 지금 그러면 큰애가 몇 살인 거예요?
1: 7살, 그리고 둘째가 5살, 그리고 셋째가 3살, 이제 태어나면 네, 1살, 이렇게 될
0: 7531.
1: 거고. 네,
0: 야,
1: 맞습니다.
0: 우리 애국자 3787번님 대단하십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근데 그 지금 목소리는 밝아요 또. 와.
1: 네.
0: 오늘 도전 정말 잘하셨습니다.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이 방송은요?
1: 언제부터는 항상 그 생방송을 항상 계속 틀어놔가지고.
0: 그래요.
1: 네. 그래서 사실 오늘은 그냥 될까 하고 그냥 문자를
0: 야, 이게 보니까 애를 임신한 상태에서
1: 보냈는데. 네.
0: 집에서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1: 네, 맞아요. 하루 종일 틀어놓고,
0: 그러니까.
1: 저희 외할아버님께서
0: 네.
1: 지금 내 소천을 하셨는데,
0: 예.
1: 하루 종일 극동방송을 정말 틀어놓으셨었거든요.
0: 그랬군요.
1: 네, 그래서, 저도 그냥 그게 똑같이 습관이 돼서 그냥 항상, 106.9인데, 그
0: 이야.
1: 정도 틀어놓고
0: 우리
1: 있어요.
0: 3787번님은 네 번째니까 지금, 예? 정말 오래 계속 아이를 뱃속에 품고 극동방송을 듣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았겠네요.
1: 그쵸, 맞아요. 그래서 애들도 이제 알아요. 새끼라도
0: 아,
1: 알고.
0: 로고송도 알고.
1: 네, 그리고 이제 도중에 나오는 광고 CM송도 다 외우고
0: 와,
1: 있고.
0: 그렇구나.
1: 네.
0: 서울 어디에 계세요? 섬기는 뭐 거주하는 데랑 섬기는 교회랑 소개할 수 있어요?
1: 여기 반포 쪽에 있고요.
0: 네.
1: 저희 혹시 저는 여기 신반포 교회에 있거든요.
0: 신반포 교회 섬기고
1: 네.
0: 계시는군요.
1: 네.
0: 자, 이게 참 정신없을 수 있는 가운데서도 그래도 어떻게 예배를 놓지 않고 예배 잘 드리고 계시는 거죠?
1: 네네,
0: 아이 세
1: 그럼요.
0: 명과 또 임신한 가운데서도 남편이 잘 도와주시나요?
1: 네네. 네, 사실 남편이 없었으면 내 아이는 아마 생각도 못했을
0: 그러니까
1: 거예요. 네네.
0: 애기 한명 키우면서 예배 드리기도 쉽지 않은데 와
1: 네.
0: 앞으로는 진짜 방학하지 말고 계속해서
1: 네네.
0: 극동방송 청취하면서 예배 잘 들으시는 우리 3787번님 되셨으면 좋겠어요.
1: 네,
0: 오늘 선물
1: 감사합니다.
0: 어떤 거 드릴까요?
1: 혹시 뭐가 있나요?
0: 자, 오늘
1: 네.
0: 도토리묵과 도토리 냉면, 순무 열무김치,
1: 네.
0: 커피 세트, 쭈꾸미
1: 오.
0: 세트,
1: 네.
0: 화장품,
1: 저 커피 할게요.
0: 커피.
1: 네.
0: 그러면은 우리 3787번님께
1: 네. 네.
0: 드립 커피도 드리고 더치 커피도 드리고 이렇게 두

0: 두 가지로 우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예. 감사합니다.
0: 앞으로 계속 애청해 주시고, 예. 네. 우리 남편에게 또 부모님께도 오늘 이렇게 또 방송 탔던 거 얘기 네. 좀 해 주시고. 예.
1: 네, 알겠습니다.
0: 아, 그래. 아이들에게 계속 아이들과 함께 우리 찬양과 극동방송 들려주시면서 행복한 네. 삶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1: 네, 항상 감사합니다.
0: 아이들의 마음, 예, 계속해서 복음의 싹이 탁탁 텄으면 좋겠어요. 예?
1: 네, 할렐루야.
0: 싹 트네.
1: 다요
0: 내 네, 마음의 사랑이 고맙습니다.

0: 싹 트네 싹 터요. 참 율동하면서 많이 불렀던 찬양. 여름 성경학교 때 많이 했던 찬양. 도전 찬양 새끼라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지만 내가 예전에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에 참석해 본 적이 있지만 지금 현재는 교회를 쉬고 있는 분 계시죠? 있죠? 샵 1069번으로 방학이라고 한번 주세요. 방학. 아니면 무교. 학교 방학 말고 신앙의 방학, 교회 방학 있잖아요. 도전이라고 쓰고 방학이라고 써주시면 더 좋습니다. 예. 지금 현재 교회 안 다니고 있지만 이 극동방송을 듣고 있는 분 살짝 미소를 지어가면서 아 나도 이곡 아는데 하는 분 분명히 있죠. 자, 샵 1069 방학 두 글자 아니면 무교 아니면 지금 어플로 듣고 계시는 분 어플에서 회원 가입하시면 보낼 수 있어요. 어플 메시지 보낼 수 있거든요. 방학 두 글자 신앙의 방학 무교 이렇게 꼭 지금 한번 보내주십시오. 바로 좋은 선물 보내드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자리도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왔네요. 왔어. 할렐루야 왔어요. 자. 제발 맞춰주세요. 네. 제발 맞추세요. 진짜 쉬운 걸로 해야지.
1: 여보세요?
0: 예수께로
1: 가면 나는 기뻐요.
0: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도 한번 해야지. 이것도 한번. 아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유 나 못 맞히면 어떻게 하나. 자 운전 중이십니까? 운전 중이에요? 0822번님?
1: 지금 제 정차하려고요.
0: 아 정차하십시오. 정차하십시오. 예. 네. 아유 맞춰주셔서 감사하네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옛날에 어린이 찬송가에 있었던 곡인데 지금도 우리 찬송가에 있어요. 지금도 찬송가에 있는데 자 끝번호 0821번님께서 도전 방학이라고 이렇게 문자를 주셨다가 제가 전화했는데 아 맞춰주셨습니다. 정차하셨습니까?
1: 네 정차했습니다.
0: 어느 지역이세요?
1: 네 아 다시 한번
0: 어느 지역이에요? 어느 지역?
1: 아 서울입니다.
0: 서울 어디요?
1: 서울 관악구입니다.
0: 관악구 네. 지금 도전하면서 방학이라고 주셨는데

0: 몇년 지금 방학 중인 거예요? 교회?
1: 아, 교회는 다니고 있어. 아, 방학이 그 뜻이었구나.
0: 오늘 처음 들으셨어요, 이 방송?
1: 네? 네, 저는 이 시간대에는 업무 중이어서
0: 아,
1: 좀 듣기가 힘든데.
0: 그래서 학생이에요, 학생?
1: 아닙니다.
0: 아, 그냥 방학이라고 보내라고 해가지고 보냈구나.
1: 네, 아, 그 방학을 보낸 이유를 제가 못 들었어요.
0: 신앙의 방학인 중, 뭐, 교회 안 다니는 분들 방학이라고 보내라고 한 거예요.
1: 아, 그렇구나.
0: 아, 괜찮습니다. 자. 아, 그러면은 우리 일단은 선물을 드리거든요, 이렇게. 선물.
1: 네.
0: 예, 오늘 처음 들으셨으니까 선물 받고 네. 이제 이 시간대도 네. 극동 방송 꼭 많이 들어 주십시오.
1: 네, 자주 듣겠습니다.
0: 도토리묵, 도토리냉면, 열무, 순무김치, 커피, 쭈꾸미, 화장품 중에서 고르신다면요?
1: 쭈꾸미?
0: 쭈꾸미. 알겠습니다. 네. 쭈꾸미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네, 애청해 주시고 안전운전하시고요.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자, 아, 신앙의 방학이 아니었습니다. 자, 시간이 없어가지고 찬양 듣기 전에 다른 분 아우, 이제는 방학이 많아졌네요. 이제는 방학이 많아졌어. 이제 끝날쯤 되니까 미리미리 좀 주시면 참 좋은데. 자, 이분 이분 먼저 해야겠네. 0347.
2: 네, 여보세요.
0: 해 뜨는데. 해 뜨는데부터.
2: 네? 나는 기뻐요.
0: 해 뜨는데, 아, 이거 들어봤어요. 들어봤어. 불러봤다고. 해 뜨는데부터.
2: 아,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0: 아. 옆에 사람 없어요?
3: 옆에 사람 없어요?
2: 옆에 사람 있어요.
0: 그럼 알려주면 좋은데.
2: 뭐야, 여보?
0: 자, 다음에 전화 드릴게요.
2: 네.
0: 보니까 운전 중이셔서 어차피 시간이 안 되실 것 같아, 이분. 운전 중에, 운전 중. 자, 다른 분. 뒤늦게 지금 방학생들이 많아졌어요. 자, 똑같은 문제로 할게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4: 여보세요.
0: 해 뜨는데부터.
4: 해 지는 데까지.
0: 할렐루야. 아유, 다행이네요. 교회 방학생 맞아요?
4: 네, 맞아요.
0: 아유, 그렇구나. 이거 쉽잖아요, 그쵸? 많이 불렀잖아요, 그쵸?
4: 네, 네.
0: 두 손 들고 왼쪽에서 이렇게 했다가 오른쪽으로 지고 율동해봤죠?
4: 네.
0: 율동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몇 년 방학이에요, 지금?
4: 한 10년?
0: 10년 방학?
4: 네.
0: 10년 방학이어도 이 곡은 율동이랑 다 생각나잖아요.
4: 네, 맞습니다.
0: 그때 추억들 생각나고.
4: 네.
0: 어느 지역이세요?
4: 경기도 파주요.
0: 파주. 네. 오늘 문자 처음 주셨네요?
4: 네, 맞아요. 처음 들었어요.
0: 처음 들었고, 아니, 처음 지금 문자 보냈어요? 어떻게 오늘 네. 처음 듣게 된 거예요?
4: 아니, 차를 탔는데 그게 자동으로.
0: 갑자기 나왔어요?
4: 네.
0: 야,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거든. 이게 아, 우연이 네.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제 막 이렇게 도전 찬양하면서 교회 다니는 분들과 함께 하다가 이렇게 교회 쉬고 있는 분 제가 간절히 지금 찾고 싶었거든요.
4: 네.
0: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 찾게 해주시네. 지금 정차했나요?
4: 네?
0: 정차했어요?
4: 아, 네. 네. 아니, 지금 주차장 들어가고 있어요.
0: 아, 지금 주차장. 자, 네. 지금 시간이 생방송 중인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4: 네.
0: 이제 딱 주차를 일단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4: 일단은. 네, 알겠습니다.
0: 예, 일단은 주차 됐습니까?
4: 아, 네.
0: 주차 됐으면 우리 파주의 0627번님 10년 방학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0627번님 너무 사랑하시고 오늘 계획이 있으셔서 마지막에 이렇게 아주 간신히 결정적으로 근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전화 연결 됐거든요.
4: 네.
0: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오시.

0: 오셔야 돼요.
1: 네.
0: 다시 돌아오셔야 됩니다.
1: 네.
0: 이게 우연히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된 거기 때문에. 자, 일단 이렇게 연결되면 선물 아까 제가 불렀던 것 중에서 도토리묵, 도토리 냉면, 순무 열무김치, 커피, 쭈꾸미, 화장품.
1: 네.
0: 여기서 어떤 거?
1: 네, 쭈꾸미 하겠습니다.
0: 쭈꾸미. 자, 쭈꾸미로. 쭈꾸미에다가 방학생이니까 커피까지 드릴게요. 커피까지.
1: 감사합니다.
0: 우리 프로그램은 방학생을 되게 우대하거든요. 예.
1: 아, 정말.
0: 예. 근데 이제 조건이
1: 감사합니다.
0: 있죠. 조건이 있어. 하나님께로
1: 네.
0: 돌아와야 돼. 하나님께로.
1: 네, 알겠습니다.
0: 이 시간에 저 따라서 우리 기도 한번 하시죠. 저 따라서. 저
1: 네.
0: 따라서 짧은 기도예요.
1: 네.
0: 사랑의 하나님,
1: 사랑해, 언니.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1: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0: 구원해 주시고,
1: 구원해 주시고,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1: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1: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0: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1: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0627번님, 파주에서 10년 전에 파주에 있는 교회를 다녔나요?
1: 안녕.
0: 이사 오신 거죠?
1: 네, 맞습니다.
0: 파주에 또 이사 많이 가시더라고요, 보니까.
1: 네.
0: 그러면, 이번에 교회를 좀 소개시켜 드려도 될까요? 집 근처에 있는 건강한 교회?
1: 네.
0: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강한 사인, 메시지 받으셔서 하나님께로 꼭 돌아오셔서 다시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1: 네, 감사합니다. 꼭
0: 알겠죠?
1: 그렇게 하겠습니다.
0: 예,
1: 네.
0: 아유, 이렇게 잘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다시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오늘 우연히
1: 감사합니다.
0: 맞춰진 그 주파수 106.9.
1: 네.
0: 앞으로 이제 계속 듣는 거예요.
1: 네, 알겠습니다.
0: 이 시간에 들으시면 더 좋고.
1: 네.
0: 그렇죠. 예, 오늘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 받으리. 앞으로 찬양하는 우리 0627번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오늘 도전 많이 해주셨는데 다 못해서 죄송하고요. 조연출 김인수 물러갑니다. 복된 주말, 주일, 8월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2: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3: 태초에 인간은 하나님의 숨결이 깃든 생명체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관계, 사랑, 질서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인간은 더 이상 받는 존재가 아닌 갖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끝은 언제나 허무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 타락의 흔적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나 성경 요한계시록은 죄로 깨어진 창조가 어떻게 새 창조로 회복되는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라고 완전한 회복과 위로를 선언하십니다. 새 창조는 이전보다 더 영광스러운 상태, 하나님과 영원히 통행하며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구속사의 절정입니다. 이 구속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 영원한 부활 생명을 누리는 그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가 개최됩니다. 이번 나라사랑축제는 8월 13일과 14일 이틀간 진행되며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문의 전화는 광주 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생명교회에서는 무더운 여름 어린이들을 위한 워터 슬라이드를 개장합니다. 일시는 8월 1일 토요일부터 2일 주일까지이며 장소는 광주 남구 회재로에 위치한 광주 생명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701-7496번, 010-4701-749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이스크 패밀리 코리아 컨퍼런스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바이블 칼리지에서 열립니다. 영적 예배를 회복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는 나이스크 월드미션 총재 피종진 목사님과 대표회장 최고센 목사님이 강사로 나섭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601-2912번, 010-2601-291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사역자 김은영 교수와 호신 가스펠 콰이어가 함께하는 광주 소극장 재즈 페스티벌 8월의 크리스마스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문화전당로에 위치한 아트스페이스 흥학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606-6621번, 010-9606-662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 극동방송 광주 전화 373국의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고성군 하이면에서 농촌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김동현 목사님입니다.
1: 오늘도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 전할 때 고난이 많았습니다. 복음과 고난은 늘 함께 갑니다. 근데 바울도 고난을 많이 당하니까 그 마음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바울도 두려워하니까 그랬겠죠. 자연히 핍박에 대한 두려움이 컸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더 이상 전도하기 어렵다, 다른 데로 가야겠다 하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하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찾아왔을 때에 성령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성 중에 내가 택해놓은 백성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너는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내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성령님께서

0: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마음속에도 두려움이 가득하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을 소망으로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이 성 중에 하나님이 택해놓은 백성이 많다. 이 말씀을 확신하고 우리의 입을 열어 선포하기 시작했을 때 정말 생각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교회 처음 제가 부임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은 전도가 안 됩니다. 여기는 더 이상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새 가족이 오지 않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매년 수십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비록 시골에 있지만은 시골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어디에서든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해서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고 우리도 입을 열지 못하고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확신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여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고성하이교회 김동연 목사님이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로 되는 말씀 아가페 스토리 바이블. 이사야.

여호와께 새 노래를 불러드려라. 땅위 모든 곳에서 주를 찬양하여라. 바다에서 항해하는 사람과 바닷속에 사는 모든 짐승아 주를 찬양하여라. 바다 건너 먼 땅에 사는 백성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광야의 마을들아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게달의 주민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셀라에 사는 사람들아 기쁘게 노래하여라. 산 꼭대기에서 주를 찬양하여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라. 바다 건너 먼 땅에서도 주를 찬양하게 하여라. 여호와께서 용사처럼 전진하신다. 싸우러 나가는 군인처럼 분노에 차서 나가신다. 주께서 천둥 같은 고함 소리와 함께 적군을 물리치신다. 내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참았으나 이제는 분노하겠다. 아기를 낳는 여자처럼 부르짖겠다. 내가 산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고 그 안에 심

0: 물들을 메마르게 하겠다. 강들을 메마른 땅으로 만들고 호수들을 마르게 하겠다. 내가 안 못 보는 사람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겠다. 그들을 새로운 길로 인도하겠다. 그들 앞에서 어둠을 빛으로 가꾸며 거친 땅을 평탄하게 하겠다. 내가 내 말을 지키겠고 그들을 저버리지 않겠다. 그러나 우상을 의지하고 우상을 향해 당신들은 우리의 신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버림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듣지 못하는 사람들아 들어라. 보지 못하는 사람들아 잘 보아라. 내 종 이스라엘보다 더 보지 못하는 사람은 없다. 내가 보는 심부름 꿈보다 더 듣지 못하는 사람도 없다. 내가 택한 사람보다 더 눈먼 사람이 없고 나의 종보다 더 눈먼 사람이 없다. 이스라엘아, 너희가 많은 것을 보았으니
1: FEBC 재난방송입니다. 2026년 8월 1일 11시 경기, 김포, 이천, 용인남부, 인천, 강화, 전남, 해남남부, 전북, 임실, 제주, 제주시 서부, 제주시 북구, 서귀포시 중산간, 충남, 아산, 홍성 서부 지역에 폭염경보 발효.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활동 삼가기,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 양산 사용하기, 물을 충분히 마시기, 이웃 안전 살피기,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FEBC FM
0: 도둑들이 이스라엘을 약탈하게 내버려 둔 분이 누구냐? 우리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께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다. 우리가 주께서 가라 하신 길로 가지 않고 주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크게 노하셨고 우리를 향해 무서운 전쟁을 일으키셨다. 마치 사방에서 불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덮치는 듯했다. 그런데도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고 불이 그들을 태웠는데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야곱 백성아, 내가 너희를 창조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 이름을 불렀으니 너희는 내 것이다. 너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가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희를 덮치지 못할 것이며 불 사이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않을 것이고 불꽃이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며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이기 때문이다. 내가 이집트를 속량물로 삼아 너희를 구했고 에티오피아와 스바를 몸값으로 넘겨주어 너희를 내 것으로 삼았다. 너희가 내게는 소중함으로 다른 사람들의 목숨과 너희를 바꾸어 그들로 너희 대신 죽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사랑함으로 너희가 또한 영화롭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동쪽에서 너희 자녀를 데려오겠고 서쪽에서 너희를 모으겠다. 내가 북쪽을 향해 말하기를 내 백성을 내어놓아라 하겠고 남쪽을 향해 말하기를 내 백성을 가두지 마라 하겠다.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데려오너라. 내 딸들을 땅끝에서 데려오너라.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백성을 내게로 인도하여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해 그들을 지었다. 내가 그들을 창조하였다.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는 백성,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는 백성을 데려오너라. 모든 민족들아 다 모여라. 그들의 신 가운데 누가 이 일이 일어날 것을 말하였느냐. 어떤 신이 옛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할 수 있겠느냐. 그 신들은 증인을 데려다가 자기들이 옳음을 증명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듣고 그 말이 옳다라고 말하게 해야 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내 증인이며 내가 선택한 종이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은 나를 알고 믿게 하려는 것이며 내가 참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내 앞에 다른 하나님이 없었고 내 뒤에도 다른 하나님이 없을 것이다. 내가 바로 여호와이다. 나 말고는 구원자가 없다. 바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고 너희를 구원하였고 이 일을 너희에게 일

내 능력의 손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내가 하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 곧 너희를 구하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위해 바빌론의 군대를 보내어 바빌론의 성문 빗장을 다 부수게 하겠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노랫소리가 변하여 애통하는 소리가 될 것이다. 나는 여호와 곧 너희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을 지은 하나님이며 너희의 왕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백성을 위해 바다에 길을 내고 거센 물결 사이에 길을 만들었다. 내가 전차와 말들을 물리치고 용맹스런 군대를 모두 쳐서 이겼다. 그들이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고 꺼져가는 불꽃처럼 쓰러지고 말았다. 너희는 전에 일어난 일을 기억하지 마라. 과거의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시작하겠다. 그 일이 이미 나타나고 있는데 너희는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사막에 길을 내겠고 메마른 땅에 강을 내겠다. 들짐승들도 내게 감사할 것이며 이리와 타조도 그리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메마른 땅에 강을 내고 내가 선택한 내 백성에게 물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그러나 야곱 백성아, 너희가 나를 부르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가 내게 실증을 내었다. 너희가 내게 번제양을 가져오지 않았고 제물을 바쳐 나를 섬기지도 않았다. 내가 너희에게 제물을 가져오게 하지도 않았고 지치도록 향을 피우라고 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위해 돈을 주고 향을 사지도 않았고 제물의 기름을 내게 가져오지도 않았다. 오히려 너희는 수많은 죄로 내게 짐을 지었으며 온갖 허물로 나를 지치게 만들었다. 내가 바로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너희 죄를 용서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니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기억해야 한다. 만나서 누가 옳은지 가려보자. 너희가 옳다는 것을 증명해 보아라. 너희의 첫 조상 때부터 이미 죄를 지었으며 너희 지도자들은 내게서 등을 돌렸다. 그래서 내가 너희의 거룩한 지도자들을 더럽혔고 야곱 백성에게 재앙을 내렸으며 이스라엘이 모욕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말씀 낭독 콘텐츠를 듣고 싶다면 유튜브에서 광주 극동 방송을 검색해 보세요. 말씀 낭독은 유튜브 광주 극동 방송 채널에서.

0: 북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진행의 이화여자대학교 정자영 교수입니다.
1: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필사할 찬송은 복의 근원 강림하사입니다. 이 찬송의 가사는 18세기 영국의 목회자 로버트 로빈슨이 23살 무렵에 썼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는 예배를 시작할 때 자주 불리는 찬송입니다. 왜 이 찬송은 예배를 여는 노래로 잘 어울리는 것일까요? 오래된 찬송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선율이 익숙하기 때문일까요? 현대 예배학자 제임스 화이트는 기독교 예배를 하나님의 행동과 인간의 응답이 만나는 대화의 구조로 이해했습니다. 사람이 먼저 하나님께 다가가 예배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시고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들은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의 근원 강림하사는 예배의 첫 순서에 잘 어울리는 찬송입니다. 첫 가사에 예배가 시작되는 순서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는 그네의 찬송으로 응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말 가사에서는 찬송하게 하소서라는 간결한 표현이지만 영어 원문 가사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의 악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를 노래하도록 내 마음을 조율해 주소서. 악기는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기준이 되는 음에 맞춰 조율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마음은 걱정과 욕심, 상처와 두려움에 흔들려 원래 음정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 찬송을 부른다는 것은 흩어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에 맞춰 조율하는 것입니다. 음악적으로도 이 곡은 회중이 함께 부르기에 참 잘 어울립니다. 짧고 분명한 선율이 반복되면서 처음 부르는 사람도 쉽게 기억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따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이 부분에 이르면 선율이 한층 높은 음역으로 올라가는데요. 마치 우리 마음이 하늘의 찬송을 향해 들려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후 선율은 익숙한 흐름으로 돌아 편안하게 마무리됩니다. 이처럼 단순하고 분명한 선율은 한 사람의 기교를 드러내기보다는 온 회중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줍니다. 특히 이 찬송의 3절에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그런데 영어 원문 가사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주님, 제가 얼마나 쉽게 주님을 떠났는지 압니다. 이 찬송의 작사자 로빈슨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자꾸만 그분에게서 멀어지는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고백을 한 사람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온 회중이 같은 선율로 함께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의 연약함이 공동체의 정직한 기도가 되고 그 고백은 우리를 붙들어 달라는 간구로 이어집니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흔들리는 마음을 자신의 의지로만 붙잡으려 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조율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제임스 화이트의 관점

하면서 보면 이 찬송은 하나님의 강림과 인간의 응답으로 예배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회중이 함께 입을 열어 노래할 때 예배의 실제 행위가 됩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이 찬송을 필사하시면서 첫 문장의 순서를 천천히 마음에 새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가 먼저 찬송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마음과 목소리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한 글자씩 가사를 옮겨 적는 동안 걱정과 두려움에 흐트러졌던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조율되고 혼자만의 고백이 함께 드리는 회중의 찬송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지금까지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함께한 곡은 새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였습니다. 이제 찬송을 들으시며 찬송의 은혜를 우리 영혼에 깊이 새기는 필사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부산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을 본문으로 빠뜨리면 안 될 기도들

0: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1: 자, 오늘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주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틀을 잘 제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세 가지,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세 가지, 그리고 일용할 양식, 그리고 용서에 대한 기도, 그 다음에 시험에 관한 기도, 이 세 가지가 우리의 필요에 대한 것인데, 지난 주간에 일용할 양식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용서와 그리고 시험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자, 용서를 위한 기도 첫 번째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주기도문 가운데서 다 기도가 짧은데 가장 길고 복잡한 문장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아람어를 썼는데 아람어에서 죄를 빛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빛.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빛이라고 하고 누가복음은 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죄와 빛 비슷한 의미가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갚아야 할 빚과 같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빚을 지면 노예가 되기도 하죠. 빚진다 그러면 좀 다양하게 또 해석할 수 있는데 고대 사회는 굉장히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죄를 가볍게 취급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죄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죠.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게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서 용서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를 베푸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죄를 지어요. 계속 죄를 짓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용서를 구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첫 번째 사죄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이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감추거나 미화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사죄의 은총을 입어야 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가 보이는 것은 은혜예요. 은혜. 다른 사람의 죄는 보이고 자신의 죄가 안 보이는 거 위험한 겁니다. 다른 사람의 죄는 안 보이더라도 내 죄가 보여야 돼요. 내 죄가 보여야 용서를 구하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내 죄가 용서를 받는 이 경험은 우리의 신앙의 출발지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에 늘 중요한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죄 용서받는 사건이 왜 중요합니까? 죄의 용서를 받아야 하나님의 관계가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용서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마음이 닫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드려도 형식적이게 됩니다. 여러분, 죄를 빚이라고 했습니다. 빚. 회개를 통해 용서를 받지 않으면 빚을 쌓아놓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참회하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만약 회개하지 않고 산다면 그 신앙은 위선이 되겠죠.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해도 진짜 회개를 해야 돼요. 여기에 신앙의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죄의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만큼이나 중요한 것,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죄의 기도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14절 15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약간의 오해 소지가 있는 대목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나님께서도 나를 용서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만약에 내가 죄 지은 사람을 내가 용서해 주었으니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때 그렇게 하면 일종의 상업적 거래처럼 보여요. 오늘 이 본문에 가까운 해석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이미 용서를 했으니 나도 하나님이 용서를 해달라는 뜻이기보다는 우리가 우리의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가운데 있듯이 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편이 낫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용서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만약 내가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베풀지 못한다면 어쩌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만해서 용서를 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장할 만한 의의는 전혀 없습니다. 결코 하나님에게서 용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8장에 유명한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가 나오죠. 한 종이 1만 달란트라는 엄청난 빚을 졌어요. 도무지 갚을 길이 없어요. 왕은 그와 그의 가족들에게 모든 걸 팔아 빚을 갚으라고 독촉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예언을 하죠. 그러자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주는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이 사람, 그 종이 나가자마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 당장 빚을 갚으라고 윽박지릅니다. 여러분, 이건 마치 오늘 현대로 얘기하면 어느 정도 100억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만 원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않는 거예요. 가혹하게 다루는 거예요. 조금 봐달라고 아무리 사정을 해도 거절하고 그를 감옥에 집어넣어버려서 이 일에 대해 들은 왕이 그 종을 다시 부릅니다. 이 약한 종아, 내가 내 빚을 그렇게 다 탕감해 주었는데 너도 내게 빚진 자에게 그렇게 불쌍히 여겨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대노하고 그를 옥에 집어넣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결론이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복음을 경험한다는 게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용서를 받았다면 당연히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열매입니다. 만약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았다면 나의 잘못도 용서해 주지 말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 안에는 뭐냐면 내가 이미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었으니. 여러분, 복음의 위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깊은가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경험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좋은 기준이 있다면 그는 용서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용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용서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용서하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용서를 받은 사람은 용서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서를 하나님에게서 배웠습니다. 섣불리 여러분 사람들에게 용서하려고 다가가지 마십시오. 용서는 간단한 주제가 아닙니다. 본성적으로 쉽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용서는 결코 쉬운 게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도는 뭡니까? 우리가 먼저 용서하면, 용서를 하면 용서를 해주시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용서를 경험한 사람에 대한 얘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매일 죄를 짓고 삽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매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회개 기도를 하는 사람이 계속 회개를 해요. 회개 기도하는 사람에게 회개할 것들이 계속 늘어나요. 이상하게 회개를 하면 죄가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회개하면요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요.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져요. 죄가 보이는 거죠. 회개를 하면 할수록 죄가 더 많이 보여요. 회개를 안 하는 사람들은 죄가 안 보여요. 죄가 안 보이니까 회개할 리가 있나요? 안 하지. 계속 죄를 짓고 살면서 뻔뻔해지는 겁니다. 회개를 안 할수록. 죄를 짓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는 게 아니라 죄를 어마어마하게 짓는데 죄가 안 보이니까, 안 느껴지니까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니까 더 둔감해지고 더 악해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은혜가 언제 넘치는지 아세요? 여러분, 신앙의 전성기가 언젠지 아세요? 회개 생활이 왕성할 때예요. 죄의 용서를 받을 때. 여러분, 은혜는 십자가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십자가가 선명해질 때가 언제입니까? 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죄가 용서를 받는다는 이 기쁨을 누릴 때.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최고의 기쁨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찬양할 때도 기쁘지만 제일 기쁜 건요, 내가 회개하고 용서 받았을 때 찾아오는 그 기쁨, 그 십자가로 인하여 누리는 기쁨, 그게 진짜죠. 여러분,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인간관계에 부딪히는 일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되고 끊임없이 누군가를 용서해 주어야 돼요. 내가 가해자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용서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삶은 계속 무거워집니다. 용서하다라는 이 단어에 풀다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묶여있는 매듭을 푼다, 이게 용서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뭐예요? 다 묶여있는 겁니다. 묶여있는 거. 마음이 닫혀있고요.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닫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마음이 닫혀 있으면 하나님의 나를 용서한다는 것 자체도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죠. 예배가 안 되죠. 마음의 평안은 없죠. 불편하죠. 삶은 꼬여 있죠.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가운데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있다면 틀림없이 지금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예요. 미움과 학대와 원한과 보복과 분노와 이런 거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예요. 마음이 답답해요. 뭔가 묶여 있으니까, 뭐가 묶여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용서는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어요. 이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은혜의 힘이 나를 이끌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가 잘 안 되면 용서하려고 노력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야 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는 거예요. 용서는 도덕적인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애를 써봐라, 노력해봐라, 용서하려고 애를 써, 너의 마음을 넓혀, 그래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주님은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경험이 있는가를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용서를 받았다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강도가 높은 겁니다. 우리는 큰 빚을 진 사람이고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과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돼요. 기적이에요. 내 힘이 아니에요. 사랑이 부드러워져 가는 거예요. 이상하게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압도되는 순간 더 이상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심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고 피해를 입었긴 하지만 심판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놓은 거죠. 용서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는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면 나도 끊임없이 용서를 베풀며 살아가게 해달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용서와 자비를 이제부터 나도 흘려보내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이 기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에게 나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용서하지 않은 사람의 마음은 닫혀있는데, 마음이 닫혀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닫혀있어서 그 하나님과의 어떤 일들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런 베드로가 주님에게 내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를 해줘야 합니까? 자기가 질문을 했고 자기가 또 답을 해요. 7번 하리까? 뭐 이랬어요. 그리고 칭찬을 받고 싶어가지고 7번 하리까? 그러면 주님이 막 엄청 칭찬해 줄 알았는데 주님이 대답 의외예요. 7번에 7번이라도 해야 된다고요. 기절할 뻔했어요. 여러분, 7번에 7번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너무 과한 거잖아요. 7번도 엄청난데, 아니 7번에 7번을 용서하라고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용서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를 베푼 것은요, 70번의 억, 70번의 조번 이상 용서해 주셨어요. 지금도 우리가 숨 쉬면서 죄를 짓는데, 생각하면서 죄를 짓는데, 살아가는 게 죄인데 용서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고 지금도 우리에게 그 받은 용서를 베풀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고 지나치지 마십시오. 나에게 피를 입은 사람이 있을 때 그를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를 보십시오. 내가 용서해야 될 그 대상을 바라보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용서를 베풀 때 진정한 자연이 됩니다. 가슴에 얼어진 것들이 풀리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용서하면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용서는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의 악순환의 고리를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묶여있는 매듭을 푸는 거예요. 삶이 풍요로워져요 여러분. 관계는 다 끊어지고요, 사람의 멘탈이 다 깨져버리고. 용서하면 인간관계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요. 용서는 상대를 위해서 필요하지만 나를 위해서 용서를 해야 돼요. 여러분, 어디에서 용서가 필요할까요? 우리 가정에서요 여러분. 가정 가장 많이 실수하고 가장 많이 우리 연약함이 노출되는 곳이 어디예요? 가정입니다. 끊임없이 아내를 용서하고, 끊임없이 남편을 용서하고, 끊임없이 자녀를 용서하고, 끊임없이 부부를 용서하고, 그냥 밥 먹듯이 용서를 해야 돼요. 용서가 가장 풍부한 곳이 어디예요? 가정이어야 돼요. 풀어야 돼요 여러분. 풀어야 돼요. 뭐 이 사역을 열심히 하면 뭐예요 여러분. 관계는 다 꼬아놓고 계속 용서를 베푸는 거예요. 그 용서를 베풀면 자유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를 안 베풀면 그 인간이 오늘 3부에 오나 2부에 오나 고민을 해야 돼요. 피해야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잘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용서예요. 우리가 그분을 닮는 거예요. 지금도 앞으로도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고 용서해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

것 같이,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매일 드려야 되는 기도예요. 이 기도가 여러분들 속에 날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는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시험 앞에서 안전하다고 자신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왜 삶이 힘들죠? 시험이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매일 시험을 치러요. 크고 작은 시험의 연속입니다. 시험을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시험은 넘어가면요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때로는 어떤 시험에 빠지면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매 순간 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간구와 함께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적극적인 기도. 여러분, 우리 시험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시험에 들지 않는 거예요. 시험은 언제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시험에 들어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각종 시험이 찾아옵니다. 시험은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어요. 어디에서 터질지 모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죄를 지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악의 세력이 우리 주변에 둘러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유혹은 템테이션이에요. 죄를 짓도록 유혹한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여러분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실패하게 하는 그 유혹,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실패하게 하도록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감은 금물이에요. 난 괜찮아.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야고보 1장 14절을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에요. 자기 욕심에 끌려. 여러분, 욕심이 있으면요 미혹을 받게 돼 있어요. 편법을 써요. 술수를 부려요. 실패의 길을 스스로 찾습니다. 욕심을 버리면 되는데 문제는 욕심을 버리는 게 어려워요. 물질의 욕심, 이성의 욕심, 명예의, 인기의, 권력의. 여러분, 오늘날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혹은 많아졌는데 절제력은 이전보다 훨씬 더 약해졌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오늘날의 문화는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너의 욕구를 참지 말라는 문화입니다. 유혹이 이전보다 훨씬 더 노골적이고 자극적이고 도발적이에요.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마귀라는 존재. 마귀가 누굽니까? 우리를 시험하는 자라는 거죠. 마귀는 우리보다 강한 존재입니다. 결코 만만히 봐서는 안 돼. 마귀는 우리가 죄를 짓도록 충동합니다. 오늘날의 문화는 우리의 욕망을 자극합니다. 반복적으로 자극을 받으면 넘어집니다. 처음에는 작은 자극이죠. 근데 그 자극이 반복되면서 조금씩 올려요, 강도를. 그러면 중독에 빠지고 나쁜 중독에 빠지고 뭐 그러잖아요. 눈만 뜨면 유혹거리들이 어른거리는 거예요. 내 손 안에 있어요. 내 손 안에. 그러니까 요즘 청소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알고리즘의 기능이 얼마나 친절해요. 여러분, 뭐 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뭐 무차별적으로 밀고 들어와요. 그래서 한번 제가 혈압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더니 막 그다음부터는 혈압 오를 반했어요. 계속 보다가. 마귀가 오늘날 미디어를 사용하지 않을 리가 있습니까? AI 시대는 더 적극적입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거짓이 교묘하고 정교하게 파고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죽을 때까지 죄에 빠지도록 하는 시험은 계속됩니다. 우리는 죄 지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신자든 중직자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한 겁니다. 어떤 게 시험인지 아닌지. 여러분, 선한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찾아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저는 새벽에 기도 자리에 앉아있는데도 그 자리에도 시험이 찾아와요.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을 때 여러분 찾아오는 시험이 있어요. 안 될 때 찾아오는 시험이 있어요. 자신감이 넘칠 때, 자신감이 바닥을 칠 때 찾아오는 시험이 따로 있습니다. 시험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한번 들면 휘청합니다. 교인도 교회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기도해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시험에서 승리하셨고 마귀를 이기신 분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는 의미가 뭘까? 이 기도는 좀 더 적극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 이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모든 상황으로부터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를 누가 드리느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잠든 사람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해요.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시험에 들게 하는 일들은 너무 많아요. 주로 세 가지 루트잖아요. 육신과 세상과 마귀로부터 오는 거죠.
물질과 성적인 것과 명예와 힘을 통한 유혹.

이 다양한 시험들이 밀고 들어온다. 여러분, 시험이 필요 없는 게 아니요. 신자는 무견실에서만 지낼 수 없습니다. 무수한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시험이 없는 세상을 기대해서는 안 돼요. 시험은 당연합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치르셨습니다. 문제는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잘 치르고 이기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시험을 잘 통과하고 나면 영적으로 성장하고 강한 신자가 될 수가 있어요. 주님은 마귀의 시험에서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 기억나게 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마귀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게 하신다. 시편 119편 11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에베소서 6장 17절을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적극적으로 성령의 검을 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을 적극적으로 붙들고 기도를 느슨하게 하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서 적절한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공격하고 이겨라는 거예요. 방심은 건물이에요, 여러분. 전쟁에서 방심은 건물이에요. 그 군인들이 전쟁할 때 언제나 무기와 모든 걸 갖추고 있잖아요. 여러분, 잘 때도 여러분 불침번을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 깨어 있는 거잖아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요. 항상 깨어 기도하라. 이 말이 나와요, 여러분. 깨어.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근데 깨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항상 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연약한 상태를 노립니다. 영적으로 무장하고 있지 않으면 그 어떤 방심하는 한순간에 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의의 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되고 말씀이 귀에 잘 들리지 않으면 위험한 순간입니다. 시험에 넘어지면 뼈 아픈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왜 바울이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마귀는 방어가 없어요. 마귀는 할리데이 없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불이 꺼지면요, 유혹의 불이 지펴지는 거예요. 각종 시험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길 수 없습니다. 날마다 시험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할 각종 시험으로부터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 기도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기 마지막에 뭐예요? 악에서 우리를 구하옵소서. 이 부분을 다르게 번역하면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악과 악한 자는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한 자의 권세에 굴복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약한 자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마귀죠, 여러분, 마귀. 이 마귀는 교활해요. 아주 교활합니다. 이 마귀는 지금의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배라는 단어를 놓치지 마십시오. 정복하고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겉표면만 보면 알 수 없지만 배후의 세력으로 이 마귀가 오늘 이 세상을 지배하며 다스리며 모든 문화와 시스템 안에서 작동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여러분, 오늘날 돈이 지배하는 문화 속에 우리가 삽니다. 돈이 어떻게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경제 영역 안에 배후에서 움직이는 악의 세력도 함께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벌 때도 마귀가 같이 역사를 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만진다는 거는 여러분 그냥 돈을 만지는 게 아니에요. 돈을 가지고 있는 순간 마귀도 같이 역사하고 장난을 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미디어도 마찬가지로 그냥 미디어가 아닙니다. 그 안에 활동하고 있는 악의 세력을 보아야 합니다. 갈수록 교묘하게 사람들의 영혼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 미디어 왕국을 누가 지휘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이 미디어를 잘 사용해야 하지만 이 미디어 안에 교묘하게 지휘하고 있는 마귀의 활동을 보아야 돼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주기도문은 간단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 안에는 영적 전투가 들어있는 거예요.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소서. 오늘 우리 시대의 실태를 안다면 이 기도는 중대해집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이 영혼을 탈취하려고 하는 이 어둠의 영들이 우글거리는 현실 속에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는 절실한 겁니다. 절실해요. 저는 AI 시대가 지금 이미 뭐 속도를 뭐 아무도 제지하지 못할 만큼 지금 빠르게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10년 후도 지금 상상이 안 돼요. 어떻게 될지. 여러분, 이 미디어와 AI 이 시대 안에 거짓된 메시지들 얼마나 많이 숨어있는지 알 수 없어요. 거짓으로 판을 치는 이 세상.
그래서 여러분 가정들이 깨어지고 결혼 제도 자체가 흔들리고 온갖 타락한 문화들이 범람하고 있는 이 치열한 전쟁터 안에서 우리가 이 악에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부모 세대

0: 내들 안에 잔실하게 나오는 기도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악에서 구원하소서. 이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돼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 유린을 당하고 어떻게 탈취를 당할지 알 수 없는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이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마귀의 세력이 강력하지만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시죠. 마지막 승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승리의 확신을 가지게 합니다. 나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악에 의해 망하지고 무너져 내려도 하나님이 마지막 날 당신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악으로부터의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예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승리는 악으로부터의 완전한 승리입니다. 예수는 모든 악한 자를 결박하셨고 주님은 승리하셨으며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주의 손길에 맡기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때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주기도문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너무도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아빠, 아버지가 계신다는 그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험한 세상, 약한 세상, 삶은 위험하고 마귀는 그세게 우리에게 공격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그분의 손길에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우리의 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한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건 교만한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날마다 인정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진실한 기도를, 이 주기도문을 여러분 형식적으로 드리지 않고 진실한 마음으로 여러분 매 순간, 매일 아침에 하루를 끝내고 저녁 시간에, 아니 여러분들 시간시간마다 아니면 오전, 낮, 저녁 세 번이라도 진지하게 이 주기도문을 들으신다면 이 기도 속에 감추어져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약속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않는 한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주기도는 기도의 모범이요 기도의 정성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은 풍성해질 것이고 승리의 삶을 살겠어요.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마귀가 손댈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놀라운 주기도문이 여러분들의 삶에 복이 되기를 바라고 진지하게, 진실하게 매일 매순간 이 기도를 드리심으로 승리를 맛보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 늘 푸른 초장, 지금까지 부산 수영로 교회 이규현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에서 함께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의 찬양.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은혜로운 찬양들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삶의 찬양 지금 출발합니다.

0: 숭실의 시간. 이 시간에는 숭실대학교 글로벌 통상학과 조승호 교수와 함께합니다.
1: 극동방송의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는 공감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숭실대학교 글로벌 통상학과 조승호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우리의 아픔을 똑같이 느끼시며 이 땅에 오신 공감의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공감을 실천해야 할지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주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바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귀로 듣기엔 쉬워 보이지만 막상 삶 속에서 실천하려면 참 어렵습니다. 남이 잘 되면 괜히 시샘이 나기 쉽고 남이 슬프고 힘들 때는 골치 아픈 일에 엮이기 싫어서 모른 척 지나치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진짜 공감이 완성되려면 단순히 불쌍하다고 느끼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 마음을 알아채서 기꺼이 도와주는 행동으로 이어져야 진짜 공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딱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친구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또 남편을 잃고 하나뿐인 아들마저 죽어 통곡하는 어머니를 보셨을 때는 그 심정이 얼마나 찢어질지 깊이 공감하시며 그 아들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공감은 언제나 고통받는 이들을 향해 움직이는 행동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나 교회 안을 보면 청년들이 교회를 많이 떠난다고 걱정합니다. 대화는 끊기고 서로 탓하기 바쁜 각자 도생의 시대 속에서 청년들이 위로받을 곳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으리으리하고 큰 교회 건물을 짓는 걸 기대하지 않습니다. 내 아픔을 기담아 들어주고 내 편이 되어 함께 울어줄 진짜 그리스도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숭실대학교의 역사 속에서 영락교회를 세우신 한경직 목사님은 이런 공감의 삶을 온몸으로 보여주신 분입니다. 목사님은 평생 가난하고 외로운 이웃들의 눈물을 닦아주셨고 종교계의 노벨상이라는 템플턴상을 받으셨을 때도 그 큰 상금을 전부 북한 동포와 이웃들을 위해 기부하셨습니다. 물려줄 재산은 없다. 믿음을 지키고 나라를 사랑하라. 어떤 목사님의 유언은 바로 이웃의 고통에 깊이 공감했던 아름다운 신앙 유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고 있나요? 내 걱정, 내 유익에만 갇혀서 내 곁에 있는 가족과 이웃의 신음소리를 못 듣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은 내 주변에 외롭고 지친 사람들의 이야기에 먼저 귀 기울여 봅시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작은 공감 하나가 차가운 세상을 녹이고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귀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분 말씀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몸을 세우며 마음도 세워지는 젊음의 옷 기능성 속옷의 대표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했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북구 용봉동에 위치한 경신교회 김판석 목사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2절을 본문으로 차원이 다른 삶에 증거가 있습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도대체 그 증거는 뭘까요? 우리는 차원이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차원이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모든 현실의 문제를 다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른 언어들을 비교 연구하면서 글로벌 언어가 된 영어가 인류에게 끼친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를 매번 실감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고 살까요? 여러분도 오늘 예배를 마치고 삶의 현장으로 파송받으면 무슨 말들을 하고 사시렵니까? 영어권에서는요, 무슨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사람들을 구분합니다. 실제적으로 영어 단어 하나에 역사가 담겨 있다는 이 충격적인 사실을 여러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영어권에 사는 사람들이 하루층의 사람들로 구분하는데 그 사람들은 각종 험담과 루머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왜 사람들은 험담을 할까요? 왜 사람들은 사실과는 전혀 다른 유언비어, 즉 루머를 만들어서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실과 다른 말을 해도 괜찮을까요? 어느 분야도 한 분만이라도 속 시원하게 안 된다고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왜 험담할까요? 왜 사실과 다른 유언비어를 만들어서 그걸 퍼뜨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은 험담을 일컬어 사악한 자의 말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퍼뜨리는 유언비어 역시 거짓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처럼 성경의 바탕을 둔 영국의 청도들로 인한 이 사회적인 운동은 그들을 하류층의 사람들로 구분합니다. 경신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은 험담과 루머를 만드는 사람들이 아닌 것을 믿습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악하다 그러고 거짓말하는 자들의 말이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류층의 사람들이 아닌 것쯤은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구분하고 있는 중육층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시사를 말하고 정치와 예술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제법 고상한 사람들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협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객관성을 많은 부분 상실해버린 이런 말마저도 중류층의 사람들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류층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진리와 사랑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단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 강림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심을 믿습니까? 성령은 사랑의 영이심을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와 사랑을 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진리와 사랑을 말할 수 있는 것 자체도 성령이 오셔서 성령 강림의 결과인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령 강림으로 진리와 사랑을 말하기 시작했는데 성령 강림했던 그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가 있었는데 그 성도들의 인격을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3부 예비자들을 도전합니다. 우리는 복받을 자로 예비하시기 위해 빚어가시기 위해 이 예배의 자리를 불러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임재하신 예배의 자리에서 인격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변화는 인격의 변화, 곧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아무 말이나 막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격다짐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 합니다. 사실은 사실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럴듯하다, 그렇다고 하더라, 이런 말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요, 언어의 특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언어의 특권을 주셨는데 그 언어의 특권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들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감히 도전합니다. 오늘 모인 선부 예비자들을 통해서도 온 세상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인격이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인격이 변화되니까 차원이 다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요, 120명의 성도들 먼저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양심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앞에 받을 때 내 안에 계신 진리의 영, 사랑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비로소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의 증거, 그리고 양심이 회복된 증거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세상은요, 말을 참 잘해요. 양심이 회복되지 않는 자들 뭐라고 말하지요? 양심에 뭐가 났다? 털났다고 얘기합니다. 말이면 끝이에요. 그냥 말하면 끝이에요, 세상은.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은 양심에 털이 나서도 안 돼요. 말로만 그쳐서도 안 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은 생각지도 못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인격의 변화를 받고 그리고 죄를 깨닫고 양심이 회복된 그 결과는요, 성령께서 기독교 선교의 첫 열매인 3,000명이 동시에 세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 한 사람의 인격의 변화, 그리고 한 사람의 죄를 깨닫고 양심이 회복된 결과로 3,000명의 예루살렘 시민이 동시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무슨 말을 하지요? 진리와 사랑을 말하는 사람들로 변화된 것입니다. 저는 그 현장을 주목해보면서 여러분, 광주광역시민들이 진리와 사랑을 말하기에 경신교회의 성도들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충분합니다. 우리는 진리와 사랑을 말하는가? 여러분, 우리의 모든 현실의 문제의 해답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도전하실까요? 우리에게 과연 차원이 다른 삶의 증거가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흔들어 깨우면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런 서신 내용을 전달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거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한번 불러봅시다. 예수님 나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아멘. 저는요, 목사이기 때문에 긴박한 상황들을 빈번하게 경험합니다. 한 번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즐거움이 보장된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꺼져가면서도 예수님 이름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삼부예배를 섬기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다. 그러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는 이 믿음은 과연 무엇으로 증명될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차원이 다른 삶으로 증명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를 주로 고백했던 사람들이 차원이 다른 삶으로 증명되었던 인류 역사는 모두 다 교회를 통해서 증거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강한 어조로 권면합니다. 차원이 다른 삶에 대한 증거가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그 증거를 가질 수 있느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을 우리 함께 읽을 텐데요. 성경은 읽는 것만으로도 능력이 나타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소리 높여 읽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아멘. 신약 성경의 원문인 헬라어도 그리고 영어 성경 NIV 버전도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첫 번째 단계는 성령을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중요한 문제 하나, 성경은 성령의 역사를 불의 이미지로 표현합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면 불신앙의 요소들을 태워버리십니다. 문제는 뭐일까요? 우리가 불신앙의 요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불이 내게 임하여 태워보지 못한 채 불신앙의 요소를 가득 안고 살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불이 소멸하지 말라는 이와 같은 말씀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서 성령이 내게 임하여 불로 모든 불신앙의 요소를 태워주셔서 차원이 다른 삶으로 증명되는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차분하게 좀 들어볼까요? 성령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불가능한 모든 현실의 문제 해결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불신앙의 요소들을 간직하고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건 살인죄와 동일하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 줄조차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세상과 교회의 구분점이 없이 살아가는 이 시대를 지켜보았던 여러분, 미국의 신학자였던 레너드 스윗 목사는요, 성령을 과소평가하지 말라 라고 하는 구호적인 한 문장으로 미국 전체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과소평가하지 않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성령이 그 누구든지 강팍한 사람의 마음도 깨뜨려 주셔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셔서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을 안고 살아가니까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향해 우리가 진리를 말하지 못합니다. 사랑을 못 말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여러분, 경신교회를 세우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비전을 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면서 그 비전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을 과소평가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이신 성령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선포했던 사도 바울이 그가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기록했던 13권의 서신서를 통해서 강력하게 권고하는데, 실제적으로

0: 로마서의 성령에 관한 내용들을 집약시켜 놓고 그 외에 다른 서신들에 대해서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계속해서 펼쳐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를 통해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성령에 대해서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성령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실까? 성령은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연약함을 안고 이 예배를 섬긴 삼부 예배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는 1세기에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때는 기독교 핍박 시대입니다. 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로 신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생명도 담보하기 어려웠던 시대입니다. 핍박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경제적인 불이익이 순간 찾아옵니다. 당시의 연약함은 어떤 것일까? 놀라운 것은요,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과 동일했더라고요. 질병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물질의 고통은 너무 심각했고 수많은 약점이 바로 연약함이었고, 그리고 이기주의, 세속주의, 패배주의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세속주의,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구분점이 없어지고 마는 세속주의가 우리에게 남아있다면 성령의 능력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완전히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수많은 약점투성이의 우리의 이 연약함, 질병의 고통을 안고 있고 물질의 고통을 안고 있고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 연약함을 성령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한마디만 선포하고 나가면요,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1부 예배와 2부 예배를 섬기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능력의 손길,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파송받는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삶의 증거를 가져야 되느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은 너무나도 귀중한 증거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경의 말씀을 기록하시면서 항상 선과 악을 동시에 우리 앞에 놓으시고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선택하지 않는 것들을 감추어 가십니다. 여러분, 선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다꿀 드시고 오셨나요? 여러분, 선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선을 선택하시면 악을 감춰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임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악으로 총칭할 텐데 악은 흉내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현대적인 감각을 살려서 이 말씀을 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퇴하신 목사님이 타교도 목사님인데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설교하시는데 이런 삶의 경험을 말씀하세요. 은퇴하시고 얼마나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는지 그 말씀을 담아내시는데 사시는 아파트에 어린아이 지나가면 그냥 안 보내신대요. 불러서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칭찬해주고 시원한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시원한 음료도 사주고 이게 아이들이 따르지요. 어느 날은 아이들 몇 명이서 시원한 음료, 캔 음료를 사줘서 맛있게 마시더래요. 근데 그 중에 한 아이가 빈 캔을 거꾸로 들더니 머리 위에 갖다가 흔들고 있더래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아, 이 녀석아! 그런 건 흉내내지 않아도 돼. 그래도 이 아이가요, 대뜸 이해하고 대답하고 가더래요. 며칠 뒤에 다시 아파트 단지에서 그 아이를 만났는데 뛰어오더래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이제 저 그런 것 흉내내지 않아요. 얼마나 그 아이가 사랑스럽든지 꽉 안아주고 마트로 데려가서 좋아하는 거다 고르라고 말씀하시고 다 하나로 안고 듬뿍 안겨서 보냈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흉내내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악은 모양마저도 버리라고 하는데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인들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면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가득 안겨주실 것인데 악을 안고 살아가고 있고 악을 흉내내고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 강력한 도전 앞에 우리는 과연 어떤 말씀을 받아야 할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내가 이 교회를 집중해서 연구하는데 악의 모양을 버렸더라고요. 악한 것을 모두 버렸더라고요. 그들이 버렸던 것은 우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음란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도덕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경신교회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내 삶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증거됩니다. 앉아서 걱정만 한다고 한국교회가 달라질까요? 경신교회가 달라질까요? 내가 교회잖아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렸던 데살로니가 성도들, 저는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악한 것을 버린 경신교회 성도들로 세움받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광주 북구 용봉동에 위치한 경신교회 김판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527-1900번 경신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여러분, 담금질이라는 단어 아시죠? 이 금속 재료를 높은 온도로 가열한 다음 급냉시켜서 경도를 높여주는 작업을 담금질이라고 합니다. 부단하게 훈련시킴을 비유적으로 이를 때도 사용되죠. 담금질의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해야만 단단한 쇠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단단한 신앙을 위해서는 끊임없는 담금질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매일이 똑같은 일상 같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크고 작은 담금질을 경험하고 있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은 온전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세례에 관한 가르침과 안수와 죽은 사람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관련해서 또다시 기초를 놓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언젠가 도달할 그 완전한 데까지 오늘도 담금질을 멈추지 않는 모든 방송 가족 여러분을 응원하면서 7월 31일 금요일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썸머 스페셜 시작합니다.

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썸머 스페셜 오늘도 두 곡의 찬양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마커스 워십의 깊어진 삶을 줄게 그리고 쉐키나 찬양단의 줌 있는 사람 일어나였어요.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담금질의 과정은 결코 편안하지 않습니다. 뜨거운 불 속을 지나고 차가운 물 속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반복해야 비로소 단단한 쇠가 만들어지죠. 우리 삶도 때로는 그렇습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기다림, 실패와 눈물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 순간에는 왜 이런 일을 내가 겪어야 하지? 라는 질문이 먼저 떠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헛되게 사용하지 않으시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우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련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시련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사람이 되는 게 하나님

님의 뜻인 거죠. 혹시 지금도 담금질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수기 위해 불 속에 두시는 분이 아니라 더 아름답고 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 우리를 연단하시는 아버지시라는 걸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도 썸머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찬양 가득 담아서 여러분과 함께 할 텐데요. 퇴근길 함께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문자 주시면 소개하고 추첨을 통해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참여는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입니다. 카톡과 극동방송 앱은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어요. 또 광주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열심히 참여하고 계시죠? 네, 혹시 필사노트가 없는데 필사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개인 노트를 필사노트로 만드셔서 찬송가 가사를 필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과 일정 확인을 원하시는 분은 이 시간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필사라고 보내주시면 참여 방법과 일정을 확인하실 수 있는 블로그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 열심히 참여하신 후에 8월 27일에는 우리 송정제일교회에서 찬송가 콘서트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맛집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방송에 참여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기업 아마란스에서 종합화장품, 드리며 섬기고 나누며 전하는 승리체육사에서 스포츠용품, 향기가 가득한 커피 B&G 커피코리아에서 커피 원두레, 캘리그라피 작가 그향 장미라 선생의 글씨와 그림이 있는 말씀액자를,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자연주의 뷰티 브랜드 그라운드 플랜에서 화장품, 진도 농부의 진심을 그대로 담은 진도향에서 참기름과 들기름을,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를,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하나님의 기쁨 썬팜킴에서 방울토마토를 선물로 드립니다.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와 옹기장이 선교단이 함께하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여름 찬송가의 가사를 써내려가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계실 텐데요.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31일 동안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필사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찬송가 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광산구 송정동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리는 이번 콘서트에서는 찬송 큐레이터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의 강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옹기장이 선교단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이번 콘서트에는 찬송가 필사 노트를 지참하시면 되는데요. 현장에서 필사 프로젝트의 마지막 찬송가도 함께 필사하고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을 위한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못하셨거나 필사 노트가 없으셔도 걱정하지 마세요. 찬송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시다면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함께 찬송하는 찬송가 콘서트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참여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리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 방송 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네, 세 곡의 찬양 이어서 함께 듣고 왔습니다. 소리엘의 주품에 함께 하셨고요. 이어진 곡은 아이빅 미니스트리의 너 시험을 당해 그리고 안성진의 나의 믿음 약할 때까지 세 곡이었어요. 그리고 광고 스포도 하나 듣고 왔는데요. 네, 여러분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입니다. 네,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에서 찬송가 콘서트가 열리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필사 열심히 하고 계시죠? 이 필사 프로젝트 그 대장정에 막을 내리는 온점을 딱 찍는 찬송가 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님께서 찬송가 강의를 맡아주실 예정이고요. 그리고 옹기장이 찬양 선교단의 뜨거운 찬양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함께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푸짐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꼭 오셔야겠죠? 필사 노트 지참해서 오시면 되고 또 필사 노트가 없거나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이 찬송가 콘서트 함께 해주실 수 있으니까요. 이 찬양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시면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오세요. 그날 우리 마지막 찬송가 있잖아요. 예수 사랑하심은 이 찬송가를 현장

현장에서 함께 필사할 예정이거든요. 근데 나는 필사노트가 없는데 어떡하지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네, 저희가 필사하실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놓을 예정이니까 필사노트가 있으시면 가지고 오시면 되고 없으시면 그냥 오시면 됩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에서 여러분들 찬송가 콘서트로 만나 뵀으면 좋겠네요. 2311님께서 신청 찬양 남겨주셨습니다. 오, 이 찬양 신청해 주셨는데요. 하나님의 시간, 러빔의 음성으로 신청해요. 남겨주셨어요. 네, 좋습니다. 이 찬양 함께 듣고 올게요.

마음에 새기는 노래 광주 극동방송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함께할 찬송가는 새 찬송가 그리고 통일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입니다. 이 찬송가의 작사가인 로버트 로빈슨은 한때 방탕한 청년이었으나 화이트필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회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잘 알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죽게 매소서라고 노래했습니다. 이 찬송은 우리가 주님 곁에 머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강력하게 붙들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죠. 그럼 이 찬송가의 가사를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 함께 기도합니다. 모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오늘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주님의 강력한 사랑의 사슬로 저를 묶어주소서. 제 영혼의 천국 시민의 도장을 찍어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답게 살게 하소서. 오늘 하루 제가 누리는 모든 복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잊지 않고 그 복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햇살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1: 네, 서머 스페셜로 함께한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함께 필사한 찬송가 복의 근원 강림하사. 아직 필사 전이신 분들은 꼭 필사해 보시고요. 또 함께 나눈 기도문, 기도카드로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기도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기도카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기도라고 보내주시고요. 그래요. 오늘 하루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믿음의 담금질을 이어오신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7월의 마지막 날이더라고요. 7월 한 달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큰 변화는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루하루를 통해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오늘의 작은 순종과 인내가 내일의 단단한 믿음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남은 하루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또 평안한 시간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수연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말씀에게 길을 묻다. 말씀에게 길을 묻다. 오늘 이 시간은 은혜로운 말씀과 아름다운 찬양들로 함께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0: FM 93.1MHz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광주 전남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가 개최됩니다. 이번 나라사랑축제는 8월 13일과 14일 이틀간 진행되며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문의전화는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생명교회에서는 무더운 여름, 어린이들을 위한 워터슬라이드를 개장합니다. 일시는 8월 1일 토요일부터 2일 주일까지이며 장소는 광주 남구 회재로에 위치한 광주생명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701-7496번, 010-4701-749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이스크 패밀리 코리아 컨퍼런스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바이블 칼리지에서 열립니다. 영적 예배를 회복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는 나이스크 월드미션 총재 피종진 목사님과 대표회장 최고센 목사님이 강사로 나섭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601-2912번, 010-2601-291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사역자 김은영 교수와 호신 가스펠 콰이어가 함께하는 광주 소극장 재즈 페스티벌 8월의 크리스마스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문화전당로에 위치한 아트스페이스 흥학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606-6621번, 010-9606-662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 생명의 소리를 전하는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1: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동구 참판로에 위치한 광주 영천교회 윤종원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을 본문으로 말씀이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3: 오늘부터 우리 모두가 요한복음을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저자는 누굴까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주후 85년에서 95년경 에베소에서 이 복음서를 기록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가 이제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서 반모섬으로 95

년도에 유배를 가게 되지요. 그 이전에 이 요한이 자기의 이름에 요한복음을 남기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분명히 있겠죠? 어떤 책을 집필할 때 반드시 기획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기 마련입니다. 요한은 바로 본문에, 오늘 본문이 아닌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 이 책에 대한 이 복음서의 목적을 분명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의 목적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즉 우리가 그것을 성자라고 표현하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즉 메시아, 구원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 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게 하려 한다고요? 생명이요. 생명. 자, 오늘 우리가 1장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여러분 태초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성경책 있으시죠? 어디 생각나세요? 창세기, 그렇죠? 에르케의 최초에라는 말인데요. 그 태초, 창세기의 태초는 시간, 장소, 만물이 근원으로 시작된 바로 물리적 시점의 시작이 태초로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요한의 태초에는 그때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창세기에서 말한 이 세상에 근원이 있게 된 이전의 세대, 영원의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즉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 계셨다라는 단어가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 과거가 아니라 바로 그때도 계셨고 그 이전에도 계셨다라는 그 말씀의 근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이 영원 전부터 이 세상이 피조되기 이전에 이미 계셨고 지금도 그 말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하나의 통찰을 갖게 됩니다. 말씀이 계셨다. 말씀이 이 세상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신다. 바로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선재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선재, 앞서 존재하고 계셨다는 거죠. 이것은 곧 예수님은 창조된 일부가 아니라 창조 이전에 이미 그 이전부터 영원부터 계셨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 예수님은요 피조물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걸 압니다. 우리의 건강이 아무리 좋아도요 30이 넘으면 이제 그때부터 노화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우리의 뭐 성공, 우리가 얻은 여러 가지 재산들, 이건 모두 끝이 있죠.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우리에게선 남지 않을 가변적인 것들입니다. 즉 이런 것들은 소멸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당장 무너질 것 같은 이 상황 속에 우리는 살고 있지만 그것들 너머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반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요. 말씀, 바로 그 말씀이 이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들과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 봉고차 배터리를 바꿨어요. 근데 그 배터리가 3년 정도 됐답니다. 자주 쓰지 않았어요. 아시는 것처럼 주일마다 좀 사용하거나 주중에 신방 있을 때 좀 사용하고 있죠. 장로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주 쓰지 않으니까 그게 오래가지 못하고 바로 다 방전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떨까요? 주일날 예배 한 시간 드려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 은혜 충만해서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매일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이 계신다는 건 언제든지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가까이 나갈 수 있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늘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새기고 순종할 때 우리는 그 말씀 안에 거하면서 진짜 흔들리지 않은 그 말씀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은 늘 흔들려요. 야, 내가 좀 뭔가 이루어서 이제 직장에서 어

어느 정도 내 자리를 확고히 가졌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 정리해고자 명단에 올라가요. 어느 순간 명퇴 명단에 올라가요. 어느 순간 회사가 굳게 있을 것 같은데 회사가 파산되고 부도가 나버려요. 인생의 부도를 맞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에 실은 우리가 속고 있는 거고 그 믿음이 우리의 신념의 대상이 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거기에 둘 수 없어요. 영원하신 말씀, 변하지 않는 말씀, 그리고 결코 거짓말이 아닌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의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작도 끝도 없는 분,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이 되신 겁니다. 요한은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합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도들끼리 한 공간 안에 같이 앉아있는 이 공전의 모습이 아니에요. 부부와 아니면 친구끼리 같이 옆에 앉아있으면 함께 앉아있다라고 문장은 표현하지만 여기 함께라는 헬라어의 표현은 그로스, 프로스, 즉 프로스는 뭐뭐를 향하여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바로 그 말씀이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마주하고 인격적인 교제와 사랑의 관계를 나누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마주 보시겠습니까? 한번 얼굴 한번 마주 보세요. 아유, 막 쑥스러워서 마주 보지 못하시는 분도 계세요. 얼굴을 본다는 건요, 관계를 갖는 거예요. 관계는요, 바로 서로의 인격적인 친밀함이 기준이 되고 근거가 되는 거죠. 그 관계 속에서 사랑이 싹틉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말씀과 더불어 사랑의 관계, 인격의 관계를 가지셨고 우리를 그 안으로 초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관계 속에 우리를 함께 초청하신 거죠.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인간이 바로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졌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그 사랑 안에 묶으셨어요. 여러분, 이 저자 요한의 별명이 뭐였게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었어요. 우레의 아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별명이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다혈질이었어요. 사마리아를 들어가는데 예수님을 막는 걸 보고 저들에게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저들 다 살라 죽여버릴까요? 이렇게 말했던 사람. 진짜 다혈질. 그런데 그가 바로 주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교제하고 성화되어서 나중에 별명이 뭐가 됐을까요? 사랑의 사도요. 사랑의 사도. 그래서 요한 서신을 보면, 요한 1, 2, 3서를 보면 그 믿음이 있다는 참믿음의 기준이 사랑하느냐예요. 네가 형제를 정말 사랑하느냐?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이다. 바로 그렇게 자신이 그 주님 안에서의 인격적 교제와 사랑의 관계 속에서 변화된 모습이 바로 사랑의 사도라는 결정을 남게 된 거죠. 이처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이신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인 곧 하나님이시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야기, 말씀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런데 당시 그 헬라인들에게 이 로고스는 아주 철학에서 평범한 말이었습니다. 일상적인 말이었어요. 이 로고스를 그들은 어떻게 이해했느냐? 바로 이 우주가 질서 있게 운행하고 있는 원리, 이성, 그리고 그 모든 존재케 하는 것의 근원이자 뿌리라고 여겼어요. 그리고 특별히 유대 출신의 철학자 필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고스는 인간이 신에게 이르는 다리이자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는 것이다. 즉 인간이 신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바로 그 다리가 로고스다. 그리고 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는 것, 우리가 입는 것이 바로 로고스로 인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또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권능이었죠. 바로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지금 요한은 바로 로고스라는 친숙한 단어를 가지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진짜 너희들이 로고스가 뭔지를 아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진리고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되시는 분이다. 그분이 진정한 로고스다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들에게 친숙한 그 시대적 배경과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요한이 신학적으로 로

그곳을 차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것이요. 우리가 놀라운 원어의 하나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1절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에 중간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때라고 할 때 그 하나님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엔 정관사가 붙어 있고 말씀에도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즉 두 개는 독립된 인격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같은 인격이 아니라 동등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인격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할 때 그 하나님에는 정관사가 없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한 것에 정관사가 만약 있었다면 그 정관사는 앞에 있는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거겠죠. 즉 지금 이것은 다른 것을 분명하게 이 문법적 표현을 통해서 요한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과 그리고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는 다른 인격이시고 바로 이렇게 서로 소통하시고 서로가 함께하는 교제의 관계 속에서 삼위일체의 비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소 어렵지만 바로 이것은 다신론과 같이 삼신론처럼 신이 세 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양태론적 이단처럼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거야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동등하심대 그와 같은 다른 인격으로서 삼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이 문법적인 표현으로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지금 이분들은 서로 다른 인격을 갖고 있지만 동등한 권능과 영광과 그리고 본성을 갖고 계시는 분이다. 이것이 삼위일체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것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가 어떤 분인지 이제 요한은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만물이 바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존재케 되었다. 그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은 없다.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창조는 우연히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진화의 산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죠. 그리스도는 창조주시며 곧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어제 묵상을 할 때 참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창조주시잖아요. 지금 여기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창조주 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창조한 사람은 그 피조물을 가장 잘 압니다. 무언가를 우리가 만들 때 그 목적과 기능, 그 모든 설계, 디자인까지 다 창조주, 만든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죠. 우리는요, 아니요, 제 자신을 봐도요, 때로는 우리의 환경이나 제가 행한 일이나 그 결과 때문에 스스로 낙심할 때도 많아요. 그 드러난 일로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는 거죠. 업적, 성과, 뭐 업무적인 실적일 수도 있겠죠. 학업적인 성적일 수도 있겠죠. 물론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그런 기준으로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나는 이렇게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밖에 인정받지 못할까? 나는 왜 이런 모습을 갖게 될까? 스스로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놓아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죠. 그런데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대요. 그 말은 곧 무엇일까요?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시고 내 모든 것을 위로하실 수 있고 나를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정체성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삶의 근거가 되시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신방을 하면 자신의 인생 속에 큰 상처와 또 가정의 아픔, 사업의 실패, 건강의 어려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의 가치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주 귀한 보배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신 여러분은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것 안에서 바로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셉이요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는 노예로 살지 않았어요. 이 말은 표면적으로는 사람들은 노예로 봤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 살았어요. 다윗이요, 왕의 직분은 받았죠. 그러나 왕으로 살았을까요? 아니요, 그는 성도로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한 성도로 자신의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 살았어요. 우리는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다니엘이요, 큰 페르시아 제국의 바사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죽는다, 그리고 이와 같이 자신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그것을 알면서도 그는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했어요. 목숨을 내놓고 말이죠. 그들은 이 세상에 보이는 가치에 자신의 희노애락을 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을 알았기에 그 모든 상처와 곤경과 아픔이 내게 있더라도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고 그분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내 생명이 되시는 분임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 아낌없이 자신을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로 여러분의 존재와 가치가 바로 그리스도의 가치인 줄 여러분 믿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도덕적인 교사도 세상이 말하는 성인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조금이라도 훼손하면, 그분이 피조물이라고 이해한다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할 수 없죠. 구원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결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우린 양보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만을 창조하셨다.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예,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명 우리가 알고 있나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나요? 세상은 빛이 있는 것처럼 스스로를 드러내려고 하죠. 아주 찬란하고 호화스러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행복하죠. 그렇게 자신이 빛된 존재인 걸 드러내고 싶죠. 그러나 그 빛은 다 가짜예요. 태양빛을 본 사람은요, 촛불빛을 탐내지 않아요. 진짜 생명의 빛을 아는 사람은요, 이 땅에 생명처럼 빛나는 그런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그 모든 해답이 되시고 길이 된다는 걸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그분이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주셨답니다. 그 길은 예수님밖에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계시해 주셨어요. 다른 데서 구원을 찾지 마세요. 내 아픔과 상처를 다른 데서 내가 씻어보겠다, 다른 데서 내가 만족을 누릴 수 있겠다, 내 이 모든 것을 누군가 좀 알아주겠지,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 의지했다가 여실히 배신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거 많아요. 주님만 의지하세요. 주님의 말씀만 붙드세요. 주님을 따라가세요. 바로 그것이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눈물을 진짜 닦아주실 분이 누구세요? 주님이세요. 왜요?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분만이 진정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거죠. 바로 여러분,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근데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랍니다.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헬라어에는 두 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비오스. 이거는 육체적인 생명이에요. 자, 육체적으로 지금 피곤해서 잠깐 졸고 고개가 떨어지신 분 계시죠? 예, 육체적인 생명은 제한이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늙어요. 이게 바로 비오스예요. 우리가 이것은 이제 바이올로지라고도 말하는 생물하고도 가고, 또 우리가 육체적인 생명, 바이올로지컬, 그리고 라이프라고도 말하죠. 이런 것들은 끝이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의 또 다른 오늘 본문의 생명은 조에라는 단어예요. 조에. 이 조에는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생, 질적 생명이에요. 참된 존재만이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교제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제, 하나님과 죄로 인해 끊어졌던 그 삶을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십자가로 회복시키셔서 진정한 생명과 그 빛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빛을

받은 자, 그 빛 안에 거하는 자, 바로 그가 진짜 생명을 가진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겉으로는 명품 옷을 입어요. 저도 좋은 양복을 입고 왔어요. 주일마다. 예, 좋다는 양복은 깨끗하고 단정한 양복이에요. 비싼 양복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겉으로는 생명이 있는 척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과 분리되고 떨어져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맨날 썩어가지요. 겉으로는 화장품으로 아니면 좋은 옷으로 치장할 수 있지만 우리의 내면은 여실히 부패하고 타락하고 썩어가고 문드러지고 있죠. 바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 지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그 안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건진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그것을 건져주실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진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기뻐요. 행복해요. 진짜 평강이 있고 진짜 만족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많은 것들을 갖지 못해도 오히려 그 내 가진 것을 나눠주면서 기뻐요. 그리고 주님만 보시기에 내 자신이 연약해 보이지만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어서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충격을 받죠. 무엇 때문에 저렇게 사는가? 생명의 빛이 있기 때문에요. 생명의 빛이 있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갔어요. 밤중에.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 다시 태어나겠구나.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공회원이에요. 박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시 태어나겠다는 말은 모멸감이죠. 엄청난 책망과 같겠죠. 무슨 말일까요?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 생명의 빛 가운데 다시 거할 때 그 지식과 참된 지혜와 구원을 알게 된다는 거, 거듭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도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참 생명을 갖지 못합니다. 아무리 지식을 갖고 오늘도 말씀 설교를 들었지만 아, 은혜 받았어 그렇게 하고 돌아가도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을 내가 따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린 그 생명길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지금 이 생명의 빛이 사람들에게 그 빛이라고 얘기했지만 5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 빛이 비쳤습니다. 어둠에. 근데 깨닫지 못하는데요, 이 깨닫다라는 카탈람마로나 단어는요, 원래는 붙잡다 그리고 이기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읽을 때 우리는 아, 내 이해력이 좀 부족해서, 어둠 같은 우리의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 빛을 몰랐어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각주에 보면 이기지 못하더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즉 이 말은 빛이 어둠에 비치자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했다는 승리의 선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무리 어둠이 그 빛을 에워싸도 자그마한 빛이 비치는 순간 그 어둠은 물러가는 거죠. 이 세상에 진정한 생명의 빛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아무리 내 앞에 아픔과 고통과 그 딱딱한 화석 같은 그 상처 덩어리가 있어도 그게 다 박살나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으로 그 빛으로 그 어둠을 몰아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게 복음이에요. 구원이에요. 구원은 바로 갇혀있는 데서 풀어주는 해방이 구원이에요. 내 스스로 묶였던 데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풀어주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바로 그렇게 구원의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요한이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간증하고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 떨려요. 이제까지는 나 혼자 바들바들 떨면서 내 인생에 성공해야지 내가 주인처럼 살았어요.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시기와 비교와 미움, 상처를 받았어요. 교회에서조차도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상처에 매여서 상처를 묵상하면 상처의 딱지만 더 단단해져요. 아니요, 복음을 묵상하세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셨는가? 그 모든 여러분의 어둠과 같은 상처와 고통과 아픔, 그 눈물, 그것을 뚫고 들어가서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우리를 붙잡고 있던 그 악한 어둠, 그 모든 딱딱한 상처들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행하게 하십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진짜 비오스의 삶을 삽니까? 아니면 조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없어질 생명, 이 땅의 것들을 위한

0: 비오스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과 끊이지 않는, 결코 쇠하지 않는 그 생명의 조회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된 양에게 바로 조회의 생명, 진정한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의 관계의 화목을 이루는 그 교제의 생명, 이것을 주시고자 한다. 더 풍성케 하고자 한다. 주님의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 어둠에 거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안다고 그 빛 가운데 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는 믿음과 순종의 삶, 정말 제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은 세상에서 빛으로 드러납니다. 세상은 성령의 열매를 알 수 없죠. 그 성령의 열매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것들은 힘이 없는 사람들이 갖는 거, 연약한 사람들이 행하는 굴종처럼 여겨질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빛으로 드러나는 열매예요. 주님이 십자가 지신 그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의 열매예요. 이것이 사람들에게 드러날 때 진짜 믿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이 이 빛을 꺼뜨리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헤롯 대왕은 두 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광야에서는 사단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이면 자신이 이긴 것이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결국 어둠이 이겼습니까? 아니요. 그 죽음을 뚫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빛이 어둠을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춘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그리고 종교적 다원주의 시대, 과학과 물질 만능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시대적 어둠이죠. 그 어둠 속에서 인간은 자신의 존재와 의미를 상실한 채 무의미함, 그리고 결핍, 그리고 무능력, 이런 것들로 인해 아파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어둠 속에 오늘 본문은 묻는 겁니다. 우리는 비오스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조회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세상에 한정된 생명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올인할 것인가? 영원한 생명을 위한 그 믿음의 삶에 우리가 집중할 것인가?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이 세상에 있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말씀이 새로운 창조가 이 창세기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빛 되신 주님은 그 빛으로 새로운 우리를 창조하십니다. 그 창조는 기쁨과 구원과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서 한 주간의 삶에 빛 되신 주님,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증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광주 동구 참판로에 위치한 광주 영천교회 윤종원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21국에 2633번, 062-521-2633번 광주 영천교회나 373국에 1000번, 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오늘도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다닌 우리 애청자분들 축복합니다. 이 복음의 씨앗이 어떤 역사를 일으킬지 또 어떻게 자라날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고린도전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한 말 한마디, 우리가 보낸 눈빛,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모든 곳곳에서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한 작은 일이 바로 복음의 씨앗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양한 찬양 가운데 풍성한 쉼이 머무는 내 삶의 노래로 오늘 순서 함께 하시죠.

내 삶의 노래로 금요일 순서 찬양 세 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강용기의 주의 음성을 찬송 들으시고요. 동역자 트리니티 음반에 실린 찬양 그리고 김지혜의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찬송까지 함께 듣고 오셨어요. 내가 하는 작은 일들이 복음의 씨앗이 된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오늘 풍성한 찬양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그 상황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 얼마나 든든하고 마음이 기쁜지 모릅니다. 이렇게 살아갈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면서 오늘도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열려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들 또 나누면 좋을 기도 제목들 나만 알고 있는 찬양들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이 시간 찬양들 또 메시지를 기다리면서 조유진이 찬양합니다. 푯대를 향하여.

상심한 내 마음 속에서 손영진의 찬양이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 동역자라는 찬양이었고요. 그리고 리스너스의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도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가 되겠노라고 이 시간 결단하며 찬양 듣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히즈가든의 찬송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들 세상 모든 풍파너를 저의 목소리로 듣고 오셨고요. 그리고 사랑씨앗 김관호의 찬양까지 나눴습니다. 1896번님께서 문자 주셨었는데요. 어제 오늘 참 바쁜 하루였습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에 독방 육아라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 제 옆에 계신데도 제가 아이들 먼저 챙기느라 우리 주님께 소홀히 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는 괜찮아 하시면서 웃으시는 것 같다고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요. 신청 찬양 연평안의 교회까지 신청해 주셨습니다. 정말 독박 육아하시는 우리 애청자분들 계시다면 이 시간 1896번님께서 나눠주신 이 신청 찬양 들으면서 모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렇게 신청 찬양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신청하신 찬양 함께 듣고 올게요.

신청해주신 찬양이어서 전태준의 음반에 실린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듣고 왔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신 우리 주님, 이 세상에 우리는 이 복음의 씨앗을 마음껏 뿌려야 될줄 믿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일들, 내게 맡겨주신 사명으로 복음의 씨앗은 여전히 퍼져나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끝곡 오늘도 연주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0: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진행의 이화여자대학교 정자영 교수입니다.
1: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필사할 찬송은 복의 근원 강림하사입니다. 이 찬송의 가사는 18세기 영국의 목회자 로버트 로빈슨이 23살 무렵에 썼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는 예배를 시작할 때 자주 불리는 찬송입니다. 왜 이 찬송은 예배를 여는 노래로 잘 어울리는 것일까요? 오래된 찬송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선율이 익숙하기 때문일까요? 현대 예배학자 제임스 화이트는 기독교 예배를 하나님의 행동과 인간의 응답이 만나는 대화의 구조로 이해했습니다. 사람이 먼저 하나님께 다가가 예배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시고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들은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의 근원 강림하사는 예배의 첫 순서에 잘 어울리는 찬송입니다. 첫 가사에 예배가 시작되는 순서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는 그네의 찬송으로 응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말 가사에서는 찬송하게 하소서라는 간결한 표현이지만 영어 원문 가사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의 악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를 노래하도록 내 마음을 조율해 주소서. 악기는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기준이 되는 음에 맞춰 조율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마음은 걱정과 욕심, 상처와 두려움에 흔들려 원래 음정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 찬송을 부른다는 것은 흩어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에 맞춰 조율하는 것입니다. 음악적으로도 이 곡은 회중이 함께 부르기에 참 잘 어울립니다. 짧고 분명한 선율이 반복되면서 처음 부르는 사람도 쉽게 기억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따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이 부분에 이르면 선율이 한층 높은 음역으로 올라가는데요. 마치 우리 마음이 하늘의 찬송을 향해 들려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후 선율은 익숙한 흐름으로 돌아 편안하게 마무리됩니다. 이처럼 단순하고 분명한 선율은 한 사람의 기교를 드러내기보다는 온 회중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줍니다. 특히 이 찬송의 3절에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그런데 영어 원문 가사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주님, 제가 얼마나 쉽게 주님을 떠났는지 압니다. 이 찬송의 작사자 로빈슨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자꾸만 그분에게서 멀어지는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고백을 한 사람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온 회중이 같은 선율로 함께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의 연약함이 공동체의 정직한 기도가 되고 그 고백은 우리를 붙들어 달라는 간구로 이어집니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메소서. 흔들리는 마음을 자신의 의지로만 붙잡으려 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조율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제임스 화이트의 관점에서 보면 이 찬송은 하나님의 강림과 인간의 응답으로 예배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회중이 함께 입을 열어 노래할 때 예배의 실제 행위가 됩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이 찬송을 필사하시면서 첫 문장의 순서를 천천히 마음에 새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가 먼저 찬송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마음과 목소리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한 글자씩 가사를 옮겨 적는 동안 걱정과 두려움에 흐트러졌던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조율되고 혼자만의 고백이 함께 드리는 회중의 찬송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지금까지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함께한 곡은 새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였습니다. 이제 찬송을 들으시며 찬송의 은혜를 우리 영혼에 깊이 새기는 필사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일 드라마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시리즈 세 번째 시간 다윗 번역구성 정경원 연출 박진탁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시리즈 그 세 번째 이야기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로 하여금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아들들 중 한 명을 새로운 왕으로 기름붓게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이새 막내 아들이자 양측인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사울이 아직 왕의 자리에 있었을 때 그의 신하들은 왕의 영혼을 안정시키고자 다윗으로 하여금 수금을 연주하도록 했습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인 골리앗을

0: 물맷돌을 던져 쓰러뜨렸죠. 자, 그럼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고 어떻게 쓰임받게 되는지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1: 양치는 목동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누가 감히 상상이라도 할 수 있었을까요? 사무엘 선지자가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부으러 베들레헴에 왔을 때만 해도 저는 들에서 제 아버지의 양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저희 큰형 엘리압은 한눈에 봐도 사무엘 선지자의 눈에 들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외모로만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고 말이죠. 그래서 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사무엘 선지자가 제 머리에 기름을 부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이 제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사울 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돌아선 후부터는 사울 왕에게 악한 영이 깃들게 됐고 그 때문에 가끔씩 사울 왕은 너무나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사울 왕의 신하들은 왕이 악령에 시달릴 때마다 제가 곁에서 수금을 연주하도록 했죠. 이때만 해도 사울 왕은 제가 그를 대신해 새로운 왕이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대적해 전쟁을 일으켰는데 양쪽의 군대가 대치한 채 각각 진영을 꾸리고 있었죠. 블레셋의 장수는 키가 2m 70이나 되는 골리앗이라는 자였는데 이스라엘의 군대를 공포에 떨게 하며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겁을 주었습니다.
2: 너희는 어쩌자고 나와서 전열을 갖추었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 아니냐? 너희는 내 앞에 나설 만한 사람을 하나 뽑아서 내게 보내라. 그가 나를 쳐 죽여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그러나 내가 그를 쳐 죽여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돼서 우리를 섬겨야 한다. 자,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이처럼 모욕하였으니 너희는 어서 나에게 한 사람을 내보내어 나하고 맞붙어 싸우게 하여라!
1: 아무도 이 거인 앞에서 대적하는 사람이 없었죠. 골리앗은 밤낮으로 40일 동안을 비웃으며 조롱했습니다. 그때 저의 형들 3명도 그 군대 안에 있었고 전 베들레헴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었죠. 하루는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게 되었습니다. 형들에게 갔는데 그곳에서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는 소리를 들었고 전 대체 그 골리앗을 대적할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 안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너무나 의아했죠. 골리앗이 거인이었던 것은 맞지만 우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섰죠.
3: 왕이시여, 부르셨습니까?
4: 그래, 다윗. 듣기론 저 골리앗을 물리칠 방법이 있다던데.
3: 사울 왕이시여,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놈을 차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어찌 그대로 보고 있겠습니까?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4: 그래, 좋다. 나가보아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길 바란다.
1: 사울 왕은 저에게 왕의 갑옷과 검과

0: 투구를 입혔습니다. 하지만 전 걸을 수조차 없었죠. 이대로는 도저히 싸우러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갑옷을 다 벗은 뒤 한 손에는 돌팔매를 들고 계곡에서 매끄러운 조약돌 다섯 개를 주워 골리앗을 향해 소리를 지르며 달려갔습니다.
1: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내게 나왔으나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왔다.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테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어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0: 저는 가방에서 돌을 하나 꺼낸 뒤 돌팔매에 넣어 있는 힘껏 던졌습니다. 돌은 골리앗의 이마에 맞았고 골리앗은 흙바닥으로 쓰러졌죠. 블레셋 군인들은 자기들의 장수가 죽는 것을 보고 이내 도망하기 시작했지만 이스라엘의 군대가 뒤쫓아 그들을 무찔렀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 이후로 전 아버지의 양을 치는 일을 그만두고 사울왕을 보좌하는 일을 맡게 됐죠.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과 저는 친형제보다도 더 깊고 변함없는 우정을 맹세한 사이가 됐습니다. 제가 전투에서 승리하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사울왕은 저의 지위를 계속 높여줬지만 점점 기뻐하지 않고 시기하기 시작했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군중들이 저희를 환호했고 여자들은 춤을 추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2: 사울은 저희를 죽이고 다윗은 마음을 죽였네!
3: 이제 다윗에게 더 돌아갈 영광은 이 왕의 자리밖에 없겠군.
0: 사울의 분노는 확 타올라 매처럼 저를 매섭게 노려봤습니다. 다음 날도 어두운 분위기가 이어졌죠. 저는 여느 때처럼 사울왕의 기분을 음악으로 진정시켜보려고 했지만 저의 존재 자체가 사태를 더 꼬이게 만들고야 말았습니다. 절 죽이려고 두 번이나 창을 던졌지만 제가 재빨리 피하는 바람에 모두 빗나갔죠. 그 후 저의 성공과 인기가 두려운 나머지 저를 강등시키고 왕 앞에 나오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 후로도 사울왕은 그의 부하와 요나단을 설득해 저를 죽이려고 했지만 요나단이 제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 결국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게 됐죠.
4: 이복의 다윗, 아버지께서 자네를 죽이려 하니 내 말을 듣게. 자네는 내일 아침 일찍 몸을 피해 외진 곳으로 가서 숨어있게. 자네가 숨어있는 들로 아버지를 모시고 나가서 내가 아버지 곁에 붙어다니다가 기회를 보아 자네 일을 아버지께 여쭤보고 거기에서 있었던 일을 내가 곧 자네에게 알려주겠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신하 다윗을 해치려고 하시는데 그런 죄를 지으시면 안 됩니다. 다윗은 아버지께 죄를 지은 일이 없고 오히려 다윗은 아버지를 도와서 아주 좋은 일들만 했는데 지금에 와서 뭐 때문에 다윗을 죽여 죄 없는 피를 흘리시려 하십니까?
3: 네 말이 맞다, 요나단. 그래,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마. 내가 결코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0: 요나단은 사울왕의 맹세를 전하고 저를 다시 궁전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뒤로 한동안은 평온했죠. 하지만 또 다른 전투에서 제가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자 사울왕의 마음이 다시 악해졌습니다. 사울왕은 제게 다시 창을 던졌죠. 사울왕이 부하들을 시켜서 저를 죽이러 집으로 찾아왔을 때 사울의 딸이자 제 아내인 미갈이

0: 저에게 그들의 계략을 알려주고 절 창문을 통해 가까스로 도망치게 도왔습니다. 사울왕의 위협이 가시질 않자 전 요나단을 만나 상의했죠. 요나단, 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걸까? 대체 왜 자네 아버지는 날 죽이려 하시는 거지?
1: 자네를 죽이시다니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에. 이상하군. 우리 아버지께서는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내게 알리지 않고서는 하시지를 않는데, 말해보게, 내가 자네를 어떻게 도울 수 있겠나?
0: 내일은 초하루 일세. 내가 왕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해야 하는 날이지. 하지만 내가 외출을 할 수 있도록 말씀드려주게. 나가서 모레 저녁 때까지 들녘에 숨어 있겠네. 그랬다가 만일 자네의 아버님이 내가 왜 안 보이느냐고 물으시거든, 그때 자네는 내가 우리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서 온 가족과 함께 거기에서 매년 제를 드릴 때가 되어 급히 가봐야 한다고 말미를 달라고 해서 허락해줬다고 말씀드려주게. 그때 자네 아버님이 잘했다고 말씀하시면 나에게 아무런 화가 미치지 않겠지만, 만일 화를 내시면 나를 해치려고 결심한 것으로 알겠네. 요나단은 동의했고 저희는 계획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 뒤 요나단은 저에게 신호를 보내왔고 전 사울왕의 마음을 알 수 있었죠.
1: 모레까지 기다리다가 저번 일이 있었을 때에 숨었던 그곳으로 내려가서 에셀 바위 곁에 숨어있게. 그러면 내가 연습삼아 어떤 표적을 놓고 활을 쏘는 것처럼 그 바위 곁으로 화살을 세 번 쏘겠네. 그런 다음에 내가 데리고 있는 종을 보내 그 화살을 다

0: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겠네. 자네에게는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니 안심하고 나오게. 그러나 내가 그 종에게 아직 더 가야 된다, 화살은 더 먼 곳에 있다 하고 말하면 주님께서 자네를 멀리 보내시는 것이니 떠나게.
1: 사울 왕의 반응은 예상보다도 훨씬 더 안 좋았습니다. 요나단이 저를 변호하려고 하자 사울 왕은 아들에게도 창을 던졌습니다. 숨어있는 곳에서 저는 요나단과 그 일행들이 다가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요나단은 화살을 쐈고 종이 그 화살을 찾으러 달려가자 요나단이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2: 아직도 덜 갔다! 화살이 더 먼 곳에 있지 않느냐! 빨리빨리 서있지 말고 빨리 달려!
1: 요나단은 종을 성 안으로 돌려보냈고 우린 다시 볼 수 없을 거라는 생각에 눈물의 작별을 나눴습니다. 그 후에도 사울왕의 추격은 계속됐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저와 부하들이 숨어 지내는 동굴 안으로 사울왕이 들어왔습니다. 전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조용히 다가가 사울왕의 옷자락 끝부분만을 조금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이 동굴을 떠나는 순간 전 왕을 향해 외쳤죠.
3: 왕이시여! 왕이시여! 보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저 굴속에서 왕을 저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사실을! 왕을 살려보내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전 절대로 손을 들어 우리의 왕을 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왕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4: 나의 종 다윗, 이것이 정말 너의 목소리냐? 난 너를 괴롭혔는데 넌 내게 이렇게 잘해주었으니 네가 나보다 의

0: 이로운 사람이로구나. 네가 오늘 날 살려주었으니 주님께서 내게 선으로 갚아주시길 바란다. 넌 틀림없이 왕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이 네 손에서 굳게 설 것이다. 그러므로 넌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내 자손을 멸절시키지도 내 이름을 내 아버지의 집안에서 지워버리지도 않겠다고 말이다.
1: 제가 사울왕에게 맹세하니 사울왕이 되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사울왕의 악한 마음은 결코 끝을 보이지 않았죠. 요나단과 그의 형제들 아비나답, 말기수와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울왕은 적의 손에 죽기를 거부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저는 저의 왕과 가장 친한 친구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그 후 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고 항상 노력했죠. 그러던 어느 봄날, 왜 그날 제가 군대를 이끌고 출정하지 않았을까요? 왜 궁에 남아 바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만 걸까요? 결국 전 다른 남자의 아내인 바세바를 불러 동침하게 됐죠.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 대신 악한 욕망이 자리 잡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세바는 임신을 하게 됐고 전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투에서 맨 앞으로 배치해 결국 전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장례 기간이 끝나자 전 바세바와 혼인을 했습니다. 바세바는 아들을 낳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았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2: 다윗 왕이시여,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부유했고 한 사람은 가난했지요. 그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사다가 키우는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지요. 그는 이 어린 양을 자기 집에서 길러서 그 어린 양은 그의 아이들과 함께 자라났습니다. 어린 양은 주인이 먹는 음식을 함께 먹고 주인의 잔에 있는 것을 함께 마시고 주인의 품에 안겨서 함께 잤습니다. 이렇게 그 양은 주인의 딸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에게 나그네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부자는 자기를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는데 자기의 양떼나 소떼에서는 한 마리도 잡기가 아까웠지요. 그래서 그는 그 가난한 사람의 어린 암양을 빼앗아다가 자기를 찾아온 사람에게 대접했습니다.
1: 나단,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서 맹세하지만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또 그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으니 그는 마땅히 그 어린 암양을 네 배로 갚아줘야 합니다.
2: 다윗 왕이시여, 당신이 바로 그 부유한 사람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고 또 내가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해주었다. 나는

0: 네 상전의 왕궁을 너에게 넘겨주고 네 상전의 아내들도 네 품에 안겨주었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나라도 너에게 맡겼다. 그것으로도 부족했다면 내가 네게 무엇이든지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너는 어찌하여 나 주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악하게 여기는 일을 하였느냐. 너는 햇사람 무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하여 햇사람 무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으므로 이제부터는 영영 내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의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고 네가 보는 앞에서 내가 너의 아내들도 빼앗아 너의 가까운 사람에게 주어 그가 대낮에 너의 아내들을 욕보이게 하겠다. 너는 비록 몰래 그러한 일을 하였지만 나는 대낮에 온 이스라엘이 바라보는 앞에서 이 일을 하겠다.
1: 주님, 제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0: 다윗 왕이시여, 주님께서 왕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은 죽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왕은 이번 일로 주님의 원수들에게 우리를 비방할 빌미를 주셨으므로 바세바와 왕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죽을 것입니다.
2: 나단이 떠나고 난 뒤 제 아들은 심각한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전 바닥에 엎드린 채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죠. 하지만 일주일 뒤 제 아들은 결국 죽었습니다. 바세바와 저는 아들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그 후로 바세바는 솔로몬을 임신하게 됐고 삶은 점점 안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예언대로 제 아들 암논은 이복 동생 다말과 사랑에 빠지게 되고 결국 암논은 다말을 범한 뒤 다말을 멀리 내쫓았습니다. 그런 다말을 오빠 압살롬이 거두어 주었고 그로부터 2년 후 압살롬의 부하들은 암논을 살해했죠. 다시 한번 아들을 잃어버린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지만 암논을 죽인 뒤 압살롬마저 도망을 가버려 전 실상 아들 둘을 더 잃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바세바와 간음을 하고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한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제 가족들은 저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죄의 결과 때문에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죠. 그 후 3년이 지나고 전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의 불안은 계속됐죠. 압살롬은 거짓말과 간교한 속임수로 저의 부하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전 가족들 일부와 부하들과 저를 따르는 백성들 무리를 이끌고 압살롬을 피해 예루살렘을 도망쳐 나와야 했죠. 떠나오면서 10명의 첩들은 궁전에 남겨두고 궁전을 관리하도록 했는데 압살롬이 성 안으로 들어왔을 때 저의 옛 친구인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저의 첩들과 궁전에서 동침하도록 제안을 합니다. 이 또한 나단 선지자의 예언대로였죠. 하지만 저에게 굴욕감을 주고 저를 정복하고자 했던 압살롬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압살롬의 군대와 전투를 치를 때에도 전 요압과 그의 부하들에게 압살롬을 예우하라고 명했죠. 하지만 전투 중에

압살롬이 저의 부하들과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그의 노새가 나무 아래로 달리며 그만 압살롬의 가늘고 긴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뭇가지에 걸리게 됐고 그것을 본 요압 장군과 10명의 부하들은 저의 명을 거역하고 결국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반역이 모두 진압됐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 저는 제일 처음 압살롬의 안전을 물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에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요압은 저의 비통한 심정과는 상관없이 왕으로서는 피해서는 안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죠.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할 때가 다가오자 전 저의 자랑스러운 아들 솔로몬에게 권면했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나는 이제 세상으로 나간다. 너는 굳세고 장부다워야 한다. 항상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길로 걷고 주님의 법률과 계명, 주님의 율례와 증거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또한 주님께서 전에 나에게 내 자손이 내 앞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제 길을 성실하게 걸으면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0: 주일 드라마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시리즈 세 번째 시간 다윗 출연 서령범, 김종환, 박영재, 장민혁, 신범식 해설 서혜정 번역 구성 정경원, 연출 박진탁 주일 드라마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샵 1069를 수신자 번호에 입력하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아주 오랜 옛날에 어떤 중국 사람이 새 신발을 사려고 장터를 찾았습니다. 신발 가게를 들러 원하는 신발을 고르던 중에 갑자기 깜짝 놀라며 주인을 찾았는데요. 주인장 미안한데 내가 뭘 놓고 와서 집에 좀 다녀와야 될 것 같소. 지금 신는 신발이 너무 해졌으니 다시 올 때까지 기다려주십시오. 주인이 무엇을 놓고 왔냐고 묻자 이 사람은 내 발 크기를 재일 줄자를 집에다 놓고 왔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주인은 신발을 직접 신어보면 되는데 줄자가 왜 필요하냐고 얘기했고요. 이 사람은 주인의 말에 그 줄자에 맞춰서 내 발을 쟀고 신발을 사려면 그 줄자가 꼭 필요하다고 말하고 서둘러 가게를 나섰다고요. 중국시대의 유명한 철학가 한비가 머리가 굳어있는 사람을 깨우기 위해서 한비자에 실었던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줄자에 대는 것보다 직접 신발을 신어보면 더욱 확실하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놀라운 복은 넘치는 사랑의 바다에 직접 뛰어들어서 경험하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머리로 이해하고 다가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직접 뛰어들어 경험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지혜의 말씀 시편 89편 말씀 함께합니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지혜의 말씀 시편 89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이에요. 고정관념을 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세상에 이름이 참 많지만 그 어떤 이름보다 높은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부를 수 있는 이름, 두려울 때 붙들 수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오늘 한 주의 마지막 밤 그 이름 하나 붙들고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Charity Gale의 I Speak Jesus 전해드렸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에는 뜻이 있다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예슈아인데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아기 이름을 예수라고 한 것도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분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 그냥 호칭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같이 부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말문이 막힐 만큼 힘든 날, 기도할 말조차도 잘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냥 예수님 하고 이름만 불러도 되지 않나. 그 이름 안에 이미 구원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연의 내가 너를 사랑합니다. 강명식의 주님의 세계로. 한웅재의 너는 나의 사랑이라. 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A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마이클 카드의 Love Crucified a Rose, 마이클 W. 스미스의 Friends, 바비 메이슨의 Trust His Heart까지 들려드렸습니다. 한 주가 끝나는 금요일 밤입니다. 이번 주도 다들 애 많이 쓰셨는데 뭐 뜻대로 된 날도 있고 영 안 풀린 날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저는 금요일 밤이 되면 잘한 일보다 못한 일이 먼저 더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날 했어야 했던 일이 있고 못한 말도 있고 괜히 했다 싶은 말들 뭐 그런 게 이상하게 떠오르죠. 그런데 그렇게 자책만 하다 보면 한 주가 후회로만 남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러지 말고 그냥 그래도 이번 한 주 무사히 지냈다, 끝까지 버텨낸 것 뭐 그거 하나 인정해주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 자신한테도 곁에 있는 사람한테도 이번 한 주 수고했어 그 한마디 한번 전해주면 어떨까 싶네요.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제이어스의 주님을 예배하는 것, 위러브의 공감하시네, 기프티드의 사랑한다 말하시네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요즘 너무 힘들다며 정신과 의사를 찾아왔습니다. 외로움과 절망에 빠져 힘들다고 토로한 그는 의사에게 도와달라고 얘기했죠. 의사는 그를 잘 살펴보고는 처방을 내렸습니다. 우선 많이 웃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재밌는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는 것도 도움이 되죠. 요즘 어느 코미디 프로그램 중에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방송이 있다는데 분장을 하고 나오는데 정말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 나오는 거 보시면 많이 웃을 수 있을 겁니다. 의사는 이렇게 말하며 사람들에게 전해 들었다는 그 프로그램 제목까지 알려줬습니다. 그러자 그 환자가 한숨을 푹 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바로 그 코미디언이에요. 네, 웃는 것처럼 보여도 그 뒤에는 각자만의 애환과 눈물이 다 있습니다. 겉으로는 다들 멀쩡하게 잘 지내는 것처럼 보여도 정작 그 속을 들여다보면 자신만 아는 어려움을 끌어안고 기쁨을 잃은 채 살아가는 경우도 참 많지요. 외로운 우리들의 진짜 속마음을 누가 다 알고 누가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인데요. 세상의 위로나 즐거움은 잠깐이지만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은 영원합니다. 세상이 해결해 줄 수 없는 우리 각자의 마음 비어있는 그곳에 그리스도의 넘치는 위로와 사랑이 채워지기를, 그래서 주님의 진정한 위로로 우리가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그 평안을 구하며 찬양하는 밤을 함께하기 원합니다. Grace to you, 김보령입니다.

이어서 돈 모엔의 영어 찬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Still, 우리나라에서는 주품의 품으소서라는 찬양으로 불리고 있는 곡이죠. 이 두 곡의 찬양으로 Grace to You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보령이고요. 앞서서 고린도 후서 1장 5절의 말씀 나눴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아멘. 참 세상에서 살아갈 때 각자 겪게 되는 고난도 시험도 참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받는 위로가 우리에게 더욱더 넘치도록 흐른다는 사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놀라운 담대한 그런 고백이죠.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뭐 우여곡절, 파란만장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는 그런 시간 보낸 분도 분명 계실 텐데요. 그러나 우리가 받는 위로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는 사실 꼭 붙잡고 우리의 일상을 믿음으로 잘 살아내야겠습니다.

조수정의 찬양 부르심 따라 한병호의 피처링으로 함께했고요. 이어서 세연, 주리, 라스트가 함께한 찬양이었습니다. 주와 같이 가는 것, 이렇게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그레이스 투 유. 평소보다 멘트나 코너를 줄이고 은혜로운 찬양 위주로 꽉 채워드리는 그런 기간입니다. 여러분의 신청 찬양도 기다립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고요. 우물정 1069번으로 함께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선의 찬양이었습니다. 인도하시네 라는 곡이었고요. 앞서서 함께한 영어 찬송은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 게이더 보컬 밴드의 영어 찬송이었습니다. 그레이스 투 유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주님 찬양하는 가운데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는 복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레이스 투 유 김보령이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교통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너 유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에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강수연의 달빛 가스펠, 달빛 창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는 뉴턴의 영생이었습니다. 이번 주도 달빛 가스펠은 썸머 스페셜로 함께 합니다. 극동방송 여름 썸머 스페셜. 오늘도 다양한 찬양들로 여러분들과 만날 텐데요. 토요일 주일, 토요일 날은 국내 CCM 찬양들로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고, 또 주일은 국내 예배 찬양팀의 찬양들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썸머 스페셜, 벌써 세 번째 썸머 스페셜이네요. 그쵸? 오늘의, 오늘 토요일, 그러니까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는, 토요일이죠. 오늘의 제가 전반적인, 썸머 스페셜의 컨셉은요. 여름밤과 잘 어울리는, 이 늦은 여름밤과 잘 어울리는, 좀 차분하면서도 그러나 좀 소울풀한 그런 찬양들로 골라봤습니다. 물론 오늘도 다양하게 그 전에 여러분들이 잊고 있으셨거나 아니면 들어보지 못하셨던 예전의 찬양들부터 좀 다양하게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곳, 지난주에도 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휴가지에 계시든 아니면 어디에 있으시든 간에 여름휴가라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곡들과 함께 이 여름을 즐기시죠.

여름밤과 잘 어울리는 아주 소울풀 목소리들의 주인공들 들으셨습니다. 처음에 들으셨던 찬양은 소울싱어즈의 내 삶은 주의 것, 할렐루야 프레이즈 앨범 중에서 들려드렸고요. 그 뒤에 이어서 들으셨던 목소리는 이실라의 주님께 드릴 것이었습니다. I'm Nothing 앨범 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들으셨던 정말 이 묵직하면서도 깊은 소리의 주인공은 장근희 사역자입니다. I belong to you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어때세요? 이 무더운 여름을 지나면서 연일 막 폭염에 대한 경고 문자가 막 날라오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십시오, 야외 활동을 자제하십시오, 그런 문자들이 날라오잖아요. 근데 또 그런 문자를 내용을 받을 때에는 우리는 또 각자의 환경과 형편이 좀 다르긴 해요. 에어컨 아래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에어컨을 이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정말 무더운 환경에서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무엇보다도 건강을 챙기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근데 한 번쯤 우리는 또 믿는 자이니까, 이 무더운 여름을 지나가면서 나의 형편만을 생각하지 않고, 정말 이 무더운 날, 햇빛 아래에서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좀 생각해보고 또 기도하고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휴가 중이신가요? 휴가지에서는 주로 뭘 하시나요? 물론 이제 가족들이랑 가면 대부분 정신이 없으시죠. 여기저기 관광지를 다니기도 하고, 또 물놀이를 하고, 또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또 피곤하게 잠을 청하기도 합니다. 그 휴가지에서 여러분들이 잠깐이라도 짬을 내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가지시면 어떨까요? 그 휴가지에서 주님과 갖는 그 교제의 시간은 좀 특별해요. 우리가 있는 그 삶의 현장을 떠나서, 몸과 마음을 쉬면서, 그리고 그 모든 모습들까지도 함께 오시는 주님과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큰 축복이죠. 주님과 그렇게 함께 교제하기 좋은 찬양들로 계속 이어갑니다.

가객의 바람이 민다. Funny Funny CCM 앨범 중에서 들려드렸고요. 남궁송옥의 기쁨의 춤. 남궁송옥 2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유효림의 내 영혼의 극이 깊은 데서. 이렇게 세 곡의 찬양을 들려드렸어요. 아마 가객의 찬양은 들어보신 분들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이 잠깐 활동했었는데요. 그 날짜를 보니까 2012년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객이라는 남성 듀오입니다. 남자 듀엣인데 이 바람이 민다 말고도 굉장히 이때 당시에 팝 R&B라 그러죠. 팝 R&B의 장르로 좋은 음악들을 만들고 또 찬양하셨던 팀입니다. 뭐 남궁송옥님이나 유효림 사모님은 뭐 너무나도 유명하신 분들이죠. 이 여름밤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시간들을 지나면서 또 가족과 지내면서 이런 좋은 찬양들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참 큰 축복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한 음악의 장르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예술 작품들도 있고요. 이 얘기하니까 또 그게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들 여름에 휴가 가기 또 좋은 곳이 있습니다. 어디 뭐 제주도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동네나 동네 근처에 있는 미술관입니다. 전시관 같은. 정말 좋습니다. 뭐 좀 그거 알아야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작품들마다. 그리고 정말 시원한 곳에서 천천히 그림이나 사진이나 전시물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또 그것을 보면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가지 생각들이 들어요. 참 신기하기도 하구나. 참 멋지기도 하구나. 참 다양하기도 하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상력과 창의력은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아이와 뭐 어딘가를 가실 생각이 있다면 대부분 이제 학부형들인 부모님들은 아이에게 교육적으로 뭐가 제일 좋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것도 좋은 접근이긴 한데 정말 아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창의력을 이렇게 또 누릴 수 있게끔 좀 이렇게 볼수 있는 곳, 경험할 수 있는 곳을 가시는 것도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나니까 저도 한번 계획해 봐야겠네요. 주변에 또 정보 찾아보시면요, 정말 좋은 전시들 많이 있습니다. 무료 관람하는 곳도 많이 있고요. 네. 자,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 오늘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는 토요일 순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서머 스페셜로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정말 좋은 찬양들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 찬양 이어서 들어볼게요. 김관호 전도사님이셨는데 지금은 마찬가지신지 모르겠네요. 김관호 전도사님의 비틀거리고 준비했고요. 그리고 해리티지의 아버지 두 곡의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김관호의 비틀거리고 김관호 베스트 앨범 중에서 들려드렸고요. 이어서 들으신 곡은 헤리티지의 아버지였습니다. 기도문 형식으로 되어 있는 이 아버지라는 곡의 원 제목은 Father입니다. 똑같아요. 근데 이 노래는 이집트 왕자 OST에 수록되어 있는 곡을 헤리티지가 커버한 곡이에요. 이집트 왕자라는 OST는 출애굽기를 배경으로 한 모세의 이야기이죠. 되게 유명한 그 곡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Father이라는 아버지라는 곡은 많은 분들이 좀 잘 모르셨던 곡이에요. 그래 원래 이 원곡은 너무나도 유명한 미국의 가수죠. 브라이언 맥나잇이 불러서 또 화제가 됐었던 그런 곡입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그 애니메이션 다윗? 네. 저는 그 시사회 때 봤거든요. 여러분들 보셨나요? 이 여름에 또 갈 수 있는 곳이 극장 아니겠습니까? 극장에서 여러분들 자녀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볼 수 있는 또 좋은 애니메이션 장편 애니메이션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요새 이야기하는 PPL은 정말 아닙니다. 정말 귀한 기회가 생겨서 함께 시사회를 저는 이제 가족들과 함께 했거든요. 너무 재밌게 봤고 그리고 그 안에서 또 하나님 주신 마음들과 생각들을 좀 정리할 수 있었어요. 그걸 또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죠. 정말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그 애니메이션이 뭐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됐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믿는 우리들이 그런 애니메이션들을 보면서 그 안에서 깨닫게 되는 또 하나님의 마음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간이 그래도 꽤 길어요. 러닝타임이 꽤 긴데 그 긴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다윗에 대한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집중되는 한 장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더 많은 내용을 얘기하면 스포일러가 되니까. 근데 그 장면보다도 다윗의 전체적인 짧지만 전체적인 성장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는가,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끔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또 뭐 그 자리에 많은 목사님들도 계셨고 다른 분들도 계셨지만 다른 분들은 어떤 생각이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참 좋은 시간을 가졌다는 말씀 드리고요. 시간이 되시면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함께 또 가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강주인의 달빛 가스펠 24시간 복음방송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저는 토요일 주일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찬양을 먼저 듣고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뭘 들을까요? 많은 곡들이 준비가 돼 있어서 이 찬양 듣죠. 김승희의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김승희의 사막의 샘이 넘쳐흐르리라 듣고 오셨습니다. 강중일의 달빛가스펜 이제 마지막 인사드려야 될 시간이 되었네요. 마지막 찬양은 라스트의 이길 끝까지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있으시든지 간에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 끝까지 붙들고 이 여름도 잘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내일 예배 찬양들로 예배 팀들의 찬양들로 함께 썸머 스페셜 계속 이어갑니다.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폭염 속 안전을 위한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폭염사고 예방수칙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어르신, 신체 허약자, 환자 등을 두고 외출할

경우에는 친인척이나 이웃에게 부탁하고 전화 등으로 안부를 확인하기.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자녀들은 수시로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리기. 물을 많이 마시고 카페인 음료나 주류는 피하기. 야외 활동을 최대한 피하고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생이 넓은 모자, 양산, 물병 등을 반드시 휴대하기. 건설 현장 등에서는 폭염 안전수칙을 꼭 지키고 가장 더운 시간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그늘에서 휴식하기. 외출 중이거나 집에 냉방기가 없는 경우 가장 더운 시간에는 인근 무더위 쉼터에서 더위를 피하기. 가축은 축산의 환기, 물 뿌리기, 적정 사육 마릿수 유지 등으로 온도 상승을 억제하고 양식 어류는 꾸준히 관찰하고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 주기. 또한 폭염 등으로 인한 고온다습한 날씨로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염된 물이나 식재료를 섭취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손은 비누로 꼼꼼히 씻고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고 물은 끓여서 마시고 조리도구와 시설은 철저히 세척, 소독하는 등 식중독 예방수칙을 꼭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극동방송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대지를 뜨겁게 달구는 한여름의 열기와 함께 8월의 첫날이 밝았습니다. 1년 중에 가장 뜨거운 달, 8월의 문이 활짝 열렸는데요. 정말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르고 숨이 턱턱 막히는 무더운 계절이지만 달력의 새 장을 넘기며 우리의 마음만큼은 새로운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히 채워지기를 원해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잠언 말씀인데요. 네, 오늘 이 새벽 세상의 폭염에 지친 여러분의 심령 위에 얼음 냉수보다도 더 시원하고 청량한 주님의 은혜를 듬뿍듬뿍 부어드리는 그런 찬양과 함께 행복한 시간 주님의 시간에 출발해봅니다.

8월의 뜨거운 태양이 세상을 가득 채우듯 내 영혼의 성전에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소서. 세상의 불볕더위 속에서 마음이 조급해지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바위 틈에서 솟아나는 시원한 생수 같은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내 이웃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네, 이 뜨거운 여름 정말 얼음 냉수 같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시원하고 청량함을 선사하는 여러분 제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에는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제2장. 그때에 레위 집안의 한 남자가 가서 레위족의 딸을 취하였는데 그 여자가 아이를 가져 아들을 낳고 보니 실로 그가 아름다움으로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더 그를 숨기는 일이 불가능해지자 그녀는 그를 위해 갈대로 짠 함을 가져다가 역청과 칠로 쌓아 바르고서 그 아이를 그 안에 넣어 나일강가의 갈대숲에 놓아두었고 그 아이의 누이는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자 멀리 떨어져 서 있었다. 그때에 바로의 딸이 나일강가로 몸을 씻으러 내려왔고 그녀의 신어들이 나일강가를 거닐고 있었는데 그녀가 갈대숲 속에 한 함이 있는 것을 보고서 자기 하네를 보내 그것을 가져오게 하였다. 그녀가 그것을 열어서 아기를 보니 아이가 울고 있었다. 그녀가 그 아기를 가볍게 여기며 이는 히브리족의 아기로다 라고 말하였다. 그때에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내가 가서 당신 대신 히브리 여인 중에서 젖 먹일 어미 될 여자를 불러와 그녀로 하여금 당신 대신 저 아기를 젖을 먹이게 하오리까 하고 물으니 바로의 딸이 그녀에게 가라 하였고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왔다. 이에 바로의 딸이 그녀에게 그대는 이 아기를 데리고 가서 나 대신 젖을 먹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에게 상급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하니 그 여인이 그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였다. 그 아기가 자라남에 그녀가 바로의 딸에게 그를 데리고 가니 그가 그녀의 아들이 되었다. 그녀는 실로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도다 라고 말하며 그의 이름을 모세라 지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자기의 동족에게 나아가 그들의 고역을 볼 때 한 애굽 남자가 자기의 동족인 히브리 남자를 때리는 것을 보았다. 이에 그가 이리저리 돌아보고서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그 애굽 남자를 쳐 죽이고 모래밭에 감추었다. 이튿날 그가 다시 나가니 이번에는 히브리 남자 두 사람이 싸우고 있었으므로 그 잘못한 남자에게 어찌하여 너는 너의 벗을 때리느냐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누가 그대를 우리 우에 다스리는 재판하는 사람으로 세웠느냐. 그대가 애굽 남자를 죽이더니 이제 그렇게 나를 죽이려느냐 라고 따지니 모세가 두려워하며 틀림없이 이 일이 알려졌도다 라고 뇌까렸다. 바로가 이 말을 듣고 모세를 찾아 죽이려 하니 모세가 바로의 눈길을 피해 달아나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가에 앉았다. 마침 미디안 제사장의 딸 일곱 명이 와서 물을 기르며 자기 아비의 짐승들이 마시게 하려고 물통을 채우고 있었다. 그때의 목자들이 다가와 그녀들을 밀어내니 모세가 일어나 그녀들을 도와서 그 짐승들로 마시게 하였다. 그들이 자기 아비 루엘에게 들어갔을 때 그가 너희는 오늘 어찌 이렇게 서둘러 돌아왔느냐 하고 물으니 그들은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그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어 우리를 위해 단호히 나서서 우리의 짐승대로 마시게 하였습니다 라고 답하였다. 그러자 그가 자기의 딸들에게 그러면 그가 어디에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그를 두고 왔느냐 너희는 그를 불러 떡을 대접해야 한다 라고 말하였다. 모세가
그 사람과 함께 살기로 동의하니

그가 자기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다. 그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부르며 실로 내가 외국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도다 라고 말하였다. 긴 세월이 흘렀으며 그동안에 애굽 왕이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노예살이에 지쳐 탄식하며 울부짖으니 노예살이에 지친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에게로 올라갔다. 이에 하나님이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더불어 맺은 자신의 계약을 기억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살피셨고 하나님은 그들을 돌아보셨다. 지금까지 출애굽기 2장 25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하고요.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환우 여러분, 환우 여러분의 아프신 곳곳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이 닿아서 하루속히 또 치유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혹시라도 깜빡 졸지 마시고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2004년에 저는 탈북했습니다. 뭐 여러 번 했는데 마지막 탈북입니다. 한 10번 넘게 건넜는데 마지막이었고, 그때 두만강을 건너면, 그게 2004년 1월이기 때문에 두만강이 얼어 있었거든요. 건너서 이제 산길로 막 올라가는데 왠지 기분이 이상하게 한번 돌아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봤어요, 북한을. 정말 새까맣더라고요. 뭐 전기불도 없고 가로등도 없고 집집마다 다 불이 없으니까 새까맣을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괜히 이상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명이신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정말 캄캄하구나 그렇게 느껴지면서 세상 어느 것보다 복음이 필요한 곳임을 제가 깨닫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어요. 강제복송 당했다가 도망쳐 나오는 길이어서 몸이 굉장히 허약했어요. 그래서 계단 위에 다리를 올리기도 힘들 만큼 몸이 허약했고 온몸이 다 상처였어요. 그래서 몸이 많이 아파서 이제 산길도 겨우 올라가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제 100번 강제복송 당해도 괜찮겠구나. 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겠고 나에게 허락한 것이 있다는데 그걸 이룰 때까지는 너와 함께 하겠다 하셨다는데 중국 어느 곳에 가든지 아니면 저기 어디 태평양 건너에 가서 살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불러주시겠구나라는 생각에 약간 마음이 되게 편안해졌어요. 평안이 임하고 그리고 몸에 실제로 힘이 나더라고요. 그 힘으로 밤새 걸었습니다. 그래서 한 3일 밤 걸어서 이제 제가 원했던 곳으로 잘 갈 수 있었죠. 한국에 와서 처음에 왔을 때는 당장 통일될 줄 알았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통일 지켜주시니까 빨리 나도 뭔가를 실제로 통일되면 북한에 작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에 밤낮 공부하고 그랬어요. 막 진짜 밤에 알바하고 낮에 공부하고 일하고 또 밤에 공부하고 대학교도 다니고 이러면서 세상 책도 막 즐겁게 읽고 이러면서 통일이 생각보다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주는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마음은 아닐 텐데 우리가 준비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장벽들이 잘만 허물어지면 이제 진짜로 휴전선도 허물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2002년 12월 20일 날 저는 북한으로 돌아갔거든요. 중국에서 살다가 저희를 돌보던 전도사님께서 이제 탈북민 돕는 일을 우리가 못한다. 교회에 집중하려고. 그러니까 너희가 만일 원하면 다른 곳으로 보내줄 수도 있고 또 원하면 고향집에 가족들이 있으니까 돌아가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마침 2002년이라서 이제 탈북민들이 중국에 막 대사관 문 뚫고 들어갈 때예요. 그렇게 한국으로 탈북하기 시작하고 막 이럴 때인데 저희한테도 길이 있다고 한국으로 이제 갈지 않겠냐라는 찾아오신 분들이 계셨어요. 한국에서. 중국에 있으면서 신앙생활 하기를 전도사님 집에 몰래 숨어 살면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이게 다였습니다. 그래서 할 줄 아는 게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기도할 시간을 좀 주시면 한국 갈지 아니면 어떻게 할지 하나님께 물어보겠다라고 하고 기도를 한 2주일간 했는데 기도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이 중국에 이렇게 오게 하셨고 우리를 북한에 태어나게 하셨는지를 쭉 삶을 돌아보게 하셨고 그때가 19살이었습니다. 저는 19살이었고 그러면서 그 좋은 소식 들으면 가장 친한 사람에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하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 생각해 가셨고 그게 북한에 있는 가족들, 친구들이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은 안 계시지만 전 누나와 동생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른 채로 이제 계속 살고 있었고 그래서 만나야겠다. 저는 98년에 처음으로 탈북했기 때문에 5년 만에 이제 고향 땅을 밟는 거였거든요. 너무 설레였어요. 두려움도 잠깐 있고 하나님 드디어 고향 땅 밟았습니다 하면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세요. 계속 기도해야 돼서 잠깐 있고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긴장감 반 이제 설레임 반으로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두 명이 오는 거예요. 군인들이었어요. 연말이라고 이제 경비를 강화한다고 매복처소를 새로 세우는데 우리 거기에 딱 걸려들었는데 도망쳐봤자 다 같이 따라오면 군인들을 이길 순 없잖아요. 꼼짝 못하고 이렇게 잡혀갖고 한 몇 날 며칠 잠도 못 자고 옷을 다 벗겨요. 그리고 계속 때리고 밟고 다니고 막 이렇게 계속 괴롭혀요. 물도 안 주고 가식갔던 물건 다 뺏기고 위험한지 무모한지 모르겠지만 성경책도 들고 갔었어요. 또 성경 구절들을 뽑아서 막 기록해놓은 게 있어요. 그걸 암기하느라고 엄청 들고 다니던 것인데 A4용지 예쁘게 쌌다가 이제 예쁘게 버렸습니다. 전도사님이 우리가 출발할 때 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해 주시면서 이제 문 밖으로 나가는 순간 여기건 다 잊어라. 북한에 가거든 잡히든 안 잡히든 믿음 있다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지 마라. 전도한다고 절대 그러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 전도사님 끝까지 인간적이셔. 이렇게 어째 믿음이 이렇게 없었을까. 우리 저 전도사님 되게 좋아하시는데 인간적이셨어요. 막 성경만 맨날 읽으니까 너네 그러다가 성경만 읽어갖고 교만해질 수 있어? 좀 인간적으로 놀아야지. 약간 우리에게 이렇게 세상의 삶을 가르쳐주셨던 스승님이신데 가실 때까지 인간적이네. 참 실망이야 이러면서 떠났는데 딱 잡히고 나니까 전도사님이 왜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지를 저희를 진짜로 아끼셨던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그래서 너네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우리가 북한에 살아남기를 바라셨던 것 같은데 저는 잡히니까 긴장돼서 내 주머니에 성경책이 있는 것도 깜빡하고 있었어요. 탈북하는 게 아니라 북한을 돌아갔기 때문에 굉장히 의심스럽다는 거죠. 무슨 목적으로 다시 돌아왔냐. 중국에서 뭐 했냐?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디에 있었냐? 그리고 한국 사람이냐? 미국 사람 만났냐? 교회 다녔냐? 이런 걸 본격적으로 물어보고 다 아니라고 이제 거짓말을 하고 있었는데 한 친구가 교회 다녔다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뚜럭 또 맞고 우리가 죽었구나 이런 생각에 군대에서 조사받고 경찰서에 넘어갔는데 경찰들도 알고 있더라. 너네 중국에서 교회 다녔다면 거짓말을 이제 더 이상 안 할 수는 없는데 살아야 되니까 거짓말을 조금은 하고 조금은 밝히자 이렇게 해갖고 교회 다녔는데 나는

먹기 위해 다닌 게 아니다. 밥 준다고 해서 다녔다. 그들이 말하는 거 믿고 싶지도 않았다. 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였다. 막 이러면서 또 한 번 이렇게 조선족 전도사님 팔고 그들을 매도하고 제가 살고 싶어서 그냥 죽음을 각오하고 고백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10장에 나오시잖아요. 너희가 하늘 앞에서 시인하면 내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겠다. 그 말씀을 또 몰랐어야 되는데 또 알고 있으니까 더 괴로운 거예요. 이게 그렇게 원망하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속으로 기도하는 중에 이제 뭐 경찰서에 갔다가 분주소 넘어가고 그 과정에서 계속 밥을 안 줘요. 밥을 마지막 분주소에 갔을 때는 들어가자마자 그냥 쓰러졌어요. 바닥에. 그리고 아무리 때려도 아프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03년이 돼서 설도 경찰서에서 보냈습니다. 계속 굶고 있었어요. 갇혀 있는다고 해서 그냥 가둬두지 않아요. 또 낮에는 일도 시키죠. 나무 폐기하고 막 일 시키는데 산에 보니까 제가 탈북할 때보다 나무가 더 많이 없어진 것. 그런 것들이 뭐냐면 북한 사회가 점점 더 메말로 가는 듯한 사인처럼 느껴져서 더 많이 가슴이 아팠고 그런 걸 느끼게 해주시니까 아 그런 거 보라고 잡히게 하셨나? 라는 생각도 들고 20일간 있다가 이제 꽃제비 수용소로 갔습니다. 어릴 때 살아봤던 곳이라 뭐 고향집에 온 것 같은 기분이지 하루 세끼 밥도 주거든요. 근데 사실은 밥도 준다 해서 거기가 또 이렇게 평안한 곳은 아니고 밥을 먹지만 그렇게 영양실조 걸려서 아이들이 많이 죽어요 거기서. 저도 동생과 거기서 살다가 헤어진 상태로 지금까지 얼굴을 못 보고 있고요. 동생도 찾고 싶고 누나도 찾고 전도도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왔는데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잡혀있게 하시는 바람에 아 이게 나의 의지였나 보다 나의 의의가 앞섰나 보다 하나님의 의의가 아니라 이런 회개를 하고 있었는데 꽃집이 숙소에 가니까 동생과 누나 소식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누나는 여자니까 중국에 가든 어디 가든 좀 살았을 것 같아요. 왠지 죽진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동생은 꽃집이 숙소의 생태 환경을 알기 때문에 그때까지 살아있을까 과연. 왜냐하면 제가 그 북한에서 꽃집이 숙소 생활을 할 때 이미 너무 많은 아이들이 영양실조로 계속 매일같이 죽어나갔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동생은 그 어린 아이가 살아남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있었죠. 동생도 살아있다 하고 심지어 친척이 와서 데려갔대요. 이게 사실은 우연 같잖아요. 근데 기도를 제가 계속 했던 저에게는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큰 응답이었어요. 동생과 누나가 살아있다 그 땅에. 그게 최고의 응답이어갖고 또 한 번 굉장히 온몸에 혈기가 도는 듯한 은혜를 좀 받았었고 그곳에 있으면서 꽃제비 아이들이 어떤 소망을 품고 여기서 이렇게 어른이 되어갈까라는 생각이 들면 되게 안타까웠는데 하루 세끼 밥은 주는데 소화도 못 시키고 옥수수 밥 주니까 양이 워낙 적어서 그거 먹고 이제 우울하게 이렇게 있는 거죠. 재밌는 것도 없고 뭐 게임도 없고 뭐 공부할 것도 없고 공부도 안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찾아가서 이야기거리가 있어야겠다 해서 조금씩 얘기해주기 시작했죠. 중동 지역의 이야기를 좀 해주기 시작했어요. 거기는 원래 유태인들이 살던 곳인데 이러면서 아브라함이 얘기도 하고 예수님 하나님 빼고 다 얘기해줬어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서양 사람들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해주고 이게 이제 관리자의 또 귀에 들어가서 관리자가 네 짧은 혓바닥 잘못 눌려갖고 응? 애들한테 이상한 헛소리 해갖고 너 큰일 친다 이제 그러다가 그래서 다시는 내 귀에 네가 무슨 말 했다 이런 얘기 안 들리게 해라. 그래서 그때 이후로 조용히 말 못하고 근데 아이들은 3일 밤낮으로 그 얘기 듣고 싶어 했어요. 얘기해주고 너는 꿈이 뭐니? 이런 질문도 해보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꿈이 있고 뭔가 희망과 소망이 있다면 좀 더 뭔가 힘을 낼 것 같은데 거기에 있으면 그걸 갖기가 어려워요. 언젠가 우리 부모가 와서 나를 데려갈 거야. 이게 가장 큰 꿈인데 이미 부모님들은 안 계신 거예요. 다 돌아가셨구나. 그러니까 아이들이 내가 여기서 뭐 이러다가 죽는 거지 뭐 영양실조 걸려서 다 이게 그냥 삶의 결론이 이미 나 있었어요. 머릿속에. 그래서 아이들에게 뭔가 좀 희망이 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는데 관리자가 막아서 제가 거기까지 얘기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같이 잡혔던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거기 있던 걸 어떻게 소식을 듣고 그래서 그 친구들 도움으로 제가 2003년 4월 1일 날 이제 두만강을 또 건넜습니다. 건넜는데 전도사님이 오셨더라고요. 다음날 전화하니까 그래서 나를 데리고 갈 줄 알았어요. 돈을 주시면서 다시 돌아가라 북한으로. 돌아가는 건 전도사님이 하시고 저는 대신 중국으로 다시 가고 싶은데 이런 말이 올라오는데 차마 이제 제가 북한 전도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돌아갔기 때문에 저희 마음과 달리 네 가야지 하고 돌아갔어요. 그날 다음날 24시간 만에 다시 돌아갔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주님의 시간에 함께 해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날씨가 더울수록 들판의 곡식과 과일들은 속을 더 알차고 달게 채워간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삶의 무더위와 땀방울은 우리를 지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열매를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답게 연결게 하려는 주님의 섭리가 아닐까요? 8월의 첫날을 시작하면서 혹시 이제 풀리지 않는 문제나 건강의 연약함으로 낙심하고 계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오늘 토요일 하루는요, 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크게 외치며 당당하게 미소 한번 지어보세요. 여러분의 그 믿음의 고백이 8월 한 달을 승리로 이끄는 기적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네, 새로운 달, 새로운 은혜로 채워가실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을 제가 늘 기도로 뜨겁게 응원하겠습니다. 가슴 활짝 펴시고요, 행복한 토요일 보내시기 바라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지뢰의 원리를 발견한 그리스의 수학자 아르키메데스는 나에게 충분한 지뢰와 설탕이 있다면 지구도 들어올릴 수 있다라고 말했죠. 이 말을 들은 시라쿠사의 히레른 왕은 직접 시연을 보여달라고 부탁합니다. 아르키메데스는 백사장에 놓인 작은 배에 병사들을 가득 태우고 지뢰의 원리를 사용해 배를 바다로 띄웠죠. 이 아르키메데스가 평범한 막대기로 그리고 받침대로 이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던 건 받침대가 어디에 위치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죠. 받침대가 물체에 가까울수록 적은 힘으로 들게 된다는 것이 지뢰의 원리죠. 소명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쓴 오스 기니스의 저자는 이 지뢰의 원리가 그리스도인의 소명과도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올바른 받침점 위치를 찾는 순간, 받쳐야 하는 그 올바른 위치를 찾는 순간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소명이야말로 인간의 경험 중 가장 포괄적인 방향 전환이며 가장 심오한 동기부여이며 모든 역사에서 삶의 궁극적인 이유가 된다라고 하면서요. 소명에 응답하는 것이 인생의 중심 목적을 발견하고 성취하는 길이라고 말하죠.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찾고 이 소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8월의 첫날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할게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지은 주의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눈보다 더 정하리라.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조금 전 올려드린 찬송 내 평생에 가는 길 1절부터 4절까지 가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아갈 때 그 소명의 길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한없는 평안과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어려운 그 모든 일들 우리가 할 수 없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통로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이어서 내 평생에 가는 길 이번에는 김혜실의 팝창단의 목소리로 조금 전 함께했던 이 가사를 묵상하며 우리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올려드릴까요?

0: 내용은의 그윽히 깊은 데서 찬양 함께 했는데요. 트루바의 고원석 씨의 목소리로 올려드렸습니다. 계속해서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8월의 첫날 오늘의 말씀 함께 할게요.
1: 어느 날 성 프란시스코에게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선생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사람들이 변하는데 그 놀라운 사역의 비결이 뭡니까? 간단한 대답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느 날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땅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무지하며 가장 미련한 한 사람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을 통해 내가 강함을, 지혜로움과 능력을 나타내리라. 바로 그 사람이 프란시스코였습니다. 겸손하고 보잘것없고 힘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해서 쓰셨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자신의 자격 없음, 비천함, 무익함을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때때로 인간의 선택 기준과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잠언 3장 34절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죠. 그 여자 개 취급을 받으면서도 겸손하게 주님의 발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내 딸 좀 고쳐주세요. 믿음의 시험을 하시는 것은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입니다.

0: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낫다고 그랬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곧바로 응답하시지 않으시고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신 후에 비로소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미라 인내는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복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 곁에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어야 돼요. 주님이 떠나시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은혜도 끝이고 기도응답도 끝이고 구원도 끝입니다. 주님의 곁에 머물러 있을 때에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 여러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의 화답인 아멘으로 나아갈 수 있게 소망합니다.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님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합니다.

이와 챔버 콰이어였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계속해서 매 주말마다 만나보는 복음의 메아리 이 시간 올려드리는 북한 땅을 위한 오늘의 기도. 오늘도 북한이 고향인 한 자매가 올려드리는 북녘당 고향을 위한 이 기도에,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에 아멘으로 함께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것이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이 직면한 어려움과 분단의 어둠 속에 숨겨져 있는 영적 전쟁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사탄과의 싸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이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며 복음 통일을 가로막는 악한 세력의 전략을 분별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두운 내 눈 밝히사 피아노 연주의 이윤정 씨였습니다. 주님께서 어두운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어두운 남과 북 한반도 땅을 밝히시고 진리를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제사장 국가로 거듭나는 역사를 구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 텐데요.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진리의 열쇠를 쥐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찬양 후에 2부 순서 이어집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북한어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곁들여 주어지리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더하시며 북한어 표현으로 모든 것을 곁들여 주시며 함께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평안과 사랑으로 바꾸어 주시는 주님의 능력 가운데 8월의 첫날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문을 열어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하세요.
1: 네, 외화벌이를 위해서 해외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보고 있는데요.
2: 네네.
1: 이 말도 안 되는 여러 규칙들을 북한 주민분들이, 해외 나와 있는 북한 주민분들이 어겼을 때 크고 작은 처벌을 받게 되잖아요.
2: 네.
1: 근데 집단사회인 만큼 또 북한에서도 이 연좌제가 있는 만큼 과연 혼자만 처벌을 받을지도 싶더라고요.
2: 그러니까요. 그거를 뭐 방조하거나
1: 네.
2: 혹은 그냥 모른 척하거나 이거를 막 개선해라 막 이렇게 옆에서 소리지지 않거나 이런 것들이 다 처벌받는다. 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북한의 해상, 건설업, 수산업 이게 각 지역에 파견된 노동자들이 뭐 개인의 실수나 규율 위반이 뭐 그냥 본인에게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노동자뿐만 아니라 현지 관리자, 당비서 그러니까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 이런 거죠.
1: 네.
2: 심지어 여기에 더해서 본국의 가족까지 아예 뭐 동떨어져 있어. 이거를 어떻게 제지할 수도 없는 가족까지 함께 처벌받는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게 오래전부터 존재하던 통치 방식이잖아요.
1: 네.
2: 그러니까 사람을 아예 뭐 나쁜 짓이라든지 아무런 행동까지 못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통치 방식의 연장이고요. 해외 파견 조직에도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개인 문제뿐만 아니라 노동 그룹 전체의 조직력, 지도력, 실패로 규정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관리자 그리고 단위 전체가 함께 처벌 대상이 된다. 이게 참 무섭습니다.
1: 그래도 이게 어떤 단계적인 처벌 방식이 그 수위에 맞는 처벌 방식이 있을 것 같은데
2: 네.
1: 보통은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처벌을 받나요?
2: 현지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내려지는 조치 그리고 가장 많이 내려지는 조치가 뭐냐면 강제 귀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떠나라. 넌 여기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라고 하는 식의 네. 처벌을 하는 거죠.
1: 근데 보통 그렇게 강제 귀국을 시키면
2: 네.
1: 교환 방식으로 한 명이 또 오기도 하는 거예요?
2: 그렇죠. 그러니까 도구가 한 명이 사라졌잖아요.
1: 네.
2: 그 도구를 당연히 채워야 되는 거고 있죠. 그러니까 뭐 단준 음주나 근무지 이탈 같은 경우에도 조국으로 소환되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강제 귀국은 그냥 돌아가면 뭐 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정치적 처벌과 연계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반역자 신분으로 전락할 수 있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출신 성분이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토대도 중요하고.
1: 네.
2: 이게 나쁘면 자기 자신 승진을 못해요. 자기 자신 권한을 가진 그런 간부로 성장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1: 네.
2: 넌 요 정도밖에 안 돼. 라고 하는 거를 틀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이 노동자들은 당연히 이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또한 노동자가 강제 귀국되면 해당 단위 관리자가 또 해임되거나
1: 네.
2: 또 심한 경우 본국에서 강도 높은 또 총알을 맞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잘못하면 관리자도 함께 책임진다. 이 구조가 사실상 연좌제처럼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자가 당연히 노동자를 얼마나 더 감시하고 처벌하고 막 이렇게 하겠습니까?
1: 네.
2: 이 구조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1: 그래서 또 중국에 있는 외화벌이 북한 주민들을 취재하시면서 보고서를 발표하셨잖아요.
2: 네.
1: 이 보고서에도 연좌제, 그러니까 가족들, 북한에 있는 가족들까지 처벌을 받았던 그 사례가 구체적으로 언급된 게 있을까요?
2: 이게 없는 게 좋을 텐데
1: 네.
2: 좀 안타깝게도 있어서 저희도 좀 마음이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수산공장에서 파견된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도주나 실수로 인해서 전체 팀이 함께 징계되는 관행이 좀 일상적으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노동자가 탈출을 시도할 경우에는 전체 팀 전체가 즉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송환이 되거나 철수되거나 귀국 후에는 집단 총화와 정치적 문책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보고서 속 관리자 귀국자 귀국 노동자 증언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 명이 문제를 일으키면 단위 전체가 연좌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북한 내부 통제 방식이 해외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고 이게 그냥 봐주는 식이

0: 없고 네. 진짜 철저하게 집행된다. 라고 하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고 해서 매우 중요한 사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근데 이게 아무래도 사람이 사는 곳인데 네. 그렇게 한번 처벌을 받다 보면 동료들로부터의 그 시선들
0: 그렇죠. 따가운 시선들 당연히 있죠.
1: 네. 은밀하게 이루어진 어떤 따돌림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0: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다른

0: 자기 자신의 행동 거지를 또 조심하게 만드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이게 군중신고법이라고 제가 몇번 말씀드렸는데, 북한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저기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보고 나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본인이 처벌받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도 있겠다. 해외 파견 현장에서도 이런
1: 네.
0: 생각도 듭니다.
1: 근데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연좌제를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북한이 고집을 하는 걸까요?
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혁명이라고 하는 건
1: 네.
0: 자기 자신만 희생이 되면 그거는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전 세계 이제 역사를 보면 어떤 하나의 극적인 그런 사건 사고에서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어떤 불의에 막 맞서고 그 불의가 정말 이게 실현되기까지 내가 어떻게든 내 목숨 하나는 바쳐갖고는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족 전체, 그 가족이 뭐 아빠, 엄마뿐만 아니라 내 사촌, 내 팔촌, 막 이렇게까지 크게 벗어나, 내 전체 집안, 아예 몰살을 당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 못 해요. 그러니까 북한 당국은 그런 거를 이제 은밀하게 좀 주입시키는 그런 사상에 대해서 철저하게 구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 집안이 몰살당할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0: 네.
1: 그럼 실제로 정말 해외에서 그렇게 무슨 잘못을 하거나 처벌을 받거나 돌아갔을 때 가족들에게 끼치는 직접적인 영향도 분명히 있는 거죠.
0: 뭐 가족 처벌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사례는 좀 제한적이었지만 뭐 조주나 이탈 이거를 북한 당국이 가장 싫어하긴 하는데 이게 발생을 하면 본국의 가족에게 즉각 조사가 들어간다라는 증언이 여러 건 확인됐습니다. 해외 파견 자체가 뭐 정치적 신뢰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도주자는 충성심 결여, 아까 얘기했던 반동 분자 이렇게 간주되기 때문에 가족까지 감시 대상이 되거나 혹은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노동자와 관리자는 도주하면 본국 가족에게 반드시 문제가 된다라는 이 문구를 교육을 받고 북한 파견되기 전에 교육을 받고 출국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록 문서에 명시된 법률은 없어요. 법률이 있다면 또 문제가 되는 거겠죠. 국제사회에서 계속 문제를 걸기 때문에 법률은 없지만 관행에 기반한 사실상의 연좌제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 북한 노동자들의 공통된 증언이었습니다.
1: 이렇게 집단으로 받는 처벌 때문에 노동자들 사이에서의 분위기도 분명히 살벌하겠죠.
0: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감시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당연히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현재 상황을 좀 몸에 공유를 하거나 그래야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이 나쁜 환경을 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한 명의 실수로 모두가 처벌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통제하는 수평적 감시 체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감시하고 있고 누가 나의 그런 잘못을 상부에도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 개인의 자유가 철저히 박탈된 상황에서 강제 노동 구조가 만들어졌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1: 대체로 이렇게 강제 귀국을 시키는 경우가 이렇게까지 처벌하는 경우가 어떤 북한 당국 입장에서 잘못을 해야 하는 건가요?
0: 이제 북한 당국의 그 계획에 어떤 반발을 한다거나 너무 많은 뭐 외화과제를 내린다거나 뭐 어떤 식으로 선전을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그뭐 말을 엄비슷한 비슷한 얘기를 하거나 집단적으로 이제 뭐 어떤 봉기 아닌 봉기를 하거나 그런 것들은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가장 문제 삼고 이런 문제는 절대 봐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을 계속적으로 교양하고 강조하고 실제 집행을 하면서 스스로가 깨닫게 만드는 그런 전략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이게 분명히 북한 주민분들이 방송을 들을 때는 너무나 익숙한 구조인
0: 네.
1: 일 테죠. 연좌제가 수십 년 전부터 태어날 때부터 경험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0: 네.
1: 근데 이게 분명한 거는 국제사회가 봤을 때그 어느 국가에서도 봤을 때 이게 잘못된 거죠.
0: 그렇죠. 협박 혹은 보복, 뭐 제재를 하겠다는 위협. 이게 국제노동기구 ILO에서는 강제노동의 대표적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1: 네.
0: 근데 북한의 노동자의 경우는 이게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관리자, 단위 전체가 처리하는 구조기 때문에 정말 더욱더 심각한 지표가 될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 노동자는 도주나 문제 제기를 사실상 시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점이 엄청 문제인 것 같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요. 그래서 저희 보고서에도 한 명의 문제로 모두가 문책된다는 노동자 증언이 다수 등장하는데, 이게 국제 기준에서는 명백히 강제 노동에 위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모든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해결의 시점을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1: 네, 이렇게 뭐 동료의 실수로 함께 나아가서 가족까지 처벌을 받는 구조. 북한 사회 전반부터 노동 현장까지 만연해 있는 북한의 지배 방식인데요. 개인의 선택과 책임이 사라진 자리에 정치적 감시만이 남는 이 구조 가운데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서로를 존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찾아오기를. 무엇보다 복음으로 그 역사가 일어나는 날이 머자는 줄 믿으면서 오늘의 외화벌이의 진실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 NK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편 145편 1절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숨쉬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송축하기에 소망하면서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할까요?
1: 시골 어느 자그마한 교회가 있는데 이제 토요일이면은 이제 어느 한 권사님 중심으로 음식을 많이 준비해가지고 주일날 이제 시골이니 가족적인 분위기가 있잖아요. 주일이면 예배 끝나고 잔치를 보려고 매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 교인들이 보니까 음식이 항상 모자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토요일날 음식을 많이 갖다가 이제 재료도 사고 소고기 뭐 돼지고기 뭐 해가지고 재료를 많이 사다가 절여놓고 잠겨놓고 주일날 이제 음식을 끓이는데 토요일날 밤에 소위 이제 소고기나 이런 중요한 음식 재료가 상당 부분 없어지는 거예요. 누가 도둑질을 가는 거예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항상 음식이 모자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음식 담당인 그 A 권사님이 이게 도대체 한두 번도 아니고 누가 도둑질을 가냐 말이야. 하나님의 이 잔치 음식을.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밤에 몰래 와본 거예요. 아, 그랬더니 젊은 애기 엄마가 교회 주방에 있는 소고기를 많은 부분을 뚝 잘라가지고 가져가는 거예요. 도둑을 잡았어. 권사님이. 그렇지만 A 권사님은 입 밖으로 그 젊은 여집사님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소문은 어떻게 퍼졌냐 하니까 그 A라는 권사님이 도둑으로 몰린 거예요. 매번 토요일날 음식을 훔쳐간 도둑으로 몰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이 말이 이중적이라고 그렇게 혼자 선한 척하고 충성하는 척하고 그렇게 앞장서서 봉사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더니 사실은 실속 챙겼다고 아주 고귀하고 중요한 음식을 싹싹 뒤로 빼돌렸다고 저 도둑이라고 아 사람들이 권사님만 가면 피하는 거 그리고 사람들이 권사님하고는 지금 말도 안 하고 점점 권사님은 외톨이가 됐어요. 그렇게 한 달에 가고 두 달에 가고 석 달에 가고 늦가을에 이제 부흥회를 했어요. 그 시골에 부흥회를 해서 큰 은혜들을 받고 이제 부흥회 마지막 날 이제 회개문이 열리고 회개를 하고 그러는데 끝날 무렵에 소고기 도둑질에 간 그 젊은 여집사 있잖아요. 그 여집사가 일어섰더니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도둑이라고. 저 권사님은 누명을 받은 거라고. 사실은 내가 이러이러해서 부득이하게 친정어머니 때문에 다섯 번 소고기를 훔쳐갔다고. 저를 용서해달라고. 제가 회개한다고. 그래서 교회가 발칵 뒤집혔어요. 그 A라는 권사님의 도둑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권사님 보고 죄송하다고 우리가 몰랐다고 우리가 오해를 했다고 우리가 누명을 쓰였다고 우리가 판단하고 이렇게 왕따시켰다고 죄송하다고 권사님 진작 얘기를 하지 왜 얘기를 안 했냐고 그때 권사님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저는 단지 빚을 갚으려는 마음으로 저는 침묵을 지킨 것 뿐입니다. 빚을 갚으려는 마음으로 오해를 받고 있습니까? 빚을 갚는 마음으로 견디십시오. 억울함이 있습니까? 빚을 갚는 마음으로 참으십시오. 힘듭니까 인생이? 빚을 갚는 마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양치는 것도

0: 빚을 갚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도 빚을 갚는 마음으로, 소자에게 내게 속한 자라의 소자에게 냉수한 것을 주는 자는 예수님 말씀 내가 결듣고 삼을 일 참게 주겠다. 빚을 갚는 마음으로 냉수한 것이라 섬기는 것. 상 안 주셔도 돼요. 빚을 갚는 거니까.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안겨주겠다. 예. 양이 속을 새깁니까? 양이 등에다 칼을 꽂고 이사 갔습니까? 양이 약속을 어겼습니까? 양이 배신하고 떠났습니까? 양이 얄밉습니까? 끝까지 양을 지십시오. 빚을 갚는 마음으로, 하나님처럼 주님처럼 섬기는 자세로. 그러면 목자장에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냐는 영광의 면류관까지 주신다.
1: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파주 충만한 교회 임다윗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8월 1일 토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저녁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평안도와 함경도 지역을 중심으로 곳에 따라 기습적인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소나기에 의한 지역별 예상 강수량은 평안도와 함경남도 지역에 5에서 20mm, 함경북도 지역은 5에서 10mm 안팎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최저기온은 대구와 제주, 강릉, 포항이 27도, 신의주와 함흥, 서울, 목포, 여수가 26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개성, 대전, 광주가 25도, 강계와 춘천이 24도, 청진이 23도, 해산 21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부산 38도, 대구와 강릉, 포항이 37도, 대전과 광주, 여수가 35도, 서울과 춘천이 34도로 보이고요. 목포와 제주가 33도, 평양과 신의주, 강계, 개성이 32도, 함흥 27도, 청진이 24도, 해산 23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는 최대 2m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깊이 동행하며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양까지 함께 했습니다.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세운 교회로서 흔들리지 않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구원의 그 기쁜 소식 보혈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주변의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는 한없는 복을 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생명이 살아나는 기적의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제작 진행의 임지현,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ED 주파수 FM 93.1MHz 출력 1kW로 방송되는 FEBC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광주 극동방송의 연주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번영로 73번지, 송신소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무등산 장불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주극동방송은 광주를 비롯한 전남 서남부 지역의 복음화와 기독교 문화 창달을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광주극동방송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주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광주극동방송 편성책임자는 송옥석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광주극동방송입니다. FEBC FM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상황 속에서 충성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찬송가 381장, 새찬송가 333장, 충성하라 죽도록. 통합찬송가 381장, 새찬송가 333장, 충성하라 죽도록.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신성성결교회 신윤진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주님 감사합니다. 밤새 잘 자고 건강하게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일 무더위로 건강이 상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주여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주시는 건강과 지혜와 믿음과 비전으로 더 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면서 성령께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내는 주님의 사신이 되어 복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사람 되게 하시고 전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고 마무리하는 저녁에 하나님 앞에 쌓이는 복된 승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영광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0: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순복음 성복교회 정재명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네 번째 시간 충성이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부터는 우리 일곱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일곱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한 가지 동일한 패턴이 나옵니다. 일곱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의 동일한 패턴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직접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한 성도님들이요. 여러분들은 예수로 시작하길 바랍니다. 예수로 시작해야 예수로 맞춰지는 거예요. 시작이 틀리면 절대로 끝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로 시작하여 예수로 맞춰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두 번째 소문학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하여 주시는데요.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 8절로부터 11절까지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문학교회에 계시되어진 예수님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처음이요 마지막 되시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이요. 예수님이 처음과 마지막이 되실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분이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창조주이시며 시간의 창조주이시며 공간의 창조주이신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 창조주이기 때문에 처음이요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종교에서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어떤 종교에서도 말하지 못하는 처음과 끝이 오직 예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소문학교회는 굉장히 힘든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의 서머나 지역은 황제를 숭배했던 곳입니다. 예전 우리 일제 강점기 때에 천황을 숭배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천황 앞에 절하지 않으면, 그 천황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삶이 어려웠어요. 삶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기가 어려웠죠. 동일했습니다. 서머나 지역에서도 황제의 숭배가 있었기 때문에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상권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상권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세금을 먹임으로 인해서 살 수가 없었던 곳이 바로 이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울며 겨자식으로 황제를 숭배했던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서머나 교회는 정말 하나님만 믿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고 그 숭배 때문에 너무나도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죽음의 위협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나 예수다. 그래 죽음 두려워하지 마. 죽음 두려워하지 마. 세상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우리는 죽지 않으려고 믿는 게 아니라 죽어도 부활할 것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다. 또한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주님께서는 교회의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요, 머리는요 발끝에 가시가 찔려들어 알아요. 입은 몰라요. 그래서 발에 피가 나도 입은요 먹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게 입이에요. 그러나 머리는 압니다. 머리는 알기 때문에 고통을 느껴요. 그리고 고통을 느끼는 순간 그 발끝을 향해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너가 가시에 찔렸구나. 너가 지금 피가 나고 있구나. 내가 곧 명령해서 치료할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중과 형편을 다 아시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이행하면 반드시 승리가 우리의 삶을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외적인 모습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 마음을 보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주님이 정반대로 얘기하시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너희가 부유하다라고 얘기하냐? 아니야, 너희 실상은 가난한 사람이야. 그런데 반대로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 너희가 부유한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기준이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는 다윗을 세울 때도 그 심령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 속에 부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부여한 자예요. 반드시 그 부여한 주님께서 우리를 부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상 고난받는 게 얼마나 어렵고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지는 그 시험을 당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모르고 당할 때에는 너무 힘들어도 알면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 장차 되어질 일들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이상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또한 말씀하시죠.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사실은 너무 혹독한 것 같아요. 환난과 궁핍도 아시고 그리고 고난받을 것도 아시고 마귀들이 옥에 던지는 것도 아는데 거기다가 충성까지 요구하시는 예수님이 좀 야속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충성을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사슴과 같이 높이 두시기 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체조 선수들이 올림픽 경기를 해보면 똑같이 퍼펙트한 연기를 하면서도 누구는 3점, 누구는 5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연기하는 난이도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난이도 차이가 점수를 먼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바퀴 반 도는 거, 이거는 아무리 잘해도 3점인 거예요. 그런데 세 바퀴 반을 도는 거, 이거는 5점짜리 연기입니다. 그래서 이 5점

5점짜리 연기를 하다가 혹 실수해도 0.5점, 1점이 깎입니다. 그래도 3점 퍼펙트한 사람보다 점수가 높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는 온전한 충성을 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기준을 높여버리신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실수하고

0: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설교 준비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충성이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에서 찾고 찾다가 시편 101편 6절 말씀을 보고 정말 제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있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피신대요. 여러분 이 살피신다라고 하는 말은 주님이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봐서 정말 나를 향하여서 충성된 사람이 누군가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찾으신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와 함께 살게 하리라. 할렐루야. 나와 함께 살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을 보는 순간에 너무너무 내 마음이 흥분이 됐어요. 살게 한대. 나랑 함께 살게 하신대. 마치 예수님께서 충성된 자들을 향하여서 프로포즈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의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의 명예 때문에? 우리의 자랑 때문에? 아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도록 주님은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어디로 높여주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보좌에까지 올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얼마나 시샘했어요. 그런데 그 시샘이 언제 끝납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국무총리로 올리는 순간에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 형들에게 얼마나 시샘을 당했습니까? 전쟁터에 나갔을 때 너가 뭘 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라고 했던 것이 형들입니다. 그런데 그 형들의 시샘들이 언제 끝납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왕의 자리로 올려주셨을 때. 여러분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 거룩한 약속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나와 함께 살게 할 것이고 나와 함께 사는 것은 나의 자리로 올라오는 거야. 나의 자리로 올라올 때 절대로 절대로 세상은 너희를 건들 수 없는 거야. 사마처의 사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두 배의 부자가 되면 사람들의 시샘을 얻고 열 배의 부자가 되면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그 사람이 100배나 부자가 되면 사람들이 그와 화친을 맺으려 한다고 한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조금 남들과 경쟁해서 잘 사는 거 시샘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10배, 100배가 되었을 때 도무지 넘볼 수 없는 사람이 될 때에 사람들은 그에게 화친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주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나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 높은 곳에 올려주시되 하나님의 보좌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 세우시는 거예요. 그 높이 세우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를 해하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로 지켜주시는 그 거룩한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 지금까지 순복음 성복교회 정재명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네 번째 시간 충성이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949-0000번 서울전화 02-940-0000번 순복음 성복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찬송가 325장, 새찬송가 535장, 주 예수 대문 밖에. 통합찬송가 325장, 새찬송가 535장, 주 예수 대문 밖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 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3장 15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토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아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붓의 형제 아히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 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상 14장 15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달 8월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새달 8월이 시작됐는데요. 새달이 시작되고 우리는 또 한 달의 경주를 또다시 해야 합니다. 건강한 마음과 몸으로 시작하는 그런 8월이 됐으면 좋겠어요. 경주란 단어를 들으니까 괜히 긴장되죠. 출발선에 서서 신호탄 소리에 일제히 뛰어야 하는 달리기 경주처럼 때로 우리의 삶이 숨가쁘고 긴장되는데요. 이 경주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앞만 보고 표대를 향해 열심히 뛰어야겠지요. 표대를 보지 않고 달리다 보면 결승점을 벗어날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 8월의 첫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확실히 보면서 최선을 다해 달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김정택과 SBS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찬양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복음 통일.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2024년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케네디 센터에서 열린 극동방송 13개 지사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나라사랑 축제 공연은 재미 교포들과 미국 현지인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후 주일에 13개의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은 흩어져 현지 교포에서 개별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 강원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버지니아의 한 작은 시골 현지인 교회를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미국인들 사이에서 노구를 이끌고 온 동양인 노신사 한 분이 합창단의 공연을 보며 연신 눈물을 훔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90세가 넘은 교포 목사님으로 젊었을 때 미국에 오셨는데 한국에서 온 어린이 합창단이 공연한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오셨습니다. 그 목사님의 고향은 북한 개성이었는데 합창단의 공연 중 고향에서의 어린 시절이 생각나 눈물이 많이 나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에서 체류하는 내내 그 목사님께서는 합창단을 손수 안내하시며 많은 편의를 제공해 주셨고 특히 어린이 합창단이 버스킹 공연을 할 때마다 앵콜곡으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불러달라고 계속해서 요청하셨습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기 직전 목사님은 합창 단원들을 일일이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면서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이 고향인 개성과 북한 곳곳에 울려 퍼지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마지막 말씀으로 합창단을 배웅해 주셨습니다. 극동방송이 왜 북한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그 목사님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김장환 목사님의 인생 메모 중에서 보내드렸습니다. 현재 국내에 살고 계신 이산가족과 북한 이탈 주민들을 위한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마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북한 주민들이 자유롭게 복음을 듣고 전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해 주소서. 복음이 필요한 실향민과 탈북민이 주변에 있으면 그분들을 도우며 복음을 전합시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샌프란시스코 코리안 마스터 코랄의 찬양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옹기장이가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수원 하나교회 고성준 목사님께서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0절을 본문으로 삼손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사사기 16장 28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2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이 각각의 인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냥 대충 연습자로 만들어 보고 너 하는 대로 따라가다가 중간에 하나님 계획을 바꾸셔가지고서 넌 원래 이거 하려고 지었는데 다른 거에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창조하실 때는 모세가 어떤 인생을 살 거라고 하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여호수아를 창조하실 때도 여호수아를 향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아담도 마찬가지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데스티니라고 부릅니다. 데스티니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우리말로 번역이 잘 안 되지요. 운명, 뭐 소명 그런 데가 부적절하고 데스티니는 하나님의 계획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이 계획을 이뤘던 것은 아닙니다. 가장 첫 사람이었던 아담만 하더라도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해서 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통치하게 하고 다스리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었는데, 아담이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가야 될 데스티니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의 데스티니가 뒤틀리게 되죠. 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대충 연습삼아 만들어 온 사람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다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셨고, 그 계획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합니다. 모세와 다윗에게만 하나님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여러분에게는 대충 보통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다 특별하고,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다 크고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이것을 이루어내느냐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인생 가운데 그 계획을 많이 이루어간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처럼 또 성경에 등장하는 좀 부정적인 예처럼 삼손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 계획을 충분히 이루지 못하고 어느 정도 맛만 보고 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시작도 못해 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 데스티니를 얼마나 이루어가느냐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난 한 15번, 16번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통해서 성경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었으며, 또 어떻게 그것이 그 방해받고 이루어지지 못했는가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교훈들과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데스티니가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삼손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삼손의 인생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이며, 그렇다면 삼손은 어떻게 그의 데스티니를 발견하고 이뤄갔고, 또 무엇이 삼손의 데스티니가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막았는지, 이런 메시지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순종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놀랍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녀들을 향한 특별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세요. 모든 사람을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만약 그 계획이 없다면 아버지가 아니시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향한 관심이 있으세요.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이 계획들을 이루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삼손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삼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이미지가 뭐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삼손 하면 가지고 계신 이미지가 성경 버전의 슈퍼맨, 뭐 이런 거 비슷할 거예요. 그죠? 삼손하면 성경에서 가장 힘이 셌던 사람, 또 성경에 등장하는 이좀 비상식적인 능력을 가졌던 사람, 뭐 이런 사람이죠. 그래서 헤라클레스하고 비교하기도 하고, 또뭐 어쨌거나 이 성경 버전의 슈퍼맨 비슷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이 삼손이 정말 성경 버전의 슈퍼맨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품게 돼요.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슈퍼스타였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망나니였나? 이 성경을 안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아니, 삼손이 그럼 나쁜 사람이란 얘기예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신 분들은 삼손을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기에도 참 어렵다고 하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렇다고 삼손이 나쁜 놈이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참 어렵고. 그래서 삼손의 그 특징들을 먼저 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삼손의 데스티니에 대한 얘기를 살펴보기 전에 도대체 삼손은 어떤 사람이었나, 어떤 인생을 살았나는 것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의 인생에 대한 얘기를 들어가도록 합시다. 첫째, 삼손은 사사였습니다. 사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초기에 왕이 없었던 때에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나라의 지도자들을 사사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사사는 이게 왕처럼 세습되는 영구직이 아니었고,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에게 기름 부으셔서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리더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주로 이제 그런 때가 외세로부터 침략을 받거나 또는 정복당했을 때인데, 그래서 사사들을 통해서 해방시키시는 전쟁을 하게 하시고, 전쟁을 통해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이런 사람이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이제 그런 사사였어요. 사사였습니다. 기드온, 드보라, 입다, 뭐 이런 셈이 다 사사지요. 또 여러분이 아신 사무엘도 이제 마지막 사사지요. 근데 삼손은 사무엘 조금 전에 등장했던, 그러니까 이스라엘 말기에 있었던 사사였습니다. 둘째, 삼손은 사사였을 뿐만 아니라 나실인이었습니다.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성별된 사람 또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 모세 율법에 보면 나실인 서원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특별히 자기를 구분해서 헌신해서 드리고 싶은 사람들은 서원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60일, 90일, 100일, 또 어떤 사람은 평생 나실인으로 살 것을 서원을 합니다.
근데 이 나신이 서원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 하면 내 삶을 조금 더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의 쓰시기에 조금 더 합당한 자로 헌신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헌신의 표시였어요.

그래서 이 헌신의 표시로 모세는 세 가지를 하지 말 것을 이제 나시린에 대한 서약으로 정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첫째,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고요. 그 기간 동안에. 둘째는 머리를 깎으면 안 되고, 셋째는 죽은 것,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이 세 가지 규례를 둬서 나시린 서원한 것들이 이렇게 리마인드 되도록 그렇게 율법을 정했습니다. 어찌 됐든지 간에 이 삼손은 나시린이었습니다. 셋째, 삼손은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 중에서 가장 큰 능력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이 300용사로 수십만 적군을 물리쳐서 유명해졌지만 삼손은 300명도 필요 없었어요. 삼손은요, 군대를 모집한 적이 없어요. 자기 혼자로 충분했어요. 적군이 10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항상 혼자서 해치웠어요.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삼손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원맨 트룹스, 그냥 1인 군대야, 1인 군대. 군대를 따로 모집할 필요가 없어요. 적군이 뭐 사단이 오든 뭐 군대가 오든 상관없습니다. 어쨌거나 삼손은 혼자 다 해치웠어요. 그것도 무기 들고 한 게 아니고요. 낙이 턱 뼈 하나 주워 들고 다 해치우는 뭐 이런 사람이었어요. 하여간 전무후무한 능력을 지닌 원맨 트룹스. 이게 삼손의 세 번째 특징이었어요. 군대를 따로 모집할 필요가 없는. 이것이 전무후무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넷째, 이 네 번째 특징이 마지막 특징인데 우리를 가장 헷갈리게 하는 특징입니다. 그건 뭐냐면 삼손이 그 엄청난 능력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적군에게 잡혀 죽은 유일한 사사라는 거예요. 사사기를 읽어보면 사사가 적군에게 잡혀 죽인 예가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사는 영구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 그 필요를 위해서 특별히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위기가 반드시 해결이 되지 해결 안 된 예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 목적을 위해서 세웠으니까.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드온과 300용사의 예에서도 보듯이 말이 안 되는 싸움 가운데서도 항상 사사들은 이겼어요. 수십만 명 대 300명.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자중진난이 일어나게 하시기도 하고 또 외부에서 다른 군대를 끌어오시기도 하고 하여간 뭐 특별한 방법을 일으키셔서 막 기적과 이사와 신기한 일들을 일으키셔서 어쨌거나 사사는 무조건 이기게 하셨지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어요. 패할 거라면 사사를 세울 필요가 없지. 근데 사사 중에 유일하게 적군에게 잡혀 죽은 사사가 있는데 그게 삼손이에요. 또 사사 중에 유일하게 적군에게 잡혀서 광장에서 재롱 떨고 조롱당하는 이런 수치를 당한 그 사사가 삼손이에요. 자, 여러분 좀 헷갈리지 않으세요? 분명 삼손은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던 사람이고 하나님이 선택된 사람이고 선택하신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원수 블레셋을 여러 차례 물리친 그런 하나님 나라의 큰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삼손은 적군에게 사로잡혀 죽은 유일한 사사였어요. 자, 이뿐 아니라 삼손은 여러 가지 면에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를 참 헷갈리게 하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은데 들릴라는 또 뭐며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은데 이 말이 안 되는 짓들을 계속해요. 그래서 아주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다. 그래서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묵상하다 보면 그래서 이게 잘했다는 거야 잘못했다는 거야 참 어려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삼손에 대한 잘못된 선입관을 갖고 있어요. 주일학교에서 삼손을 큰 하나님의 용사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막 이렇게 우리 머릿속에 이 잘못된 편견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도 항상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쳐주고 읽고 싶어요. 그래서 삼손이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그건 다 뜻이 있었겠지 뭐 이러고 읽어 내려가요. 삼손을 좋은 사람이라고 결론 내리고 싶어 하지만 이런 편견들을 다 버리고 삼손이 했던 일들을 중립적으로 읽어보면 정말 헷갈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잘했다는 거야 잘못했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아니면 죄 지은 거야. 우리를 굉장히 헷갈리는 사람이 이런 삼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삼손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정말 삼손이 하나님 나라의 슈퍼스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망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사사기에 등장하는 다른 사사들의 얘기도요 자세히 읽어보면 좀 헷갈리긴 해요. 가령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입다라고 있죠. 사사 입다라고. 이 사람도 큰 전쟁에서 승리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입다도 전쟁 잘 치르고 나서는 자기 딸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번제는 뭐냐면 사람 태워서 죽였다는 거예요. 제사 드린다고. 근데 이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멸하신 가장 큰 이유였거든요. 몰렉의 제사라고 사람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멸하신다고 몇 번을 얘기하시는데 아니 입다가 지금 가나안 땅 정복하러 들어와서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그거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 아 자기 딸을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 숭배하는 법을 따라서 몰렉의 제사로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헷갈리죠.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기드온과 300용사. 이 사람도 전쟁 착할 치르고 이기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상한 에봇이란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헷갈리게 만들고 우상 숭배하게 하고 뭐 이래요. 그래서 이 사사기에 등장한 사사들을 보면 완전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전부 다 조금씩 이상해.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인데 뭔가 좀 구리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 극치를 달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삼손이에요. 이 삼손은 이런 작은 실수 정도가 아니고 하는 것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이상해요. 여러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삼손은 좋게 봐야 되는지 나쁘게 봐야 되는지 우리를 고민되게 하는 사람이 삼손입니다. 자, 그리고 사실은 이것이 오늘날 삼손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이유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명확한 인생을 좀 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삼손꼴 난다는 거예요. 삼손의 인생은 한마디로 혼합된. 그래서 이 삼손과 같은 믿음을 뭐라 그러냐면 혼합주의 또는 혼합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뭔가 하면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기는 한데 뭔가 이상한 다른 뭔가 불순물이 섞여있는 이런 것을 혼합신앙이라고 부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삼손만의 얘기는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이런 문제들을 안고 있었고요. 저와 여러분도 예외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보게 되는 또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도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되는 그것이 삼손의 모습 속에 있잖아요. 분명히 예수는 믿어요. 분명히 장로님이고 분명히 목사님이야. 그런데 저건 뭐지? 우리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일들 주변에 많잖아요. 주변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있잖아요.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고 분명히 예배드리고 분명히 기독교인이고 다 해. 그런데 어떨 때 보면 이건 뭐지? 깜짝 놀라게 하는 우리의 모습들. 어때요 여러분? 이 삼손의 모습이 저희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삼손이 주고 있는 데스티니에 대한 메시지는 뭐냐면 이것이 우리의 데스티니를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데스티니를 이루어가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원한다면 혼합주의로부터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명확한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명확한 게. 분명한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갈렙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분명한 선 긋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잘 들으십시오. 분명한 선 긋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한 발은 여기 한 발은 저기 이렇게 믿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분명한 선긋기를 해야 된다는 이런 선긋기를 해도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실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물론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주님 앞에 다시 회복되고 다시 서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결단은 뭐냐 하면 명확한 선긋기에 대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쪽 발은 여기에 한쪽 발은 저기에 막 섞여서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막 섞여서 가게 되면 삼손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 삼손의 혼합주의 신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우리 주위에서 너무나 흔하게 발견되는 이 선긋기를 하지 않는 이 신앙의 모습에 대한 경종을 좀 울리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명확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선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혼합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뭔가? 혼합신앙이라고 하는 게. 이 혼합신앙은요, 크게 세 가지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혼합신앙이라는 게 뭐가 혼합되는 건가? 자, 세 가지가 혼합되는 건데요. 첫째는 목적이 혼합되는 거고 둘째는 방법이 혼합되는 거고 셋째는 결과가 혼합되는 거예요. 자, 삼손의 인생을 보면 이 이야기가 그대로 등장합니다. 첫째, 목적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자, 14장을 한번 볼까요? 사사기 14장, 삼손 사역 초창기 때 얘기입니다. 14장 1절부터 4절. 이게 어떻게 보면 삼손을 가장 헷갈리게 만드는 부분인데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1절부터 4절 시작. 삼손이 딤나에서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딤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했더라. 자, 삼손이 딤나 여인과 결혼을 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여자가 누구냐면 이방인입니다. 모세가 준 율법에 따르면 절대로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이 사사기는요 모세의 여호수아서에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가나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다 멸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있는 풍속들을 가증히 여기셨어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호수아의 전쟁이죠. 근데 여호수아 전쟁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전쟁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라고 물으시기도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전쟁을 통해서 죽는 것이 그냥 놔뒀을 때 죽는 사람보다 적다면 그거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제사가 사람을 죽이는 제사가 있었어요. 그것도 아이들을, 특별히 아이들을 불에 태워 죽이는. 그래서 여러분 이 선지서에도 그렇고 모세오경에도 그렇고 이 몰렉의 제사에 대한 얘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멸하신 이유가 몰렉의 제사 때문이라 그래요. 사람을 죽여서 제사 지는 거 하나님 싫어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라도 이걸 막으셔야 됐다는 거예요. 만약 전쟁을 통해서 죽는 사람이 수십만 명이라고 해도 그냥 놔뒀을 때 죽는 사람이 수백만 명이라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막으셔야지. 물론 전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선하게 허락하실 수는 있다는 거예요. 왜?

더 큰 희생을 막기 위해서. 자, 어쨌든지 간에. 예,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다 멸하라 그러셨어요. 이거를 가만 놔두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희생의 제사로 드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그런 사람들과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 금하신 얘기예요. 이 삼손은 그러고 보통 평백성도 아니고 사사였어요. 사사. 근데 사사가 이방여인과 결혼을 하면 어떡하겠다는 겁니까?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런데 4절에 보면 삼손이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가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읽고 보면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그렇지. 설마 삼손이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하겠어. 이게 다 계획이고 전략이고 틈을 타려고 그랬던 거지. 뭐 이렇게 이해가 되는 듯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들릴라는 뭐예요? 뭐 딥나요에는 그렇다고 치고 그럼 들릴라는 뭐냐고. 또 16장 1절에 보면 삼손이요 창녀촌을 들락거립니다. 그럼 이건 또 뭐예요? 아니 나시리니 포도주도 몰려라 그랬는데 창녀촌은 또 뭐예요? 정말 헷갈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딥나와 결혼하겠다고 하는 삼손의 진이도 사실은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이게 정말 삼손이 무슨 생각 가지고 이 얘기를 했는지 이런 걸 했는지가 의심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 삼손이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같기는 한데 또 한편으로 보면 지가 그냥 좋아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찝찝해요. 그리고 삼손 같은 사람은요 굳이 블레셋을 치려면 뭐 틈을 탈 게 있나. 뭐 어차피 전쟁하는 거 보면 혼자서 다 때려잡더구만. 뭐 틈을 왜 타요? 그냥 가서 하면 되지. 삼손이 굳이 뭐 이렇게 이런 거 보면 좀 뭔가 헷갈려요. 아니 그렇게 할 거면 정말 갈렙처럼 명확하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고 가서 전쟁을 하든지. 근데 그것도 아니고 뭐 딥나 여자가 좋은데 뭐 가서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아,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실은 그게 아니고 틈을 타가지고 블레셋을 죽이려고 그러고. 글쎄요. 이게 아마 모르긴 몰라도 분명히 삼손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있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마음이 있었을 텐데 동시에 딥나가 이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자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를 위해 하기는 하는데 돈도 좀 벌고 싶고 또 주를 위해 하기는 하는데 뭐 성공도 좀 하고 싶고 주를 위해 하기는 하는데 저 자매가 예쁘기도 하고 뭐 이 삼손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지 않아요?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목적이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혼합신앙의 첫 번째 특징이고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인지 자기를 위해 하는 것인지가 애매하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확 기울어 있으면 명확하지. 아이고 그건 네가 죄 짓는 거야. 근데 죄는 아니야. 이게 죄입니까? 그러면 뭐 죄는 아니지. 근데 그렇다고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그렇게 얘기하기도 뭐하지. 이 모습들이 우리 안에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건지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는. 그것은 여러분 결혼도 그럴 수 있고요. 사업도 그럴 수 있고요. 목회도 그럴 수 있고요. 어디에나 도사리고 있는 위험이라는 거예요. 뭐 형제들 상담하다 보면 이런 경우들 참 많습니다. 아, 내가 어떤 자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응답을 주셨습니다. 결혼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결혼까지는 아니지 사귀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꼭 그 자매냐? 그럼 아, 믿음이 좋습니다. 그럼 믿음 좋은 건 그 자매 말고 저 자매도 있는데 아, 그 자매가 조금 더 비전이 맞습니다. 비전은 그 자매 말고 요 자매가 더 잘 맞는데. 아, 그 자매가 뭐 성격이, 성격은 이 자매가 훨씬 좋은데. 아, 솔직히 얘기해봐. 그럼. 예, 결국 예쁩니다. 이게 이제 결국. 아, 이게 형제들 다,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하나님 얘기를 갖다 붙이긴 하는데 그 안에 보면 결론을 가보면 결국 예쁩니다. 이게 있는 거잖아요. 또 우리 사업하는 것도 참 이런 경우들 많아요. 뭐 제가 주님의 기업을 하겠습니다. 뭐 킹덤 비즈니스니 비즈니스 에즈미션. 야, 내가 비즈니스 선교를 하겠습니다. 그럼 비즈니스 선교 말고 선교를 하시죠. 그럼 아니요, 저는 비즈니스 선교를 합니다. 아니 그냥 선교사로 부르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저는 비즈니스 선교를 합니다. 글쎄 뭐 선교에 마음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비즈니스 통해서 돈 벌고 싶은 건지 선교하고 싶은 건지가 아주 애매한. 이게 여러분 너무 많이 보여요, 사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특별히 한국 교회 가운데 만연해 있는 이 동기가 클리어하지 않은 거예요. 동기가 클리어하지 않은. 주님의 뭐라고 써붙이긴 했는데 그게 정말 하나님한테 100% 그 순전한 동기를 드리는 건지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그냥 그 이름 갖다 쓰는 건지가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삼손의 모습이 정확히 이랬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사사로서 하는 일인지 지가 좋아서 하는 건지가 애매한. 이게 삼손의 혼합신학의 첫 번째 특징이고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목적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둘째, 이렇게 목적이 명확하지 않으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인데 이게 뭐냐면 방법이 혼합되는 거예요. 방법이. 자 15절 16절 한번 보죠. 그 삼손의 유명한 턱뼈 사건입니다. 나귀 턱뼈로 천명 죽이는.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천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천명을 죽였도다 아니라. 자 삼손이 나귀 턱뼈로 적군 천명을 죽입니다. 얼핏 보면 별 문제 없습니다.

0: 없어 보입니다. 뭐 어쨌거나 적군을 죽였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전쟁하는데 적군을 살려두는 것이 잘한 겁니까? 전쟁하면 이겨야지요. 뭐 별 문제 없어 보이지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삼손이 나실인이었다는 거예요. 나실인. 나실인은 죽은 시체에 손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삼손이요, 그때만 죽은 시체를 만진 게 아니고 배고프다고 죽은 사자 가운데 있었던 꿀도 떠먹었거든요. 그럼 나실인 서원은 어디 간 거예요? 이 삼손이 했던 일들을 보면 애매해요. 그 방법도 순전히 하나님이, 순전하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보기가 참 어려운 방법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한 건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행하신 건지가 애매해요. 근데 사실 기드온 같은 사람들 보면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세요? 하나님이 하신 걸 명확하게 보이시기 위해서 모집된 군인들을 다 돌려보내잖아요. 그리고 300명만 남기잖아요. 이거는 도저히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적은 지금 수십만 명이 와 있는데 300명으로 무슨 전쟁을 해요? 도저히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도록 하시고 거기 사람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믿음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싸움은 내가 하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도 내가 정한다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네 방법 쓰지 말라는 거예요. 네 방법 물론 있죠. 우리가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군사를 더 많이 모아가지고서 이제 매복시킬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뒤로 가서 누가 협상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정한 방법으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했던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애매해요. 근데 그렇다고 아니라고 얘기하기도 또 좀 애매해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그럼 이게 그러니까 삼손이 특별히 싸운 거 잘못했다는 겁니까? 그럼 뭐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면 잘한 겁니까? 그럼 잘했다고 할 수도 없죠. 이게 이제 삼손의 문제점이에요.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거지. 이게 도대체 맞는 거냐 틀린 거냐 헷갈리죠. 근데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방법을 타협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방법을 타협하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사울과 사무엘의 예서도 여러분 보시잖아요. 사울이 전쟁을 하려고 이제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적군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뭔가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약속한 시간에 오지 않아요. 그래서 기다려도 오지 않고 적군은 위협은 계속되고 군대는 도망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결국 제사를 드리죠. 그러고 나서 사무엘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네가 왜 제사를 드렸냐는 거예요. 제사는 레위인만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전쟁이 급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거 안 보이십니까? 이 앞에 적군들이. 너 왜? 절대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아무리 상황이 급박해 보여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고 그래서 내 방법대로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바늘허리에 실 꿰가지고 이렇게 쓰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을 사용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 오늘날도 여러분 여기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지 몰라요. 예.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 방법이야 뭐 조금 뭐 그냥 아주 죄 짓는 거 아니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가다가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제가 실제로 본 예예요. 실제로 본 예인데 선교 헌금 하겠다고 룸사롱 하시는 분을 봤어요. 정말 집사님이신데 선교 헌금 하시겠다고 룸사롱 하시는 분을 봤어요. 이건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그런데 여러분 삼손 안에 있었던 이 모습이 결국 이렇게까지 나타나요. 오늘날도 여러분 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실수들 많이 저지르시잖아요. 목적이 정당하면 방법을 그냥 써도 될 것 같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두 번째 혼합은 뭐냐면요, 방법의 혼합이에요. 그리고 방법의 혼합은 많은 경우에 목적이 혼합돼 있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목적이 아주 명확한 사람은 방법도 별로 그렇게 혼합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100%라 그게 있는 사람은요, 방법을 굳이 그렇게 편법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돼도 하나님이 되는 거고 안 돼도 하나님이 안 되시는 건데. 근데 보통 편법을 쓰게 되는 이유를 보면 내 안에 내가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네,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여도 결국 내 안에 내가 원하는 게 있는 거야. 앞으로 말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돈을 좀 벌어야겠어. 말을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저자매랑 교제해야겠어. 뭐 이게 있으면요, 그 동기가 순전하지 않으면 거기서부터 쓰지 말아야 될 방법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이 하나님의 방법은 명확해요.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데, 첫째는 말씀 안에서 역사하세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말씀을 벗어난 편법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짓말한다든지 속인다든지 이런 거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 안에서 일하세요. 그것을 벗어난 편법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둘째,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세요.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이 치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 그거 가지고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기도원의 얘기가 정확한 얘기죠.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수원 하나교회 고성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전주 덕일교회 김동욱 목사님입니다.
1: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은혜로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교만과 탐욕, 거짓과 불의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떠난 삶에서 돌이켜 다시 주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과 소상공인,

기업을 붙들어 주시고 청년들에게는 일할 기회를, 다음 세대에게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회 곳곳의 약한 자와 소외된 이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서로를 배려하고 섬기는 행복이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이 있는 마을.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우리 인간은 참 연약합니다. 곰은 6개월을 먹지 않아도 넉넉하게 잘 살아가고 뱀은 600일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산소 공급 없이는 8분 정도밖에 살 수 없고 물을 마시지 않고는 일주일 이상 버틸 수 없다는 학자들의 보고가 있습니다. 또 심장이 멈췄을 때는 5분 내에 회복하지 못하면 생명을 잃고 맙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우리를 흙으로 창조한 질그릇이다라고 말합니다.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게 능력이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면서도 만물을 다스리고 보존하고 땅에 충만하게 살아가는 통치자로서의 축복을 받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창조자 대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그 사랑 아래 있을 때 가능합니다. 질그릇 혼자의 힘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지만 질그릇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위대한 일을 거뜬히 해낼 수 있는데요. 질그릇의 능력은 질그릇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손과 발이 되어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겨주시는데요. 질그릇 같은 나의 약점도 귀하게 쓰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내 모든 것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0: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의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얘들아 밥 먹으러 온더라. 밥 다 식는다. 빨리 먹자.
2: 맛있는 대화가 오가는 주방에서도, 온 가족이 모인 거실에서도, 올여름 우리 집 어디서나 믿음의 고백이 흘러넘치도록 찬양과 함께 찾아오는 가장 시원한 은혜.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플라톤은 행복의 조건 다섯 가지를 이렇게 꼽았습니다. 첫째, 먹고 입고 살기에 조금은 부족한 듯한 재산. 둘째,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엔 약간 부족한 외모. 셋째,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단 절반밖에는 인정받지 못하는 명예. 넷째, 남과 겨뤘을 때 한 사람에게는 이기고 두 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 다섯째, 연설을 했을 때 듣는 사람의 절반 정도만 박수를 보내는 말솜씨. 이렇게 플라톤이 제시한 행복한 조건 다섯 가지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부족함인데요. 이렇게 행복은 소소하고 사소한 것에 있습니다. 풋풋한 웃음, 잔잔한 감동, 노래 한 소절, 한 줄의 글, 작은 선물.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지나치게 높은 곳에만 두지 말고 내 눈 가까이에서 바라보면 어떨까요? 행복은 바로 우리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처 깨닫지 못했던 작은 행복들, 작은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보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마가복음 4장 39절 40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제안하셨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 동안 배의 고물에서 잠이 든 예수님은 큰 폭풍우가 일어나 물이 배에 들어차는데도 계속 주무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며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걱정이 삶에 밀려오기 시작할 때 믿음이 닻이 되게 하십시오. 스스로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또 로이드 존 오길비 목사님의 말도 기억하십시오. 때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폭풍을 견디며 이겨내시고

어떤 때는 우리 주변에 동요하는 바다를 진정시키십니다. 무엇보다도 그분은 우리의 내면, 가장 깊은 내면의 영혼 속 폭풍을 잔잔하게 하십니다. 주님, 제 깊은 곳의 폭풍을 고요하게 하소서.

있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약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노아는 의인으로 불렸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포도주에 취해 자녀들에게 수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세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이나 내리치며 저주의 말을 하고 마는데요. 혈기를 이겨낼 절제력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정욕에 눈이 멀어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고 삼손은 정욕을 극복하지 못한 대표적인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성경 속 위대한 인물들도 피하지 못했던 연약한 모습들. 과연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약점들을 숨기고 살아야 할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극복해야 할까? 깊은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에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로 나아갈 때 그 약점이 우리의 장점이 된다는 말씀인데요. 이것이 위대한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느낄 때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음을 철저히 알게 되는 때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힘이 우리를 지탱하게 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러기에 이 연약함은 우려할 것도 부끄러워할 것도 아닙니다. 연약함은 그리스도인의 여정에 있어서 매우 의미심장한 기회들 중 하나라는 걸 기억해야겠습니다. 약할 때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권능으로 강해짐을 체험하며 더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썸머 스페셜 박은아입니다. 8월의 첫날 인사드리는데요. 찌는 듯한 더위에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산으로 바다로 떠나는 발걸음도 많이 있으실 줄 압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의 지친 몸과 마음 또 영혼을 위해 이 찬양과 시편 말씀으로 함께 바캉스를 준비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복잡한 생각할 때가 참 많죠. 또 선택에 어려움을 겪을 때 참 많은데요. 이 시간 잠시 내려놓고 오직 찬양과 또 시편 기자의 고백을 함께 고백하시면서 영혼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닝프레이즈 썸머 스페셜 내 영혼의 바캉스. 오늘 첫 번째 시간은요. 주님의 푸른 초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시편 23편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소프라노 안나영의 시편 23편 함께 하시고요. 피아노 연주곡 김경미의 찬양으로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함께 하십니다. 박신아 콰이어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이어드립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공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시편 63편이 그대로 찬양이 된 곡 삶의 예배 함께 하셨고요. 영어 찬양 오신실하신 주 아카펠라로 이어졌고요. 주와 함께 걸어가는 팀뉴워십의 목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폭염처럼 쏟아지는 삶의 문제들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날개 아래 평안히 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모닝 프레이즈 썸머 스페셜 첼로 연주곡 함께 하시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수원 원천 침례교회 김요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저는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 속에 제자들과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까? 우리의 생각보다 주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될 수 있도록 바뀔 수 있도록 마음에 주님이 그런 말씀을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잠시 전에 읽어드렸던 말씀이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 이파리만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그 저주한 나무가 곧 말라버리는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라면

이 사건을 성경 통독이라든지 큐티라든지 심지어는 예배 설교를 통해서 한 번 이상 들은 적은 있으시죠? 안 들으셨으면 오늘도 보셨죠?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20절을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왜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말라버렸나요? 하고 물어봐요. 여기서 이상히 여긴다는 단어는요, 원어로는 따우마소라는 단어예요. 따우마소라는 단어는 두 가지, 하나는 아주 굉장히 경이롭게 놀라는 표현일 수도 있고요, 긍정적으로. 근데 아주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extremely disturbed, 그러니까 매우 심란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제자들이 그냥 조금 이상한 게 아니라 매우 불편했어요. 그래서 물어봐요. 왜 말랐어요? 이 무화과 나무가 왜 말랐는지. 아니, 조금 더, 아마 제자들이 좀 랍비니까, 예수님 주님이시니까 그들이 좀 조심스럽게 문의를 한 거지만 진짜 물어보고 싶었던 건 이거예요. 아니, 왜 여기에서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이 애꿎은 나무를 이렇게 말라 죽이는 일에 사용하셨나요? 시작에 18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 성이거든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예수님의 상황을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와 마태가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했죠? 예수님이 매우 시장하셨다. 조금 저는 이제 그때부터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아, 예수님도 사람이셨잖아요. 그래서 매우 배고픈 때가 있었다. 아침에 시장을 했는데 시장에서 이제 무화과 나무를 찾아갔어요. 근데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잎사귀가 많으니까 무화과 열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지금 마태복음에는 안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는 이 똑같은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혹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셔서 보셨는데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마태복음만 읽으면 덜 심란한데 마가복음을 읽으면 더 행그려지네요. 아니, 무화과 나무 열매 맺을 때가 아닌데 예수님이 그걸 기대하셨다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행적 중에 사실 유일하게 예수님이 많은 기적들을 베푸시잖아요.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든 사람도 낫게 하시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물고기와 보리떡을 가지고 5천명을 먹이시고, 예수님의 기적들을,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시면 주로 어려운 것을 돕기 위한, 힘든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한, 아픔을 힐링하기 위한 그런 일로 기적을 하셨는데, 오늘 이 이야기 유일하게 복음서 전체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부정적으로 표출된 것이에요. 믿고 구하는 건 다 받는다, 연관 없는 말씀하시는, 저 불편함은 그냥 다른 말로 돌리는 이야기들처럼 들려요. 이게 사실일까요? 마음속의 불편함이, 저는 말씀을 읽을 때의 불편함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더 묵상하고 여러 가지로 공부하고 이 부분을 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것을 우리가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제 자신이 보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이 마가가 쓴 것은, 이 단어가 중요한데요, 원어 단어에서는 어떤 단어를 썼냐면, 그 때가 아니라고 썼던 단어는 테에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늦은 무화과 열매를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았던 것은 파괴였어요. 대부분 우리가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 그러면 사과나무를 생각해요. 귤나무를 생각해요. 뭐냐면 열매가 맺히고 한 번에 다 수확을 하잖아요. 근데 무화과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에는, 그러니까 무화과 문화잖아요. 거기 중동은 무화과 나무가 열리는, 많이 열리는 곳이라 자연스럽게 여기저기 야생에도 무화과 나무가 많거든요. 근데 이름이 나올 정도로 그들 알아요. 뭐냐면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되냐면 이파리가 나오기 전부터 아주 작게, 오늘 갖고 올 수가 없어서 미안한데 아주 작게 이렇게 열매가 먼저 맺히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파리가 커지면서 이파리를 내는 곳에서 이 열매, 무화과 열매 있는 쪽으로 영양분이 더 가기 시작하면서 아주 작은 것이 점점 익어서 한 3주, 4주 안에 무화과가 탱글탱글해지고 부드러워져요. 근데 이렇게 조그만 열매들이 먼저 맺혀요. 얘는 그
그 당도도 떨어지고, 그 다음,

이 사이즈도 작긴 하지만 먹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중동에서는 지나가면서 약간 설이 걷지만 그것을 먹을 수 있어서 예수님이 찾았던 거는 테에나가 없었지만 마가복음에서 말한 이 테에나의 때가 아니었다. 다시 말해서 파괴의 때였다는 거예요. 조금 더 이해하시자면 이제 무화과나무를 키워보시면 그걸 따면 조금 있다가 또 조그만 게 열려서 점점 커지고 조금 있다가 저기서 한 2, 3주마다 계속해서 무화과 열매들이 이렇게 자라고 따고 자라고 따고 작은 거에서 큰 게 그러니까 작은 걸 딸 수도 있어요. 중간치도 딸 수는 있어요. 단지 이제 너무 오래 두면 개미들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열매를 따는 시기를 잘 잡는 것이 무화과 나무를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건데 이 스토리의 이야기가 얼마나 이 본문과 복음서의 저자들이 깊게 관여하고 있는지를 우리한테 좀 보여주는 게 있어요. 히브리 언어로 베이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베이트, 베델, 베이트에서 베델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근데 이 베이트라는 단어와 무화과 열매들이 많았던 동네가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 동네들이 있어요. 두 동네가 있거든요. 그 두 동네는 뭐냐면 벳바게와 베단이에요. 벳바게는 베이트와 파괴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벳바게에서 어디로 가셨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셨고 나오셔서 베다니로 가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 과정이었잖아요. 제자들 되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면 예수님이 잡히시고 빌라도의 신문을 받으시고 거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장면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베다니와 벳바게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요. 언덕 위에 있어요. 지금 중동을 갔다 오신 우리 성지 순례를 가신 분들은 아시는데 예루살렘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가 있어요. 겟세마네는 언덕 밑으로 내려가는데 이 언덕 위에 산 등성이 같은데 약간 작은 산에 이 위에 올라가면 벳바게와 베다니가 걸어서 maybe 한두 시간 정도 거리에 있고요. 거기에서 예루살렘은 눈에 보이는 점 이렇게 언덕 밑으로 내려다보면 예루살렘이 보입니다. 그 사이에 골짜기가 있거든요. 그 골짜기 있는 곳으로 예수님 기도하러 내려가세요. 그런데 벳페이지와 벳다니라고 하는 테에나와 파괴의 사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무화과의 어린 열매들이 많이 있는 곳 벳바게와 무화과의 무르익은 열매들이 많은 동네 베다니를 예수님이 왕래하셨어요. 이 이야기는 열린다 성경의 저자인 류 모세 선기자님의 글에서 제가 발견하게 된 내용인데요. 이 예수님이 베다니에 나오셨을 때 시장하셨고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파괴가 있을까 하여 가셔서 보신 즉 잎사귀 외에는 파괴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파괴를 찾은 거는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아직 본격적으로 테에나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유월절 즈음에 잎사귀와 동시에 맺혀야 할 파괴를 맺지 못하고 잎만 무성한 나무를 보시고 예수님은 저주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 벳바게 베이트와 베다니 사이에 이 합성된 단어로 무화과를 상징하고 있는 이 동네에서 무화과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들 무화과 동네에서 무화과 동네로 가시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는 것 매우 유머 있는 기록이 아닌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단순히 이 단어만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의 사건 속에 이 저주의 장면이 두 사건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 두 사건이 뭐냐면 바로 21장 전반부에는 예수님이 승리 입성을 하십니다. 그래서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심판하는 심판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호산나 칭호를 받으시면서 입성을 하시고 성 안에서 성전을 둘러보세요.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 마가복음 성전 한번 둘러보시고 다시 이제 베다니로 가셔서 다시 성으로 나오실 때 벳바게에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음날 들어가세요. 근데 거기서 하신 일이 있죠. 오늘 스토리는 예수님이 성전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을 이렇게 책망하시는 장면 사이에
바로 이 무화과 나무에 저주가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들어가서 보셨을 때

전날 예수님 보셨을 때 예수님 마음속에 깊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왕으로 오신 주님 마음속에 유일하게 저주하시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셨던 이유는 예수님이 견딜 수 없었던 그 한 가지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로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매매였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의 그 속국으로 이스라엘이 이제는 지배를 받고 점령을 당하는 나라에 있을 뿐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그 건설로 인해서 많은 도로들이 있으면서 이 예루살렘이 유명한 도시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멀리 가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절기 때 유월절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오는데요. 여긴 다른 여러 나라 속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는 다른 단위의 화폐 단위를 다른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제사를 할 재물을 구입하기 위해서 재물도 사야 되는데 재물만 사는 게 아니라 돈을 바꿔야 되는 상황들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성전을 맡고 있었던 제사장 그룹이 그 가족들이 동전 교환소를 만들고 참배객들에게 10배나 넘는 환전의 수익을 내면서 물건을 팔면서도 수익도 나오고 돈을 바꿔주면서도 수익을 보는, 그래서 이익을 챙기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비둘기를 팔고 동전을 교환하는 사람들이 성전터에서 굉장히 활발한 경제활동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 속에 예수님이 무화과나무 이파리는 있는데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할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할까요?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급급했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조차도 종교적 소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사고 또는 재물로 사고 자기의 노력으로 살려고 했던,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소비자적 영성을 가지고 있었던 지도자, 영적 지도자와 예배자들 모두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그 동전을 교환하고 있는 상을 업지 않고 견딜 수 없었던 마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필요 충족이 내가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내 아이들이 좋아하면 그런 교회를 선택하고 그런 활동들을 선택하고 이해득실을 따지고 있는 종교적 소비자들, 심지어 헌금도 마치 투기하거나 투자하듯이 내가 헌금을 잘하면 11조를 하면 하나님이 내 사업이나 내 집을 축복할 거라는 그러한 동기로 이러한 소비자, 영적 소비자의 religious spiritual consumer로 살아가고 있는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 속에 예수님 무화과 나무의 저주를 통해서 그림으로 설교하시고 계시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예배의 공간 안에 내 필요를 채우는, 마치 마트에 가서 내 필요를 원하는 대로 내가 돈 주고 교환하듯이 하나님한테 와서도 소비자로 예배드리는 자세가 소비자의 마음으로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은 보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시기에 요한이 기록한 말씀인데요, 요한복음의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많이 들으셨던 말씀이에요. 많이 보셨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는 오늘 예수님의 그 무화과 나무 이파리만 있고 열매 없는 나무를 저주하시는 마음 속에 이 말씀이 새로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요한복음 15장 밑에 쓴 단어를 보실까요? 거함과 구함입니다. 왜? 여기서도 그렇고요. 이 본문에서도 그렇고요. 예수님이 왜 무화과 나무가 왜 저런 일이 일어났느냐는 제자들의 질문에 동문서답하듯이 너희들이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기도 많이 하라고 그런 것 같으세요? 우리가 그 말씀,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도 그렇고 요한복음 15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뭔가 약간 매직 포뮬라인가요? 진이 병을 이렇게 문지르면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열심히 믿고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고요. 딱 떼내면 그런 말씀처럼 느껴져요. 주문처럼 느껴져요. 뭔가 포뮬라처럼 느껴져요. 근데 이 문맥을 잘 보시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파리만 있고 열매가 없는 삶은 무슨 삶일까요? 굉장히 많아 보여. 커 보여. 이파리가 있는 큰 나무를 보시면 그 파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이파리 때문에 파괴가 안 보여요. 근데 진짜 살아있는 무화과나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섭리를 순종하면서 잘 받아들이는 나무에는 작더라도 살아있는 열매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이파리만 있는 우리의 영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미워하셨던 거는요, 영적 미숙이 아니고요, 영적 위선이었어요. 작은 파괴라도 있으면 저주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화려하게 보이고 많은 것처럼 보이고 있어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경건의 모양만이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을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의 모습. 그 성전에는 종교의 지도자였던 그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이 거기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만 있는 게 아니었고요. 예배를 드리려는 마음 속에도 똑같이 종교적 소비적 성향을 가지고 하나님을 내 이익을 목표를 위해서 나의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사용했던 리더와 성도들 모두의 문제였어요. 이파리는 많은데 예수님은 그 이파리 많은 것이 우리에게 연막이 되어서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보여서 하나님의 뭔가 페이버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요. 다시 말해서 심지어는 기도까지 구함까지도 행위의 일환이 되는 거예요. 혹시 이해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제가 설교가 어려워서 난해해서 이게 이해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익숙해진 것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다른 각도로 볼 수 있게 하시면서 우리의 블라인드 스팟들을 보여주시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구함은 행함이에요. 내가 열심히 새벽 제단을 쌓습니다. 내가 열심히 큐티를 합니다. 자, 이걸 나쁘다고만 일방적으로 싸잡아서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열매가 없는 그냥 이파리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라면 예수님이 그 위선이 더 싫으신 거예요. 우리 안에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오랫동안 문화적으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우리들이 젖어서 지금 교회 생활을, 신앙 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보여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야.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 돼. 그래서 내 구함조차도 우리 할머님이 냉수 떠다 놓고 이렇게 선앙당에서 비셨던 거하고 내가 지금 기도하는 거하고 전혀 차이가 없어요. 산신령이 봐주시겠지. 산신령이 하나님으로 바뀐 것뿐이에요. 그럼 내가 열심히 큐티하고 내가 열심히 제자 훈련하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내 일은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게 될 거야. 이파리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아닙니까?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가 구하는 게 행함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야. Seeking not for approval. 예수님을 구하는 이유가 거함을 위하며 for abiding이에요. Approval이 아니라 abiding을 위한 거예요. 구하라. 어떻게 해요? 거하기 위해서. 포도나무 가지가 해야 될 일은 내가 막 포도나무 가지가 자기를 키우거나 뭐 자기를 길게 하거나 자기 안에 뭔가 막 하는 게 포도나무 가지가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포도나무에서 딱 붙어서 그 포도나무가 제공해주는 뿌리에서부터 나오는 생명력을 자기 가지 끝으로 잘 보낼 수 있도록 잘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파괴는 내 안에 하나님이 열매를 생성할 수 있도록 주님과 그냥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을 거하기 위해서 구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저주하시면서 구함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혹시 조금이라도 보이세요? 우리들의 영성이, 저의 영성이 아직도 종교적 소비자의 모습을 많이 벗어나지 못한 지성이면 감천인 그러한 동기에 의해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내일도 기도를 하는 우리들의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원하시는 것은 행함이 아니라 거함을 위한 구함이에요. 자매님들은 조금 더 이해할 것 같아요. 우리 아내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어떤 때는 좀 가만뒀으면 좋겠는데 안방에 가면 안방으로,

0: 저 주방으로 가면 주방으로, 건너방에 가면 건너방까지 자꾸 나를 졸졸졸졸 따라와요. 나 지금 속으로는 말 못하죠. 아버지 좀 가만뒀으면 좋겠네. 그래서 가끔가다 제 서재에 들어가서 문을 탁 닫아요. 어느 날 집사람이 그래요. 왜? 우리 둘밖에 없는데 문을 왜 닫아? 제가 말할 수가 없었어요. 아, 나 좀 가만히 좀 뒀으면 좋겠어. 근데 우리가 예수님한테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내의 마음이 깊숙한 곳엔 뭐 하냐면, 나랑 대화하는 게 뭔가, 저는 언제 말하냐면 뭐가 필요할 때만 말하고 싶거든요. 그냥 쓸데없이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그게 쓸데없는 말이 아니죠. 관계하고 싶어서 함께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안에 열매 맺는 삶의 비결은 바로 거기 있는 게 아닐까요? 관계하고 싶어서, 거하고 싶어서, 주님이 너무 그냥 좋아서 기도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지 않으면 이 파리만 무성한 무화과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수원 원천침례교회 김요셉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말씀으로 여는 아침.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북구 경양로에 위치한 광주 서림교회 최용희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을 본문으로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두 번째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1: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이 보고 싶어 성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요즘 유튜브를 보는데 제가 보는 유튜브에서 요즘 이상한 일이 좀 생겨납니다. 자꾸만 고전 문학을 유튜브가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몇 번 문학을 봤더니 관심 있게 봤더니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저를 어떻게 알아챘는지 저를 고전 문학의 세계로 저를 자꾸만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이제 몇 차례 시도하다가 결국은 포기했던 작품을 제 눈에 띄워주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사진 1번 보여주시죠. 바로 얘입니다. 도스토옙스키라는 분이 쓰신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아마 한 번쯤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제목만 들어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책이죠. 그런데 이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아주 악명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이 엄청 두껍습니다. 저게 이제 세 권으로 되어 있는데 한 권당 1000페이지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 개를 한 묶고